중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평상시에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우대활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약살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는가 하는 한계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대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배달전화 혹은 약국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건뇌보신환은 약이 좀 진귀한 약재로 해서 큰 처방으로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효능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약보다 우리 주요 효능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 콩팥이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요즘 제가 계속 콩팥이 음기란 무엇이며 왜서 우리 몸에서 음양 평형을 잡아줘야 되는가, 음기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자연에서 우리 세상 만물이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듯이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이것처럼 우리 몸도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어야만이 사람의 몸은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양기란 무엇인가? 양기란 주로 우리 그 몸이 신진대사를 하게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게끔 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동차를 말하면 기름과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어야만이 휘발유를 넣어야만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모든 신진대사를 하고 말을 하고 소화를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일을 하려면 양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기가 충족해야만이 우리 오장육부가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맨 양기만 갖고는 우리 그 살 수 없죠. 그래서 음기가 있어야만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주는데 그중에서 양기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는 데 수요되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양기가 한 사람 몸에서 부족한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립니다. 차단 말입니다.

0: 그리고 무기력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근본이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리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소화가 해야 됩니다. 이 위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양기란 말입니다. 폐도 한 가지입니다. 폐가 숨을 쉬고 이 바깥으로부터 많은 산소를 흡수해 들여오자면 폐가 활 늘어났다 또 쑥 줄어들어야 됩니다.
1: 네.
0: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건네보시한 우리 어머니의 집에 와서 지금 이거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약을 처음 써봅니다. 약을 굳이 네. 써도 안 되던데 이번에 이거에 한 달 썼습니다. 저는 근데 효과를 정말 잘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네. 이게 집에 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던 게 요즘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좀 줄어든다. 그래 왜 네. 정신 상태가 늘상 희미하던 게 아이 또르르해지는 게 알게 됩니까?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얘
0: 알깁니다. 나사지는 게
2: 용이 좋습니다. 자꾸 얘 바깥에 나가고 누구 자꾸 의심하고 그래던 증상이 좀 줄어드는 게 알긴답니다. 용이 좋다 제가 네. 예, 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여기 이번에 여기서 효과를 너무 잘 보고 나니까 이번에 울대 좋을 때 좀 맛있어야겠다 합니다. 계속 쓰기로 해서
0: 네. 네. 좀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쓰는 게 한 배웠습니다.
2: 예. 네. 영, 네. 이 약이 두무다 말이 이런 건 약이. 그래, 오늘이 배달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이 둥어 어디오 제약공장의 약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제약공장이 네. 상당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2: 그런데 특별합니다. 예. 약을 먹어보던 중간에서 특별합니다. 다른 약을 쓰면 효과 나지 않고 사람보다 애만 하던 게 지금은 오늘 정시 또를 해야지 얼마나 좋습니다.
0: 이 약이 효과 좋습니다.
2: 예, 그래 오늘 좀 배달받자 그랬잖아.
0: 네.
2: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몸에서 양기란 어떤 작용을 노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양기가 충족하다 할 때는 사람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기쁘고 유쾌하고, 그런데 반대로 양기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말하기도 싫어지고 웃기도 싫어지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쪽에 양기 부족해서 저렇게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말도 우리 가끔 듣게 되죠.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3: 근데 보시 않아서 한 달 반 안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음양피님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양기가 허하다 말다 나는 그러니까 어덩이 부서하다 다시 못하고 손발이 시리고 그러니까 오늘 좀 골짜기는 두 번 하고 막 이렇게 열이 나고 그런 감이 나고 손발은 그다음 무릎이 아래 자꾸 시리다 말다 발은 자꾸 냄비 오는 것 같고 입으로 쏘면서 그래 이거 쓰 간다 말은 쓴 게 벌써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우유도 뭐 나는 게 벌써 없어지고 아래 그 손발이 그러니까 손발이 시린 게 손끝이 발끝이 특별히 더 시린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도 서늘하게 찬물과 남친과 두둥이 그것도 이제 이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약에 써볼까요? 정신이 나서 맥이 난다 선생님 이 약은.
0: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예. 예. 글쎄 그래 그런지 어쨌든
0: 성경이 들어갔는데 맥이 안 나면 그거는 그다음에는 약이 없죠.
3: 그러니까 나 골이 되게 따가만 나겠는가 안에 그런 게 되게 어려서 골이 따가운 건 나사지고 그다음에
0: 그거 먹었다 해서 뜨거워나고 허혈이 생기고 이름 좋은 약이랑 못 말하지. 이 약은 딱 음양 평형을 잡아주게끔 약이 또 음기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가서 열이 아예 납니다. 열이 있던 사람들 대비 열이 없어지고
3: 예, 대비 내 먹어볼까 골이 되게 열이 내리겠구나. 그리고 발이 손가락 그렇죠. 앞에 대놓고 그러니까 음양 평형을 딱 그래서 중심 잡아주고 평형을 시켜줄까. 약은 어쨌든 좀 요 약이 좀 다리 아마 다리긴 단다. 공장이 원래 따질 겁니까?
0: 맞습니다.
3: 이랄까. 그래서 이 노래 한번 이번에 참가합시다. 예, 열과기 아득한 순진 참가하겠습니다.
0: 예, 항상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양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자연을 생각하면 압니다. 해가 나오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양기란 바로 우리 몸을 덮여주고 몸이 따뜻해야만이 혈관이 수축이 안 오고 혈관이 수축이 안 와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0: 공익부가 하십니다.
1: 예.
0: 예. 저도 건네본 제안 쓰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잖아요. 예. 용 소화에 대해서 밥을 잘못 먹는데 소화 잘 돼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예.
1: 예.
0: 그리고 또 예. 이 손발이 용 손은 따갑고 발이 용 차가봤습니다.
1: 예.
0: 예. 손발이 다 이전과 같게 되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따갑지 않고 용 제대로 정상으로 됐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콩팥이 나빠서 양 눈덩이 다 묶이고 저도 잘 아이 나가고 어떤 데 자주 보이던데 이 증상도 이전 싹 잃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다리랑 용색이 아파서 예, 이 뭐니까 밀차를 밀고 다녔습니다. 허리 다리 아파서. 근데 이 약선에 네. 밀차를 밀지 않고 용차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0: 또 이 동맥경에 혈진 아팠습니다. 근데 동맥경에 혈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렇게 해봐도 아까 오늘 대달받아도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왕왕 우리 림상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질이 차다는 거 압니다. 나는 차서도 조금만 참을 먹거나 남들이 그렇게 시원하도록 먹는 수박을 먹거나 혹은 요래도 맥주 한 병도 못 먹는다고 해. 그래서 자기 체질이 찬 거 압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입안에 쌍호하는 것처럼 해지고 이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코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목에 위에 와서는 마른단 말입니다.
2: 네.
1: 이거 왜 이런가?
2: 땅뿐 빙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언니도 제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나빠가지고 당뇨 있으면서 선이 나빠가지고 저기. 어제 당치도 많이 나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네버 제안 쓰니까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이 그런 거 보니까 당뇨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예. 여간도 마르고 과부도 자꾸 말라던데 예.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이건 여번 시간 쓰니까 영 맥이 납니다 예.
1: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그렇게 말입니다. 영 맥이 납니다. 영 맥이 없어 꼼짝 못했는데 지금 영 맥이 나니까 정신 나면 영 좋습니다.
1: 네.
3: 보시면 좀 더 배달보다 그냥 수다 그린다.
1: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3: 예.
1: 네.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찬 체질인데, 확실히 내가 냉하다는 거 아는데, 왜서 계속 이렇게 입구창이 나고, 배술이 돋고, 햇끝이 빨개진다거나, 입이 마른다거나, 이런가. 이런 치료에서 이럴 때, 칭호하는, 조심하는 먹으면, 또, 위가 더 냉해지죠. 예?
2: 네.
1: 그 다음에 아래 하지가 냉해지고.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아, 우리 언니, 뇌중풍이 걸린 다음에, 그냥, 그도 어제 출연해 열흘 만에 나왔는데, 그냥, 그도 예, 골이 무겁고, 아프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날 꿈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네. 식사하는데, 입을 조금 벌려놓고, 밥을 자꾸 흘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허리 정시 아이 나고, 그래서 예, 이제 이거, 건네보신 하늘 선생님 강의 듣고, 한 달 썼습니다. 한 달 썼는데 네. 다른 약을 그렇게 나왔어도 효과 못 봤는데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렇게 허리에 어지럼증이 나고 자꾸 무겁던 게 우선은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우선은 맥이 네. 조금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그 놀이터에가 건방공원 앞에 집이 있을까 놀이터인데 거기 나가에 걔도 조금씩 안산올매설에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골이 아프던 게 많이 좋아졌단다. 그리고 얘 네. 밥을 잡을 때 시계 흘리던 게 어떤 술 흘린다. 내 밥을 자꾸 너무 흘릴까 볼까 얘 입을 크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찌 그랬는지.
1: 마비 그랬는... 왔죠. 입 주위에 이 신경들이 마비 왔다.
4: 아, 근데 우선이 밥을 약간 흘리지 많이 나사뒀습니다. 그렇게 그때도 아이 흘린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이분이 이 건네보신 한우 좀 많이 써야 되지 뭐 한 1년 그래야 다시 재발하야
1: 그 정도 됐으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장기적으로

0: 가지고 보면은 그게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한 1년 쓰면 되는 거 하고 물어본다, 우리 언니.
1: 그래. 1년 쓰면 됩니다. 예. 1년 쓰면 확실히 알긴다. 근데 이 약은 좀 우리가 늙어가면서 상용약으로 써도, 좀 이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0: 예, 맥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늘 선생님 이렇게 좋을 때 이거 건의보신 하는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입이랑 마르고 계속 쌍화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중초에 와서는 한기가 이렇게 뭉쳐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중초의 한기를 배출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2: 짬뽕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아, 저는 중풍이어서 지금 건의보향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중풍이 오니까 제가 말해도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다 듣지 못합니다.
1: 네.
3: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지팡이 짓고 재군한 거라고 그러다닙니다.
1: 네.
3: 건의보향을 쓴다면 지금 지팡이 짓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고, 어느 말을 하면 이 정도는 어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1: 네.
3: 저희 건의보향이 이렇게 효과에 좋으니까 더 싸서 쓰라고 그랬나.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고 합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이런 치료에서 먼저 순서는 뭔가 중초에 있는 이런 한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한기를. 이 한기를 몰아내지 않고는 위에 이런 찬 기운, 밑에 찬 기운, 위에 열, 이게 순환하지 못합니다. 순환하면은 이렇습니다. 내 몸에 열기하고 한기가 순환해야 되죠. 근데 이 한기를 누가 몰아내는가? 양기가 몰아냅니다. 우리 몸의 양치라는 게 든든하고 충족하다 할 때는 이런 한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 집에 이 습기 있고 한기 있을 때는 어찌입니까? 집에다 난치를 돌려야 되죠. 방도치를 놓든 불을 떼든 어쨌든 이 열을 가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열만 뗐다가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몸의 양기를 보충해야 되죠.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내보신 한우는 진화라든가의 그다음에 잔투이라든가 이런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은 이 몸의 그 양기하고 음기를 딱 평형 잡아주면서 몸의 허혈은 없이는 약입니다. 그리고 양기를 보충하는 약 충분히 들어갔고 근심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약 공장을 믿어야 됩니다. 산동 뚱어어조라는 거는 뚱어어조는 여러분들 많이 악요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악요도 우리나라에서 산동 뚱어어조가 더 좋은데 그 내보신하니가 바로 이 제약 공장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대산건설. 그것은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민생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산건설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연극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입추입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놀기도 하죠. 오늘 첫 곡은 멀리 있는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같은 노래입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친구야 잘 있느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부른 친구야 잘 있느냐. 이 노래의 경쾌한 리듬 따라 친구 생각에 젖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요. 그분들을 떠올리며 이어지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 이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래 소중한 당신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복 에너지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웃음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이어서 안영수 마법자 부부 가수의 2인창으로 만년 행복 노려 가세를 감상하시겠는데요. 두 분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처럼 우리 모두 만년의 아름다운 행복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는 한 폭의 계절에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운을 남겨주고 있죠. 이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연변의 진달래를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사랑이 머문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에는 어떤 추억이, 어떤 사람이 자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며 이어서 사랑이 머문 자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변 노래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끔 큰 소원 아니어도 작은 바람 하나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너네 소원 듣고 오셨습니다. 연변의 음식과 정취는 맛으로 녹아있죠. 특히 계절이 바뀌어오면 우리의 입맛도 제철 음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어서 다양한 연변 풍미를 가득 담은 노래 연변의 맛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를 김은연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

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선급한 황진수산타이쉐베캉의 두 가지학 조합입니다.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세트에는 세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10세트부터 공장 측에서 더 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혈배강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어째서 더 드리는가? 기실은 우리 그 약을 받아보게 되면 이 황진수산타의 혈배강 여기면서 혈배강을 많이 먹게 됩니다. 혈배강은 전문 우리 관심병 혈질을 낮춰주고 또 전문 우리 심혈이 고르지 못하고 심장이 항상 바빠나고 특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라 하면 막 높아질 때 원래는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한 알 내지 두 알씩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질 때는 또 두 알 더 잡숴야 됩니다. 많이 잡수는 사람들 하루에 막 열 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심장이 빨리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황진수산타에는 원래 한 통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게 줍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타에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 유효 성분 이걸로 구성됐고 그리고 수안이란 건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그리고 타이란 거는 제일 작은 분자 펩티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농 주치에도 명백하게 다 썼습니다. 우리 중풍을 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은 잘 쓰지 못하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말할 맥이 없거나 입관운이 빗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 다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우리 중약제를 이 처방을 보게 되면 모두 45가지 중약제로 구성됐습니다. 예, 대단히 큰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 15세트에서 하는 분들은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면은 또 침구가 따라갑니다.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 제가 침을 고루고루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왕청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무슨 뭐 매일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능히 우리 침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료법은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온 게이기 때문에 침이가 따라가게 되면 약 효과가 고브렐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약 처방이 좋은데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제한테 와서 진단해 보세요. 예, 그래서 생각 밖으로 진단이 틀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차역전지 않습니까? 마승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 먼저 전화치고 예약하세요. 예, 그리고 또 오기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직접 저를 바꿔줘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쓸데없는 돈 팔지 말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젠대병 보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다 이렇게 되면 신심이 있다 하게 되면 접어들고 네, 신심이 없다 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일로 생각하고 숙지나 가도 일 없습니다. 예, 요새 전화 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경 제가 이 항업에서 20몇 년 동안 환자들을 병원 받으랬겠지 때문에 기본상 연변의 환자분들 저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년 전에 저한테 병 보이던 사람들도 지금 찾아와가지고 다시 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고 돌고 해도 그래도 전신세 진단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288 0018번 일단 전화 치세요. 그래서 우리 황진츨타이 혈배강은 장창 랜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약광도 직접 거기다 썼습니다. 앞면에다는 황진츨타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예, 두 가지 약이 다 과학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45가지 중약제는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를 도와주는 이런 여러가지 질병에 다 포함되는 약제들입니다. 예, 그리고 500돌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예, 이런 작은 분자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누게 되면 모두 4가지 처방입니다. 하나는 기혈을 보충해주는 그 안에서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 사군자탕 기초상에서 두 가지 약 더 강하게 되면 육군자탕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전문 피를 우리 혀를 그러니까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물탕, 쓰우탕이라는 게 이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겁니다. 혈이. 그래서 이거는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라는 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몇 가지 약재가 딱 정확하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우리 팔진탕이랍니다. 스균자탕하고 스우탕 네 가지 약 합해서 8가지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가 부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전문 중풍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뭐 당화에 왔거나 소아마비 증상이라 있거나 이게 다 부양황우탕 가지고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부양황우탕 안에 처방 어느 약재를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거는 우리 환자들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거 개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첸정산이라는 겁니다. 신경을 수복해주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것이가 입과 눈이 빗뚫어 올라갔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이런 데 쓰이는 처방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혈배강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꽤 네.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황진츨타이를 정말 이전에 쓰다가 그 지나서 쓰지 못하던 것이 이번에 함께 쓰니 그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그때는 그 약의 원료가 따라 못 가기 때문에 환자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약은 아무 약이나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몽땅 천연약재를 갖다 쓰기 때문에 생산이 미처 따라 못 가가지고 끊어진 겁니다.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생산하게 됐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 황진츨타이가 같이 있으니까 약효가

0: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 특히 황진선 타인의 특히 혈병, 관절병, 모든 오장육부병을 다 한꺼번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이런 약이 됐어요. 특히 마흔다시종이란 천년 명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네. 가장 작은 분자 500돌 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500돌 된 초분자로 네. 구성되어 그런지 약효가 더욱 빠릅니다.
1: 네.
0: 저도 예, 우리 가정에서 저는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전에 단종으로 되는 약을 많이 썼지만 그저 네.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두 가지 약이 조합을 이랬으면서 다른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호를 보충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1: 네.
0: 소화가 안 되는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네. 예. 네. 그 다음에 관절에 대한 심리혈관에 대한 이런 약을 따로 쓸 필요도 없어서
1: 네.
0: 이 정말 혈배강하고 황진산 타인은 정말 중풍에 대해서 아주 빠르고 예 중풍에 대한 그 병증의 범위가 높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높지 않습니까? 예.
1: 그리고 약 이름부터 예, 황진산 타인은 예, 크게 썼습니다. 펜탄후연월 그러니까 우리 펜탄 반신이가 당화해 왔거나 이것을 네. 후연 회복해 준다 이런 이름은 나온 게지 않습니까? 예.
0: 네, 그랬길래, 예, 여기도 똑똑히 이렇게 나도 보고 있는데, 펜탄 후, 웬, 왠, 웬,
1: 사다,
0: 웬.
1: 예. 예.
0: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똑똑히 썼지 않습니까?
1: 그렇지.
0: 그러니까,
1: 예.
0: 이 약과에 쓴 것과 공농조치가 선생님 얘기라고 또 여러분들이 쓰고서의 서로 분생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이 약은 예, 이 예, 공농조치와 선생님 얘기라는 거기 딱 부합되고 명실이 부합되는 약이라는 거 날마다 쓰면서 특히 잘 알고 있고
1: 네.
0: 검증된다는 거 항상 느끼면서 가장 좋은 명약이라는 거 완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풍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혈병에 대한 이것이 이 방면의 치료가 더욱 잘 되고, 예.
1: 네.
0: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선생님도 항상 이야기라고 있지만, 정말 중년인들이, 이, 가진 병증을 치료하는 데는 이 황진산 대가 대배강이 가장 좋습니다.
1: 네.
0: 예, 탄환 됐거나, 치료하게 됐거나, 입이 삐뚤어졌거나, 무슨 중풍 후유증이 정말 좋습니다.
1: 집에 아버님도 지금 중풍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0: 예, 기력도 심장 주절하라는 것도 아예 하고 심장병도
1: 네.
0: 다 좋아졌지 그만 선생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는 혈배관과 그 승급된 이 그
1: 황진쌍탈이
0: 황진쌍탈을 계속 쓰면서 그러느니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려 좋은 약을 알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우리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 소개하는 약을 그전에 다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선생님 오늘도 저는 전화 되고 그 다음에 신체 건강에 두 분 선생님 다 주의하고 우리 중천년들께 더욱 좋은 약을 좋은 치료 방안을 계속 하면서 건강을 찾게 하기 때문에 신체에 꼭 주의할 것 바라면서
1: 예.
0: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같이 건강합시다. 예, 건강하세요.
2: 예.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저는 예, 황진산 산타이를 안색이 썼습니다.
1: 예.
3: 예, 우리 집에 형님이 평시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예.
1: 네.
3: 입도 좀 삐뚤어지고, 손도 안으로 구부러지게
1: 시작했어요. 네,
3: 되게 불편했습니다.
1: 응.
3: 그리고 나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1: 네.
3: 예, 기관지 천식도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1: 네.
3: 머리가 아팠습니다. 예,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네.
3: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1: 네.
3: 낮에는 소매니 그래도 좀 적은데 밤만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정말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발이 붓긴 다음에 힘이 맞지 않아가지고 크게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1: 예.
3: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든지 생각이 안 나.
1: 네.
3: 예.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그냥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황진산타하고 혈배강 같이 먹고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1: 네.
3: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1: 기억력 좋아집니다.
3: 설사도 네. 아야 합니다.
1: 네.
3: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리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3: 예. 정말 황진수한테 감사드립니다.
1: 예, 예.
3: 그따니 뭐 요새 이약이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이나 이약 좀 푸짐히 자만해 놓고 먹어야겠습니다.
1: 아,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3: 예.
1: 그래서 지금 한 세트에 980원으로 나온 건데
3: 예.
1: 그래서 우대 활동 좋습니다. 15세트에 15세트 더 드리고
3: 예.
1: 이렇게 되면 그 형님분과 같이 또 논아서 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3: 예. 예.
1: 침도 또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승하는 예. 분들도 혈배강 열곽도 더 드립니다.
3: 아.
1: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견정산 이게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서방이가 뭔가 생매금이란 겁니다. 승마인. 승마인은 그 이미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관신 승마이완 이렇게 썼습니다. 큰 이름으로 약 이름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 우리 관심병이나 신저통이 생겼거나 또 심별이 고르지 못하거나 우리 이때까지 써본 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주사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나도 이전에 방송 들으며 보니까 나 새로 승급한 이야기 나왔잖아.
1: 예, 예.
4: 예, 나도 이 황진산 타이도 옛날 한 1년 반 전이 되는가?
1: 네.
4: 썼대 쓴다네, 이거.
1: 맞습니다. 그때, 예.
4: 예, 썼다 기다리라 못해. 약 예. 끊기는 바람에.
1: 예.
4: 그때도네, 예, 어렵게 이 약을 선택했다 말인다, 예.
1: 네.
4: 예, 어떤 약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모르다가 그리 방송에 내 들은 게 그 어느 그런 자식분이가 아버지가 그런 무슨인가 침대에서 누워 있는 환자가 이 약을 쓰고 서리
1: 네.
4: 일어나서 이 걸음 걸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단
1: 예,
4: 말입니다.
1: 예,
4: 예. 예, 그래서 내 그때 당시에 이 황진산타에 선택했다 말입니다.
1: 네.
4: 예, 그런 게 써 몇 달을 써보니까 나 쪼쑥대다 그랬게
1: 네,
4: 약이 끊겨서
1: 예, 예.
4: 한동안 그 한 약이 들어오면서 한 기다려도 들어오면서
1: 네.
4: 후에 끝나면은 예 그래 내 후에 끝나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다시 진단받고서 혈배강 선택했으니까
1: 네.
4: 예 그런 게 이 두 가지를 쓴 게 이 두 가지 약이 정말 다 좋은 효과 본다
1: 네.
4: 예 그 이번에는 이렇게 동합성적으로 나왔다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지
4: 예. 예. 무슨 정말 이래 몸 4시까지 약이 15,000가지 약이
1: 제일 큰 조합입니다. 예.
4: 예, 큰 처방을 나왔을까 나야 정말 이번에 거는 정말 훌륭하겠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4: 예, 원래 두 가지 약에도 용처챙간에 다 써가서
1: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도 이 같이 나왔으니까 나네 너무 좋으니까 나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네 우리 딸이 시험 아이도 있잖아. 예.
1: 네.
4: 권고했단 말입니다. 이 약도 써보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고.
1: 네.
4: 예, 어제 그랬는가, 뭐, 우리 그런 사돈은, 이 권만 주자라 한지, 이제 딱 석 달이 남다. 다섯 개를 했답니다.
1: 네.
4: 예, 그런 게, 이 주자하기 전에 보다 조금 낫단 갔을 때다. 예.
1: 네.
4: 그래요. 고통스럽게 지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갑상선, 그것도 있을 텐데, 이 목이.
1: 갑상선이.
4: 예, 그리고 자꾸 이 모기가 이제 자꾸 잡아당긴단 같습니다. 이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리고는 맥이 없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이 온몸이 불편하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1: 네.
4: 한번 내 대신해서 날 내보고 선생님 보고 물어봐달라더라 말입니다.
1: 네. 지금 예, 소개해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4: 예,
1: 그리고 우리 이미 심장주자람 한 분들이 그 햇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자들을 보게 되면

0: 심장주사 4개 했는데, 그 심장주사 뒤끝에 여러 가지 뭐 다딘가이라며 아스피린이라며 예. 계속 평생 달고 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기실은 이런 약들이 별로 뭐 혈전이 생기는 건 막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사한데 그거 쓴 데서 막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셀을 바꿔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난 연세 많은데 어선 바꾸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된 분들도 우리한테 찾아와서 지금 이 황진산타의 쉐베캉 쓰고서리 지금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 주자란 뒤끝에 이런 서약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서리 우리 이거는 오장육부를 다 다스려주기 때문에 네 가지 큰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또 틀리고 그러고서리 또 여러 가지 심리혈관 질병에 대한 거기 그 공능 조치에 또 명백하게 다 썼고 할 예, 이걸 쓰는 게 엄청 좋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내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곳에도 그 이때 고성 주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주사한 후에 이 지금 그 서약을 먹어 그런지 이렇게 혈관이 싹 터져서 있지 않까?
0: 맞습니다. 예.
1: 예, 뭐 제
0: 혈관이 자꾸 터집니다. 예.
1: 터진 게 이렇게 손바닥 많이 높이 이렇게 그 배도 나오고
0: 예, 어디 왜 먹는 것처럼 예.
1: 예, 그렇단다.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아마 서약이 문제겠다고 모두 자식들이 이랬나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선생님들 가보셔도 외국에 있으니까 가못 보셨나.
0: 그렇죠. 예.
1: 예, 그래, 내 대신해서 물어봐서 주고서리 그래서 됐다.
0: 그래, 부채주면 되지 뭐. 예.
1: 예, 그래, 부채줘야 된다 말입니다.
0: 예.
1: 예, 이거 좋은 약이 나왔으니까 나 내 한번 써봐라 했지니까 우리 사돈도 우리 딸이 말해놔 그래 우리 어머니 이게 다 써본 약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돈도 이런 약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도 바쁘니까 나
0: 바쁘지 않고 바쁠 거라 믿지
1: 지네 바빠서 이 잠도 못 쉬고 지네 고통스러워 행편없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이 약을 쓰고 나니까 나 영 좋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1: 나는 입이, 예. 나는 나도 영 엄중한 사람이니까나 우리 딸이 싹 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입도 나는 해도 다 갈라터지고 예 그런 게 그런 뭔가 그것도 싹 나섰지 그다음에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도 다 나섰지 입안에 마르던 것도 다 났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뭐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게 너무 많아서 예 그 그리고 우울증도 있었으니까 그거는 무슨 없어서 너무 더워져서 자꾸 얘기를 하셨지가 내
0: 여기 매우 중요한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울금이라는 약제는 전문 우울증 환자들한테 쓰는 약입니다. 예.
1: 그래 그런지 정말 제일 좋은 약인다. 내 정말 써보니까 제일 그런 효과 빠르고 나도 심장이 되게 나빴습니다. 가슴이 그럼 아프던 게 그럼 다 그런 증상이 그럼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0: 네.
1: 예, 그래, 내 너무 좋아서 이래 소개를 한 게, 그러면은 싸서 붙여주겠습니다. 예.
0: 네.
1: 예. 예, 감사합니다. 약이 너무 좋아서.
0: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럼, 상세히 보게 되면, 우리, 일단 먼저 혈전을 녹여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혈전 녹이는 약제들 단삼, 삼칠, 홍화, 천궁, 타월 이런 약제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간신 부족, 간 곰팥이 허해가지고 우울증이라 맞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좋은 진저울함이 울금이람 이런 약제들 또 들어갔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네. 예.
3: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전 혈배강 쓰는 환자인데 옛날에 황진산 타에서 썼댔습니다.
0: 네.
3: 그러다가 거기 끊기는 통에 혈배강 쓰고 있다가 이번에 황진산 타에 오니까나 얼마나 정말 다행이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예.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예.
3: 예,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밥 먹어도 깨끼고 물 마셔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0: 네.
3: 예. 말을 항상 얼무리고 생각과 말이 항상 다르게 나가서 예. 예.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들은 많이 웃겼습니다.
0: 네.
3: 예. 눈도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이 보이고
0: 네.
3: 눈이 그러니까 나 정신이 언제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0: 네.
3: 예. 어디 가

0: 품만 닫고 나오고 다불기만 하고.
1: 네.
0: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아빠의 그 파킨슨병 진단까지 받아놓을까나.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질 듯 불편하게 정말 걸음질하고.
1: 네.
0: 그리고 밥 숟가락 제대로 쥐지 못해서 식사 대접은 내가 계속 그래도 네. 아픈 몸으로 시켜야 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칫솔질하고 뭐 어제도 입 옆으로 춤 흘리고 물을 흘리고 하면서 정말 사는 게고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1: 네. 예.
0: 두 분 다 환자다 나니까 뭐 살림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러던 타 선생님이 황진산 타에 왔다고 하니까나 아 이게 정말 명약이 이번에 들어왔구나
1: 네.
0: 이거 믿고서를 꼭 써봐야 되겠다 해서 황진산 타하고 혈배강 같이 쓰면서 친구로 결합했습니다.
1: 네.
0: 친구에서 많은 회원 받습니다.
1: 네.
0: 지금은 어지럼 중단이 나고 음식은 먹을 때도 살에 걸리지 않고 눈도 맑아져서 담도 제 시간에 딱딱 담다.
1: 네.
0: 깨고 정신이 난다. 다음 달 가니까나.
1: 네.
0: 우리 영감도 두 손으로 어전 덜 떨고.
1: 네.
0: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어.
1: 많이 좋아졌죠.
0: 예. 네. 여실금 때문에 난 기저귀까지 탔댔는데, 기저귀를 어전 벗어대졌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데서 해결을 많이 보니까는 어디를 다녀도 걱정 안 합니다.
1: 네.
0: 예. 옛날에는 좋다는 게 하고 많이 썼는데, 돈은 돈대로 다 팔고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히 털립니다.
1: 그렇게 굵은 기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0: 게. 예. 그래서 이번에 황진산 타이를 좀 어떻게 많이 예약해서 친구 그거 많이 예약해야만이 친구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15세트부터 예. 우리 친구가 따라가면
0: 아 예.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황진산타이하고 혈배강에 좀 많이 장만해놓고 서리는 이 침도 결합해서 맞아서 러닝의 건강을 좀 찾으려고 그럽니다.
1: 예. 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주세요.
0: 아,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소화계통에 대한 이런 약재들이 엄청 많습니다. 루구이람, 안시향이람이, 백출이람이, 그리고 불면증에 좋은 약재, 또 우리 호흡기계통에 좋은 약재, 풍습골과 뼈에 좋은 약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가지 약만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약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공작대에는 18살 먹은 위생병이 있었다. 총명하고 싹싹한지라 사람들이 무척 따랐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한편 병도 고쳐주었다. 마을에 티푸스 비슷한 돌림병이 돌자 남다른 처방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산무 사람들은 그를 명의처럼 모시었다. 공작대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이 위생병은 날마다 찾아

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는 밤을 타 돌아간다. 홍군이 떠나는 날도 아픈 이들을 돌보다가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주둔지에 이르러 보니 로선도만 남겨놓고 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시신을 거두어다가 소룡산에 잘 묻어주었다. 살아서 우려병을 고쳐주었듯이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위생병이 신령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 기원을 드렸다. 따라서 18살짜리 소년 위생병은 홍군보살님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전설은 사방 수십 리를 넘어 퍼져나갔다. 찾아오는 이들도 점점 늘어났다. 도호와 악질지주, 정부관리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결국 무덤을 파헤치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을 관아에 일꾼들을 보냈다. 모여든 사람들은 이처럼 신통력 있는 홍군 보살님을 건드리면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수군거리었다. 일꾼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감히 파지 못했다. 그러자 보장이 몸소 무덤을 팔아 왔다. 부들부들 떨면서 몇 삽을 떴는데 무덤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렸다. 그러자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보살님이 오셨다! 보살님이 오셨다! 하고 소리를 지었다. 보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밤이 되자 그는 향과 종잇돈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번에는 구장이 무덤을 파러 왔다. 그런데 오다가 마린 나뭇가지에 걸려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보살님이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쑥덕거리었다. 주위에 높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해서 무덤을 파헤치라며 부대를 보냈다. 그는 감히 막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명령을 받고 무덤을 파러 온 군대는 마치 엄청난 적과 맞닥뜨린 것처럼 삼엄한 경계를 펼치었다. 이번에는 무덤을 파고 관도 꺼냈지만 이튿날에 누군가 또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무덤 앞에 놓인 향불은 더 늘었다. 군중들 사이에는 지주와 정부 관리들이 향을 못 피우게 무덤을 파헤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향과 종잇돈 외에도 흙 한 줌, 돌 몇 개를 함께 가지고 왔다. 낮에 관리들이 파헤친 무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국 무덤은 없어지기는 커녕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들까지 먼 곳에서도 찾아와 무덤 앞에 향과 종잇돈, 달걀이나 과일 같은 것을 올려놓고 경건하게 빌었다. 그러자 관리들도 더는 무덤에 손을 대지 않았다. 도철초는 말을 마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회의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웃으면 포조개가 배는 정말 귀여웠지요. 지난번 홍문이 떠난 날 제가 늦은 시간에 주은이를 떠나는데 가다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대가 떠났으니 어서 쫓아가라고 재촉을 했는데 그때 멀리까지 바래자는 게 무척 후회가 됩니다. 이름이 뭐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산무 사람들도 몰라서 그저 홍군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태똥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얼마나 훌륭한 전사입니까? 죽어서도 우리 홍군을 빛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번에 준이를 치면서 3군

한 참모장 등병동지도 희생되어 소령산에 묻혔어요.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 전사 무덤하고 가깝겠지?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곁입니다. 머리를 다 깎자 이발사는 속이 다 시원한지 홀가분하게 웃었다. 못했던 두 철추 기물의 등과 함께 소령산에 올랐다. 소령산은 준이성 바로 옆에 있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을 울창한 나무들이 뒤덮고 있었는데 산등상이가 무척 아름다웠다. 날씨가 따뜻해 어디에 가나 새파란 싹이 돋아 있었다. 벌써 피어난 작은 꽃들도 드문드문 보이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날아다니며 울었다. 못했던 등평의 무덤 앞에서 팔각 모자를 벗고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저쪽이 바로 소련 위성병의 무덤입니다. 두 철추가 곁을 가리키었다. 무덤 위에는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돌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무덤 앞에는 향과 종이돈을 태운 재가 어찌나 많은지 몇 지게는 되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가 한참 말없이 지켜보았다. 자, 우리 홍군 보살님께 인사를 올립시다. 모태똥이 먼저 허리 굽혀 인사했다.

0: 종이 대첩이 남경성을 뒤흔든다. 불안한 장계석은 몸소 전선의 나라가 지배하려고 한다. 떠나기 전 그는 수하의 문무관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한다. 준이 대첩은 남경을 뒤흔들었다. 장계석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몰래 진성을 불렀다. 진성은 조항소베트 구역을 치는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켜 그 명성이 하늘을 찔렀다. 국민당 장군들 가운데서 총명하고 눈치가 빨라 군사, 인사, 재정 권력을 장악하는 데 뛰어나며 결단상의 이끼로 이름이 났다. 예비부대 총사령을 맡아 조항소베트 구역을 소탕하는 것 말고도 육군 정리처장으로서 전국의 육군을 재편성하는 중요한 일도 맡고 있었다. 군정부와 훈련총감부의 권력을 대부분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참모총장을 맡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대장부라면은 하루도 권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1924년 진성이 황포군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작은 구대장이라 하면서 별 볼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동이 터자 이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해서 등불을 밝히고 삼민주의를 꺼내들었다. 그러다가 마침 야간 순찰을 하던 장계석의 눈에 뜨이는 바람에 출세길이 열렸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질 무렵 진성은 21사 团장이었다. 그 무렵 진성이 모시던 사장은 이름난 혁명파 등연달편에 서 있었다. 사장은 장계석이 이 일로 살을 없애버릴까봐 사장 자리를 진성에게 대신 맡기었다. 진성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 지금이야 나서서 힘써 일하는 사람은 다 공산당으로 모으는 판이니 누가 감히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리고 겸손하게

지었다. 사장님, 사장께서 안 계시면 저는 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재간이 없다던 이 청년은 얼마 뒤에 장계석의 품에 안겨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1년도 되지 않아 남경경비사령으로 진급하여 단번에 종장으로 올라갔다. 그 뒤 장계석과 염석산, 풍옥상 세 군벌이 혼전을 벌일 때도 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제남 정주에 들어갔다. 진성은 그 일로 장계석의 신임을 얻어 18군 군장으로 진급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장계석의 총애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산당 보위토벌 전쟁만큼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다. 1933년 4차 보위토벌에 나서기 전 진성이 거느린 18군은 2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나 병사수가 8, 9만 명에 이르렀다. 그는 중로군 조홍지비를 맡고 있었는데 강서 적색구역을 한 번에 평정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였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기 바쁘게 52사와 59사가 잇따라 섬멸되더니 사장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고 다른 한 명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총지휘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진성은 고집이 남달랐다. 그는 본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서 18군도로 계속 진격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소 뒷걸음질에 쥐잡는 격이라고 한 번은 이겨 체면을 세울 수 있겠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줄서의 발판이 되어준 11사도 전멸하고 사장 소군마저 부상을 입었다. 일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진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싸움이 끝난 뒤 진성은 남복이 부끄러워 남창에 있는 집에 들어박혀 있었다. 한창 우쭐거리던 청년 장군이 대패하자 국민당 내부가 술렁거리였다. 진성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위를 빼앗고 18군을 재편성하자는 사람까지 있었다. 장계석은 이런저런 고위 장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지만 하나같이 우유부단하거나 생기가 없고 무력하여 공산당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장계석은 공산당을 도부라는 일을 또다시 진성에게 맡기었다. 과연 진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행군할 때는 집신을 신고 가족들을 질끈 졸라매했으며 병사들 틈에 끼어 밥을 먹었고 몸소 양식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병사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키었다. 이 젊은 장군은 비로소 진정한 영웅인 양 뽐낼 수 있게 되었다. 키는 작달막해도 가슴은 남보다 곱절로 쑥 내밀고 다니었다. 4차 포위 토벌에서 받은 상처도 잊혀져 갔다. 그런 진성이지만은 오늘 장계석이 갑자기 부르자 잠시 머뭇거리였다. 준이 전선에서 패한 뒤였기 때문이었다. 설악과 오기위는 모두 진성이 들이민 사람이었다. 측근들의 실패로 체면이 깎인 데다가 설악과 오기위가 무슨 처벌이라도 받는다면은 자신에게도 썩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성룡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장계석의 저택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려 누른 군복을 여미고는 엉덩이에 찬 단검을 만져보았다. 단검에는 장종정 드림이라는 글귀가 박혀있었다. 진성은 가슴을 쑥 내밀고 군인다운 자태로 객실에 들어섰다. 객실은 넓고 대낮처럼 환했다. 잘 닦인 군화가 부드러운 불빛에 반짝이었다. 짙은 밤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장계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용단

0: 입을 서성거리었다. 짐포레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작고 병약한 몸을 소파에 묻고 있었다. 진상은 벗은 군모를 들고 가슴을 내밀면서 발뒤꿈치를 차며 경례를 올렸다.
1: 자네, 존이 전선 일을 알고 있나?
0: 장계석은 앉으라는 말도 않고 진상을 쏘아보았다.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1: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구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1: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상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조항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상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김현의 줄거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0: 생마젯,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산업이 흥상하면 발전 동력이 충족해집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를 겨냥해 445 산업 발전 배치를 깊이 추진하면서 전통산업 전환 승격, 우세산업 질 제고와 효익 증대, 신흥산업 육성 장대를 통괄 추진하고 기술 개조 강화, 경영 주체 육성, 기업 지원 등 조치를 통해 공업경제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증가 속도가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 상승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아련기계 생산 작업장, 각종 정밀 가공 설비가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업 일꾼들이 부분품 연마, 정밀도 조절 등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20여 년간 인조판 고급 장비의 연구 개발과 제조에 주력해왔으며 80여 건의 권한 부여 특허에 의탁해 완전한 자조 기술 체계를 구축했는데 해외 업체의 업종 독점을 타파한 동시에 고급 장비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인하면서 길림성 고급 장비 제조 명함을 빛냈습니다. 아랜 기계는 인조판 장비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핵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신소재 장비 분야로 업무를 확장했습니다. 기업은 현무암 무기 섬유판, 탄소 섬유 복합판,

0: 열, 가소성, 환경보호 반제 등 신형 재료의 세트식 생산 장비를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해 장비 제조업과 신소재 산업, 림업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국 신소재 산업 군집 건설에 관건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설계부 경리 진위량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 고효율, 녹색, 지능화 등 4대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삼림공업 산업의 림업 잔여물 자원화 리용 장비를 제공해 녹색 순환 경제 발전에 조력하는 한편 신소재 산업 발전 기회를 겨냥해 신형 판재 세트식 장비를 개발하고 산업의 업종 간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선족 풍미김치 생산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에서는 품질 혁신과 브랜드 육성에 쌍용 구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조선족 전통 풍미김치 계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동화 생산 설비를 계속 도입해 공예를 승격하고 작업장을 개조하며 창고 저장 물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를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제품이 신속히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방식을 혁신해 전자상거래 가게를 티몰, 경동, 틱톡, 빈도도, 과이소 등 플랫폼에 입주시켜 직영점과 가맹체인점, 전문 매장을 500여 개 개설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의 주문량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의 주요 목표는 신제품 판매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대부분 시간을 연구개발과 설비 승격에 투입하고 낡은 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신소재 산업발전 기회를 겨냥하고 핵심 기술을 지탱점으로 삼아 녹색 플러스 지능제조 전환을 완수해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개발과 응용 분야로 산업사슬을 확장했습니다. 회사 작업장, 작업 일꾼들이 집등 농림업 폐기물을 생물 발효와 물리분리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식이섬유, 생물균 비료 등 녹색 생물 기반 신소재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 녹색 발전 새 분야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이 대상은 연간 만 톤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는 전통 재료보다 25% 향상됐으며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됩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배후에는 우리 주에서 목표를 겨냥해 정밀 시책하고 한마음으로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공업 경제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목적성 있게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수요 연결 등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분야를 둘러싸고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방출을 지원했습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 통계에 들도록 추진했으며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게 도와 전주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장성을 추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는 전성보다 17.3%포인트 높아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1층 최적화하며 산업생태를 완선해 구조가 더 좋고 산업사슬이 더 길며 발전 동력이 더 강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공업 지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의 개통 운영과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전구간 개통에 따라 연변의 환 장백산 관광과 변경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관광수호 전문행동을 가동해 안도현 감독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전형 및 다국일체화 소비권익 수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의 합법적인 소비 권익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송강진 시장감독관리소입니다. 현재 전주에서는 시장감독관리 여름관광수호 전문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지도부 성원들의 기층 현장 주둔,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등 조치를 통해 소비 권익 수호 봉사를 풍경구 입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과 같은 현급 실천을 기반으로 전주에서는 전역 및 다국 쌍방향 권익 수호망을 동시에 구축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하며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장백산 조공부, 백화곡 조선족 옛마을 등 풍경구 특산물 매장이 들어서면 매대마다 풍경구 봉사 안내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카드에는 상가 연계 방식이 인쇄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일부 장백산 특산물에 대해 15일간 오프라인에서 반품할 수 있는 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연산의 경영 장소가 많고 기층 감독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소비 신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에 비춰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내놓은 혁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 국장 류건신입니다. 지도부 성원들이 기층에 가서 현장에 주둔하게 해 기층 봉사 감독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연선 전면적인 감독관리를 실현하고 문제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 장백산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안내 카드 봉사를 솔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인삼, 꽃사슴 제품 등 특색 상품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이유 없이 반품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근원적으로 소비 분쟁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카드 6만여 개를 발급했습니다. 관련 조치를 실시한 이래 안도현 관할구역 관광시장 경영주체들의 봉사 수준이 뚜렷이 높아지고 관광 관련 신고가 현저히 줄어 전주 관광시장 관리의 실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안도현의 경험에 립각해 주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역 관광소비 환경 개선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관광수호 전문 행동을 전개한 이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관광소비 안전을 주선으로 권익수호 보장, 소비신심 진작, 경영환경 최적화 사업을 전력 추진하면서 권익수호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히했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처장 조건동입니다. 현재 237개 량질 ODR 기업에 위탁해 온라인 조정을 하고 391개 규모마 기층권익수호 봉사소와 연동해 오프라인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쌍방향 연동을 통해 분쟁 처리 효율과 관광객들의 권익수호 체감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국제 러시아 소비권익수호 봉사소 9곳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훈춘 등 중점 통상구의 이중언어 신고 접수 처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길림성 입경소비 시범 도시 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또 331국도 연변개방 관광대통로 연변 구간에 안심 관광소비 시범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연선 시범 단위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변경 관광 회랑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관광시장에 대한 정밀화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쌍방향 권익수호 기세를 끊임없이 건전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권익수호 봉사 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안심소비 브랜드를 계속 빛내며 정밀 감독관리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량질 봉사로 문화관광 발전에 역량을 부여해 전주 문화관광 경제 지속적인 열기 상승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연결시 중점 민생양로 부대 공사인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대선 건설이 마무리돼 곧 준공 검수를 하게 됩니다.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연결시 연남로 남쪽 남강거리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8,4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4,5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1호 청사와 2호 청사, 각종 부속 건물을 건설하고 로컬 경관과 부대 시설 등 시설을 보완해 양로 거주, 일상 돌봄, 휴식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연결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관리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대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투자건설 임무도 기본상 마무리됐는데 이번 달에 준공 검수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검수에 통과되면 즉시 인계와 운영 준비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 하루빨리 사용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현재 양로

0: 양로봉사 부족점을 보완하고 연결시 양로봉사 실력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따뜻한 양로봉사로 로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게 됩니다.
1: 근일 성당위 선전부와 성부녀련합회에서는 본보기 전용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우량가풍을 고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정문명 건설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 정치위원 호문휘는 변경소방일선에 30여 년간 뿌리내렸고 그와 아내 고점연은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에서 근무하는 호문휘는 사명과 책임을 사업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사업에서 그는 장부 자료를 세심히 정리하고 관할구역 소방사업을 조밀히 포치하며 소방안전검사, 대우관리, 응급대기 등 중점 임무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근무의 시간에도 일상적인 체력훈련을 견지하면서 응급처리 능력을 연마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우를 이끌면서 주동적으로 일선 소방대원들과 속심을 나누며 대원들의 사상 동향을 제때 파악하고 강한 소방대우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터에서 24시간 당직대기를 실시하는 관계로 호문이는 30여 년 소방생활 동안 가족들과 자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사업 중간에 잠깐씩 나누는 영상통화는 그와 장춘시 남관구 수훈학교 교원직을 맡고 있는 아내 고점연이 정을 이어가는 유대로 됐습니다. 집에서 노인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크고 작은 일들은 대부분 아내가 홀로 감당하면서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고점연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우리 가정을 지키면 남편도 더 안심하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내 고조면도 30년간 교단을 지키면서 일터에서 묵묵히 사업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아들은 학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대학 사상정치 교원으로 됐습니다. 한 가족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마음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각자 분야에서 책임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호문이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가 오랜 세월 홀로 가정을 꾸려온 로고를 깊이 헤아렸습니다. 호문휘입니다.
2: 正是因为他的理解
1: 아내의 이해와 포용,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변경에 뿌리내려 일터를 지키며 직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기층 소방 간부로서 제가 지키는 것은 변강의 평안이며 대숭의 안전입니다. 저의 아내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터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소래의 견수로 가정을 수호하고 대숭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비록 다른 지역에 있지만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성취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굳건한 지킴으로 헌신과 책임을 해석하고 우량한 가풍으로 따뜻한 힘을 전달하면서 기층 섬 일꾼들의 감동적인 가곡 정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문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초심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겠습니다. 우량한 가풍을 후대에 전하고 책임을 떠매며 평범한 고수로 신시대 가곡정회를 해석하겠습니다.
0: 중도 쌍방향 림시 사측 면제 정책 실시로 훈촌에 입경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외국적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이중언어 진료 안내, 전담 동료, 특색 중위 진료 부대 봉사를 보완해 러시아 관광객들의 량질의 중위 건강 양로 봉사를 향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색 숙뜸 건강 양생 봉사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구 숙뜸관은 전통 중이물리치료에 주력하면서 외국인들의 신체 상황에 따라 숙뜸과 경락조리 방안을 맞춤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전통적인 중이기법은 많은 러시아 환자들이 찾아와 체험하도록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 완이야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이곳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곳의 치료 효과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목과 허리에 관절 염증이 있는데 이곳에서 숙뜸 치료를 받은 뒤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한일구 숙등권 책임자 한시명입니다. 견학활동 참가자까지 포함하면 연간 접대 인수는 많을 때 7, 8천 명 정도이고 적을 때라도 4, 5천 명 됩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3, 4천 명 정도 접대했습니다. 군준시 중리병원 진찰 대청에는 전담 로우 통역 일꾼이 상시 근무하면서 등록과 진찰, 검사에서 비용 납부와 약 수령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환자와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모든 진료 절차를 마치게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 안납니다. 저는 해마다 중위 조리를 받기 위해 훈춘을 찾아옵니다. 이 병원에는 전담 로우 통역 일꾼이 있어 진료를 받을 때 의사소통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구와 중약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와 건강관리가 모두 편리해 찾아올 때마다 아주 편안합니다. 군준시 중위병원 부원장 류동우입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국제부를 설립했는데 러시아 환자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중의학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류마티스와 일부 심리혈관 질병 등 그들이 많이 앓는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러시아 환자들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전면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체육구, 주정부, 길림체육학원에서 주최하는 성장급 중국길림 제3회 변경달리기 계를경기 활용역 참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29일 오전 8시 30분 화룡시 인민체육중심에서 펼쳐지며 18km 달리기와 5km 달리기로 나뉩니다. 조직위원회 연계 전화는 180-0442-2098번이고 공식 위챗 계정은 활용 하프 마라송입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4: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6: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3: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6: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3: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7: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시대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현유 가격이 498원인데요. 그 가격이

0: 이상이 100원 된다고 하였는데 이 제품 자체는 7가게 5가게일 때는 290원 합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5가게 18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널리 알려지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 CMP 이 이술이 우리 인류의 한 명을 150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698원으로부터 2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가게 15가게를 물어다 드립니다. 27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고 눈병치료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라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심망막 색소변성, 당망증 이런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적지 않은 안과 질병 가운데 야맹증부터 시작하는 안과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게 되면 수술은 꼭 받아야 될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이 절대 제가 이야기한 거 꼭 기억하셔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치료가 돼야 되는 건데 보통 그 우리 백내장 같은 것은 런궁 징티를 바깥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한 2년은 아주 빤하게 보이는데 그 속으로부터 전반 안구 세포의 대사가 문란해 온 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그러면 원래 백내장이 도서지 않았는 백내장은 다시 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부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런궁 징티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꼭 수술 받든 받지 않든 특히 수술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좋기는 명서방 이 제품을 믿고 쓰실 만한 우수한 안과 질병 치료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는 잘 이용하는 여러분들한테 속하게 되었으니까 501-7762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천희 박사로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아, 이게 예,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예, 혈압도돌이 잘 됩니다.
0: 심장과 뇌혈관의 그래, 특수 제품이죠.
2: 예, 예. 그러니까 예, 만날 골이 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높았다 낮았다 하던데 예, 혈압도돌이 잘 되니까 예, 골이 정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항상 후두두 했는데 예, 이것도 영 좋아졌습니다. 약 두세 가지 먹었는데 어서는 그래서 주식 한 가지만 먹어도 됩니다.
0: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예, 예.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천희 박사의 이게 기억이 좋아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그렇죠. 내셔보라.
2: 뭐, 예. 예. 어디다가 뭐 둔 거 몰라 찾는다 하면 온 데를 희뚝 대빈다. 그래서 좀 예. 그래. 아, 영 애나고 또 예. 아, 빙창 딱 열고 나면 내 무슨 체라도 계획했는가 또 한참 멍해있다 빙창 문 다시 닫습니다. 그랬다 다시 생각해볼까. 아, 이거 하자던 거 잊어버렸구나. 그랬는데 이거 어느 6달 먹구나니까 예, 기억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2: 예, 예. 어느 이렇게 뭐 어디다 물건 둔 거 몰라서 예, 시뜩 대비며 찾는 일도 없고 예, 빙창 열고 또 서 있는 일도 없고, 예, 아, 정말, 이게, 예, 늙은 막연히, 예, 이게 정말 치매,
0: 우선 제품
2: 예방하는 데 예. 제일 1등입니다.
0: 아, 예. 전용하네.
2: 좋습니다.
0: 효과성에 예.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죠. 완전히 예. 믿고 쓸만한
2: 예,
0: 우선 제품.
2: 어디 메모비 있으면, 예, 이, 신경 전달 잘 되도록,
0: 그렇죠.
2: 예, 내 인체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0: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예.
2: 예. 예, 제일 좋은 게 또 예, 나는 소변도 급하고 소변도 잦았는데 이것도 좋아집니다.
0: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2: 예. 예. 예. 그래 놓을까 예, 무릎 관절이 아프던 것도 좋아지고 예, 허리도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언니는 지금 예,

이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내사이드에 수술 한번 했는데 또 한 2년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두는 연세 있습니다. 79입니다. 또 썼는데 갈까 아예 또 머리도 재타야 재까 아예 해주더라.

0: 똑같이 사람이 이 원형이 잘 아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보는 게 용해놔서 그랬는데 예, 이거 우선은 넉 달 쓰고 나니까 예, 시력이 좋아져서 예, 우선 텔레비랑 마음대로 보고 예, 용 좋아한다. 그래서 예, 나는 오늘은 이 선희 박사의 어떤 거의 떨어져서 선희 박사 우리 언니는 이명 서방 이래 오늘 배달받다고 전화한 겐다.
1: 예, 그렇죠.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마음을 완전히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0: 좋은 약속에 또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3: 예, 예, 최진이로 먹는 한답니다.
1: 예.
3: 예, 언제나 한 개가 석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1: 예, 예. 예.
3: 그래서 감기 증상에 계속 그저 이, 그저 하루 건일로 이틀 건일로 감기하고 먹는다 말입니다.
1: 아,
3: 감기하고 먹으면 예. 그게 진정제 돼 그런지.
1: 그렇죠. 신경 없지집니다. 그런 게 다. 예, 예.
3: 예. 그래다 또 그 약이 약 끊어서 한 이틀 지나면은 또 감기 증상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전에는 아이가
1: 나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예, 저하되니까. 예, 예.
3: 예,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예 그런 것더랍니다.
1: 예.
3: 결국 그 전에도 제 좀 원래 감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 됐습니다. 그래 면역이 약해 그래서 면역에 대한 거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약
1: 그랬겠죠.
3: 얼마 예. 먹었는지 모른다. 자꾸 면역 원인을 그래서 안할실 계산해보면, 예, 그거 한 40일이면 또 감기 오고, 40일이면 감기 오고 이렇더라 말이야.
1: 예.
3: 그래서 예, 면역에 대한 건 많이 먹었는데, 예, 효과 못 봤습니다.
1: 콩팥이 원기 부속입니다. 한마디로 예, 쉽게 말하자면.
3: 예, 나도 콩팥이 조금 원기는 예. 좀 약한 거는 생각했는데, 예, 근데 그래서 그 콩팥에 대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가 근데 이 내 이 소변 작거나 이거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근데 네. 내 감각에 좀 콩팥이 좀 약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1: 그렇습니다. 원기부석 콩팥이 원기부석
3: 이 동의들을 내 배워 보면 내 콩팥이 좀 그하잖까 아 이렇소 이러더라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콩팥이 양이 허하다고 내 그런 말은 듣긴
1: 그렇죠.
3: 들었는데 네. 그 개별 이사들이 이래 물어보면 그런 말 들었는데 이게
1: 양식
3: 또 써도 이 말 아이들쓸 네. 때라
1: 네.
3: 그래다 내 마음 먹고서 내 이 최신일어를 좀 먹어보자고서 그래 먹은 게 이걸로 지금 이제 한 석 달 됐는데 감기 증상이란 거 모른다.
1: 네.
3: 예, 그리고 원래 여름에도 원래 제 빙골이란 것도 못 먹고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빙골도 먹지 냉면도 먹지 아무것도
1: 그렇죠.
3: 먹어도 이렇다
1: 예.
3: 말입니다.
1: 예.
3: 그 빙골만 먹으면 감기 증상처럼 그렇게
1: 예,
3: 나타났는데
1: 예.
3: 지금 예. 이렇단 말입니다. 석달
1: 예.
3: 먹은 게 원래 한 열흘 먹으니까 이상하게 기부염 좋습니다.
1: 그렇죠. 이제 예. 특수합니다.
3: 그래 예. 그냥 발이 시려가지고 이번 밑에서도 양말을 신고 자댔습니다. 네.
1: 예.
3: 이런 게 지금 무슨 맨발 바람에 뭐 달아댕기도 이렇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예. 그리고 그 봄에도 예. 아니 무슨 봄인데도 나라 예. 신발 큰 거 싸가지고 신발 치게 두꺼운 걸 깔고 걔나 양말도 두통 거 신고 계속 발이 시려서 이래 된다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지금 무슨 맨발에 무슨 양세를 신고 된 게 아무 일도 이렇다 말입니다.
1: 그게 원래 정상인데 예 지금 정상으로
3: 예.
1: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예. 어찌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이게 예. 이 정상이 없어지니까.
1: 예.
3: 예. 그래서 내 처음에는 마 약 아이스가 됐습니다.
1: 예.
3: 좀 먹어보자고 대체 약은 너무 많이 먹고 이 약에 얼리고 나니까 이 그래 많이 알싸댔는데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방송 들어보니까 이
1: 가격 인사해야 된다고 하죠. 예예.
3: 예.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요.
1: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동하지 마세요. 지금 열 각 사면 15각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노년에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지. 마지막에 너 그 집에만 보면 드리고 이런 방법을 하면 물론 이거는 먼 일이 같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기절로 자립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진행되는 거는 내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체가 따라주지 못하면 그런데 이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사님이 종합으로 좋아지는 그 효과가 바로 최신으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 복용하는데 저

0: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는 효과성이 아주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 대답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오. 잘 선택해. 아주 현명하게 잘 생각했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1: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조리박사를 먹느라 한답니다. 내가 어제는 한 반점 먹었습니다, 이거. 이거 먹기 전에 난 어쨌거나 맥이 없었어요. 기부족인지 맥이 없고요. 그래서 안수나 사나고 어디 가나 가서 자꾸 잡으려본 게 이른다.
0: 아.
3: 딸이 예. 찾지 못해 멀쩡합니다.
0: 기혈부족입니다.
3: 기혈부족. 이게 저녁에는 어떻게 잡으려면 아였는지. 저녁에는 일어나고 잡으려면 아였는지. 그리고 또 맥이 그냥 없지. 그리고 내 위엔 아빠 밥은 뭐 먹는데 요즘엔 이거 먹고서는 이거 벌써 한 달 좀 넘어가나. 밥을 잘 먹고서 이 머리가 그냥 징징 아프던 게 머리 펜토통이 있습니다. 펜토통.
0: 예.
3: 그래서 이게 이거 먹고서는 좀 머리가 아픈 조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머리가 아프고 펜토통이라는 거 그거 줘야 됩니다. 그게 머리 혈관의 경련입니다. 변두통이라는 게 그게 혈관성 중한 모맹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가 잘 맞을 겁니다.
3: 예. 야, 골이 아플 때는 완을 참지 못한다. 그래 놓고 가서 저녁에는 미나서 저녁에는 도함도 어떻게 됐어?
0: 저녁이면 예, 보통 그렇죠.
3: 괜찮지. 예, 예. 그래서 야 무슨 그냥 전통편 달고 있었는데 야 먹는다든지 전통편 안 먹고 이 전리박사가 야 여러 말로 여러 가지 병이 해가지고 난 그리고 내가 또 기운 부족을 있어서 그냥 항상 그래서 맥이 없고 밥 맛이 없고 언제나 밥다 주립을 발을 못했어 맥이 없어놓고
0: 예.
3: 이거 먹고서 지금 어제나 딴 일 먹었는데 야 요즘에는 다가 자꾸 나가고 싶고 예. 자꾸 물건 잘라도 날라 나가고 싶고 자꾸 먹고 또 나가고 싶고 무서운데 자꾸 입이 와서 하더니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난 저번에 싼 게 좀 있긴 한데 이번 또 가격이 인상되니까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이번에 또 15가격을 사서 그랬는데
0: 전입학사가 이번에 가격 인상된다. 100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5가격, 18가격 주는 우대 활동이니까 여사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그래서 계속 쓰다 그랬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입학사를 쓰던 환자입니다. 저는 예. 어제는 깼거나 반년 반 썼습니다.
0: 예, 예 반년 잘 썼, 반년 반 잘 썼다. 예, 예, 예. 거의 예, 7개월 쓴다. 그렇죠. 잘 괜찮습니다.
4: 더 보다 하던 게, 예. 예. 그리고 머리 아프다. 뭐 바람이 나면 싸고서 건드는 것 같은 게 막 소리 나지. 그리고 혈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맥이 없어서 엄청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또 몇 살 두 배 받아 그런지 인사에 그저 한 일주일 있을까나에 찌꺼당 나서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0: 예.
4: 그리고 맥이 나고, 정신 나고, 예. 밤잠 잘 자, 혈압이 잘 돼. 그런 저절 잘 되는 건 혈압 저절이 잘 되는 건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아침에 예.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섭외 나 섭외 나 밭섭외 얼마자 그것도 모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번씩 보다 나면 잘새도 없었습니다. 그래 시신 1호로 한대 같이 한대 썼더만이 아 얼마 좋겠습니까. 많이 봐,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안 보고 서로도. 그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개운하고 식사를 잘 안 하고 할까네, 맥이 나오고.
0: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몸이 할까 봐 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알던 사람 같습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좋아질 적에 아주 인상 된 것 같지.
0: 맞아요, 그, 예, 인상.
4: 예, 예. 그 두 가지를 다 배달 받다고.
0: 그렇게 하세요. 모두 식전에 세신이로 가운데서 녹결정은 식전에 드시고 이쪽에 그 전녹건은 식전 식구가 다 가능한데 식구에 드시는 걸 나고 천희박사는 식전에 드시는 걸 일어나서 그저 조금은 화장실에 갔다 와서 금방 그거 따뜻한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훑마이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빨리 기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차원의 정신이 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조...

0: 진약제 쇠약, 단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2: 네, 남자.
3: 예.
1: 목소리가 났습니다.
3: 네. 아, 천희 박사 쓰시고 지금 효과가 아주 좋으시죠? 예.
2: 예, 많이 아닌데.
3: 예. 예.
2: 예.
3: 예. 예. 어, 지금 말씀 소리가 조금 똑똑하게 듣기지 않는데 전화를 가차비하고 위치 조금 움직여 말씀하시되 이제 귀가 슬 들린다고 하셨죠?
2: 예.
3: 그래서 이게 주약에는 콤파지 허암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에 속합니다. 귀에 뭐 고막이 이상이 생겼거나 중염이 왔거나 그런 전제가 아니라면 그거는 콤파지 허에서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하니까 시신이로 여기 녹혈증하고 갑울러되어 있는 을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 이걸 드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그 이쪽에 그 녹혈증은 식전에 드시고 그리고 이쪽에 전녹근은 식후에 드시는 이런 차원에서 견제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아주 원만한 해결을 리상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쓰시는 이런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 가운데서 나의 뜻에서 내가 젊은이처럼 건강하다면 100세, 150까지 인류의 한 명이 갈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기 그 CMP, 천희 박사 CMP 이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는 150까지 가는 데는 기본으로서 리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전제 조건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관건의 관건은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쉽게 허해지고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인발하는 기구가 어둠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쉽게 인정하면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콤파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콤파치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심장의 이상이 생기고 오장의 그 이상이 생겨서 모든 공능 문란과 공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세신이로 가운데서 갑으로 되어 있는 녹혈증, 사슴이 피, 이거는 뭐, 먼저 남성, 여성 포함해서도 제일 처음에 녹혈증 드시고, 그런 다음에 전녹근 드시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나흘 후에 닷새 만에 또 갑, 그 녹혈증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맥이 빨리 납니다. 잠이 잘 옵니다. 조혈공력이 도와집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끌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사슴이 피라는 것은 효과를 빨리

0: 이 나타내는 제품 자체인데 사슴이 피를 건조식에서 그게 가루 약처럼 해서 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따뜻한 물에 딱 풀어서 식전에 드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머리가 흐릿하거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많은 그 원기를 돌아주는 차원에서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때로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내 귀에는 별로 덧맞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녹음실에서 어떤 말은 똑똑하게 듣지 않는 경우가 그게 있는 것처럼 그거는 기계적으로 문제 생겼지만 내 머리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난 원기 부족으로 나타난 구체 증세 말이 덧맞히게 되어 있으면서 똑똑하게 듣기지 않거나 혹은 또 허리다리가 시클고 남성들 간에 양이나 유정이 생기고 성공능 저하증이 생기고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쪽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하면 감기 오늘도 감기 내일도 감기 늘 감기약 달고 이건 절대 때 아닌 방법입니다. 근본을 처세우는 방법 가운데서는 세신이로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조혈공동을 도와주고 건빠지 원기를 돋아주는데 특히 여기 전노권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전노권이라는 것은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이 전반이라는 건 뼈, 살, 내장 포함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해서 말려와서 다시 약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인데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이 바로 전노권이란 사슴이 전반에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자기와의 타협과 고산식물이라는 제목의 수필 2편 준비했습니다.

소필, 자기와의 타협.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타협을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타협하고, 사회 규칙에 타협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어떤 타협보다도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타협이 있으니 바로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포기나 굴복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깊은 용기이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와 평화롭게 사는 법. 그것이 바로 자기와의 타협이 가진 진정한 의미이다. 젊었을 때 나는 타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타협은 약하고 의지가 약하며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뤄야 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고 조금만 느리거나 흔들려도 자신을 탓하고

자기발 타협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약한 이들의 핑계라고 여겼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상처는 깊어졌다. 나는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내 안의 소중한 모습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완벽한 삶을 쫓았다. 그런 삶은 아무리 달려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곳만 남겼고,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비로소 자기와의 타협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알게 됐다. 자기와의 타협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완벽할 순 없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다.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상처받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며 삶은 무거워진다. 자기와의 타협은 이런 강박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고 잘해도 못해도 괜찮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배려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또한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모두들 앞만 보고 달리고 성공을 위해 달리며 참으려 한다. 슬픔을 보이면 약하고 두려움을 드러내면 부족하며, 기쁨을 숨겨야 차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속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억지로 참으며 산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욱 커지고 숨길수록 더욱 깊은 상처가 된다. 자기와의 타협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지칠 때는 휴식을 요구하는 것. 자신의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진솔한 태도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남긴다. 잘못한 선택, 지키지 못한 약속, 놓쳐버린 기회, 상처 준 말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묶여 우리를 괴롭힌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자신을 계속 탓하며 살게 한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고, 그때 자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후회를 내려놓고 그때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록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넓은 마음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은 마음을 잡아두고 현재의 행복을 빼앗는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와의 타협은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평온함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결코 나약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것은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타협은 쉽게 하지만 자기와의 타협은 어려워한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자신에게 너무 린색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삶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것은 자기와의 타협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다듬어야 할 마음의 태도이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며 때로는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삶의 지혜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다. 너무 버티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자기와의 타협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여정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살아가다 보면 문득 견디는 것의 무게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높은 산, 바람이 거세고 죄가 몰아치는 바위 틈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을 떠올린다. 고산 식물은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생명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이 숨어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바람과 추위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고산 식물. 그 모습은 인간이 살아내는 삶 그 자체와도 같다. 나는 높은 산을 오를 때마다 이 작은 생명들에게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는다. 고산 식물은 말없이 우리에게 삶의 진짜 힘을 가르쳐준다. 고산지대는 결코 살기 쉬운 곳이 아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밤에는 명하의 추위에 시달리기도 한다.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끊임없이 몰아치며 흙은 거의 없어 바위 틈에서 연명해야 한다. 물은 쉽게 구할 수 없고 척박한 환경이 생명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 식물은 살아간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몫의 꽃을 피우고 제 모습으로 생명을 다한다. 젊은 고산 식물을 가까이서 본 것은 어느 해 가을 높은 산 정상 근처에서였다. 멀리서 보면 그저 푸른 작은 덩굴이나 바위에 붙은 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생명의 치열함이 느껴진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낮추고 뿌리는 바위 틈 깊숙이 뻗어 버티고 잎은 추위와 강한 햇볕을 견디기 위해서 두껍고 작게 변형되어 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먼저 살아남는 것을 선택한 생명. 그 모습에서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고산지대와 비슷한 면이 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불이 닥치는 시련의 바람이 있고 예상치 못한 추위가 찾아오고 마음이 척박해지는 순간이 온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버티기 힘들고 포기하기 싶을 때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고산식물은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환경에 순응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저 버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겨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기 쉽다. 하지만 고산식물인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꼭 이겨내지 않아도, 꼭 높이 오르지 않아도, 꼭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숭고한 삶이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 견디는 것 자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것임을. 고산식물은 몸을 낮추고 산다. 높이 자라지 않고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땅에 붙어 자란다. 이것은 겸손의 지혜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몸을 낮추어야 한다. 높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는 힘이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다. 고산식물은 높이 자라지 않지만 그 깊이와 생명력은 어느 큰 나무 못지않다. 또한 고산식물은 환경에 순응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다.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잎을 바꾸고 바람에 버티기 위해서 모습을 바꾸지만 그 본질적인 생명력은 잃지 않는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환경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변화하고 때로는 순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고산식물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을 다한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힘을 배운다. 고산식물은 주목받지 않는다. 높은 산 바위 틈에 피어있는 작은 생명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 그저 홀로 피고 홀로 지고 홀로 생명을 이어간다. 그래도 고산식물은 개의치 않는다. 자신을 위해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갈 뿐이다. 이 모습은 현대사회 사는 우리에게 큰 놀림을 준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 살고 주목받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타인이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고산식물은 기적같은 생명이다. 아무것도 없는 바위 틈에서 물과 흙을 찾아내고 추위와 바람을 이겨내고 작은 생명을 꽃피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의 신비다. 하지만 그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매 순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내하고 버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힘든 순간,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은 찾아온다. 그저 꾸준히, 묵묵히 자신을 믿고 견디는 것이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산식물을 떠올린다. 높은 산 바위 틈에서 홀로 피어있는 작은 생명,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추위에 얼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다시 버틸 용기가 생긴다. 나도 고산 식물처럼 살고 싶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높이 오르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다. 고산 식물은 또한 조용한 강인함을 지녔다.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말없이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시끄러운 강함이 많다.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고 힘을 과시하고 남을 노리며 강해 보이는 것. 하지만 진짜 강함은 조용하다. 말없이 버티고 말없이 견디고 말없이 살아내는 것이다. 고산식물은 그 조용한 강함의 대표이다. 그 조용함 속에 가장 깊은 생명력이 숨어있다. 자연을 보면 언제나 삶의 답이 있다. 고산식물도 그중 하나이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희망, 홀로 서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준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산과 같은 시련을 만난다. 추위처럼 닥치는 슬픔, 바람처럼 몰아치는 고난, 척박함처럼 느껴지는 절망.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산 식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고산 식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력은 누구보다 강하다. 그것은 자연이 주는 위로이자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때론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고산식물 같은 생명력이 숨어있다.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버티고 다시 살아가면 된다. 오늘도 높은 산 어딘가에는 고산식물이 피어있다. 바람이 불고 추위가 몰아치고 바위 틈에서 홀로 서 있지만 그들은 꿋꿋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력을 다할 뿐이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화려한 꽃밭보다 웅장한 숲보다 고산식물이 피어있는 그 모습이 더욱 깊은 감동을 준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자신을 잃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고산식물을 기억하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생명,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버티고 다시 살아가야 한다. 고산식물은 우리에게 말없이 이야기한다. 버텨라, 살아남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다. 높은 산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 바람을 이겨낸 고산식물은 더욱 선운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힘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더욱 빛나고 깊고 단단해진다. 고산식물처럼 우리는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는 이제 고산식물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 작은 생명 안에 담긴 위대한 삶의 진리를 보기 때문이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홀로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고산식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깊은 위로이다. 그저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산식물이 가르쳐준 삶의 진리이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먼저 로인절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0: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시트를 더 드립니다.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 시원하고 차갑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찜질 매트이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시곽을 더 증성해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시곽을 더 증성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로인절 우리 활동 요 기간에만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선물이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 풀앤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시트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이불이 중량이 2근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히 해결해 준다.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아주 좋은 이런 제품이죠.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세탁기 사용이 다 가능한 이런 이불입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이 장약 심리방 번약 세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그런 야생 해삼인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지금 로인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이 드셔도 좋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 심리방 약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입니다.
0: 예.
2: 예, 저는 이 약을 먹고서 심장 그렇게 나쁘던 게 지금은 아무런 증상도 없이 놀라다닙니다. 어제 좀 심장이 나빠는 감이 심장이 후두두 하고 허리 놀라고 그리고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그랬습니다. 이불에 저기 가슴 답답해 이불도 원래 못 놓고
0: 심장병 환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들고 놓는 것 같아요.
2: 밤에 소리 밤에 잘 때도 숨이 올라오지 않아서 손을 보지 않았다 놓았다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다른데 약을 그렇게 써도 다 효과 없을 때다.
0: 그렇죠. 이 약이 어떤 약이라 그럴까.
2: 근데 맨발에 내 방송 들은 게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내 심장이 그런 거 증상하면 별로 가투리하게 나니까 배 헛고발 것처럼 내 선택이
0: 이 약이 아주 특수한 약입니다. 서장약이면서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4,500m 이상 그리고 홍경천은 5,400m 이상 그리고 이 연황금으로 된 이런 그 약이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약이 네 가지나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약재가 그렇게 특수하기 때문에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주치공릉에는 딱 그 심장병을 치료를 한다는 게 그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얘 다 하나하나 이름 딱 따라가지고 그렇게 씌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글래 그렇게 심장병이 잘 치료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 난 심장에 우리 때부터 나쁘다 해서 무서워 이마에 나 아무것도 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제 심장에 죽겠다 한 게 이 약을 멤버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 나이 76인데 이때까지 건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0: 좋죠.
2: 정말 이러냐 그냥 어떻게 기운을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0: 방송 잘 듣는 덕입니다.
2: 원래 방송에 호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 약은 너무 믿음이 가서, 그 효과 보고 먹으니까 한 3년째 지금 아무런 증상도 없이 이런 주사 다 사가지고 예.

0: 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감 장례 또 녹병이 걸려가지고 소리. 예. 그 병원에 일주일 날 입원했습니다.
1: 예.
0: 그 어쨌든 신자리 납다 하더라만, 다 그래가 내 또 내 먹고 효과 같이 해서 우리 영감은 이 차극도 대주 시기인데.
1: 예.
0: 아, 우리 영감도 지금 예. 어제 무슨 알았던가 하는 무슨 꿈이 같습니다.
1: 이 심장을 계속 좋게 해주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이게 예. 나이가 예, 한 70이 넘으면은 예, 다 심장이 어느 정도 예, 그, 예, 뭐, 중하다, 경하다, 예, 이게 있는데, 예, 다 이게 어느 만큼 이 심장은 그렇게 발동기를 오랫동안 돌렸기 때문에 다 그 심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심자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70세 이상부터 심장 보양해야 돼요. 예.
0: 그래서 우리하고 내 대수 시기인데, 오, 그것도 그 지금 뭐 작년 어떤 11월달 입원하고 지금 것은 앞달 다 돼가는데, 오, 하루도 쉬지 않고 참 좋다고 매일 놀아다닌다.
1: 얼마 회복이 잘 됐습니다.
0: 아, 회복이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야, 언제 무슨, 저도 일어날 것 같은 게 지금 예, 정신적 상황과 똑같습니다.
1: 좋은 약이서 그렇죠.
0: 예, 약이 좋고 식사도 잘하지. 관절 부분도 아프다는 것도 좀 아프다만 다야고 매일 출근하고 댕기니까 모든 게 기적이란다.
1: 오. 아, 그렇지.
0: 그래, 내 이 약은 먹고 위험감도 많이 빨리 나고 혀도 빨고 이래가 동의서도 모든 무슨 약 먹고 그런 거 해서 내 이 약 알려주면 친구들도 많이 소개를
1: 해. 소개를 많이 했지, 엠까.
0: 예, 예, 그랬다. 그 사순 안에도 한 조각 낸 것도 또 좋아가지고 또 한번 싸고 또 다시 주문했겠구만.
1: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간 예. 분도 또 있지.
0: 예, 그분은 올해 70돌인데 자꾸만 예, 잡혀 있던 것은 안 다 잡으렀습니다.
1: 하하, 예.
0: 나 같이 넘어가던 기집애 해 자꾸 이래서 그 한쪽 거 안에 나산지는 거 보고 나도 그 약을 먹어보겠다 해서 그래 내 또 소개된 게 그 아줌마에 너도 나타나서 한국 가서 일한다.
1: 아유, 좋지요, 예.
0: 예. 그래, 내, 이 약을 먹고, 예, 우리는, 이 약을 산다. 당장 먹는 게 없습니다.
1: 예.
0: 아, 나 지금 한평생 이거 먹을 예산다.
1: 그래도 됩니다, 이 약은.
0: 예. 예.
1: 그래서, 예, 이거, 예, 어느 만큼.
0: 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만 믿습니다.
1: 이 약을 잡수고서리 어느 만큼 좋아진 다음에 지금 5년, 4개월 쓰는 사람도 있는데 다 유지량을 잡수는 게입니다. 그게 제거 치료량을 잡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잡수는가. 비 그만큼 중하길래 그게 병이 그 발작하지 말라고 유지량으로 조금씩 잡수는 게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예.
0: 예. 예, 나는 이 약을 예, 평생 먹을 예산이다.
1: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0: 예. 우리인데 또 이 활동실에 또 어떤 아줌마에 자꾸 있는 게 해답이 높고 어지럼증이 나고 이러면 좀 그랬단다. 예. 골도 아프고 이래고 보통 혈과 다 맺혔단다.
1: 예.
0: 그런 사람도 이 약은 뭐 어떤가 물어보라고.
1: 아주 좋죠. 혈관에, 대뇌 혈관에 막힌 사람들은 꼭 이거 써야 됩니다. 혈관이 막혔다면은, 대뇌 혈관에 여러 곳이 이렇게 막히면, 세 곳부터 막히면은,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예. 이 아. 다발성 뇌경색이란 거, 예, 이거 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놔둔다 말입니다. 이롭다고 한번 치료한 게 나는 뭐, 하나도 뭐 증상도 없고, 그래서 무슨 지금, 그래서 얼마나 뭐, 그 좋은지 모르는데, 이름이 그래서 예, 약 다 쓰고 가만히 놔둔다 말입니다. 이롭다고.
0: 예.
1: 예, 이런 사람들이 왕왕 이게 한번 이렇게 막혔던 사람들이 또 그게 막힌다 말입니다. 이 인지 기능하고 그다음에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이 중심인 이 추노하고 그다음에 또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치하고 이 부위에 그 이 뇌경색이 또 온다 할 때 한 번 두 번 발작하면 여김에 온다 할 때 바로 치매가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다발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정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계속 잡숴줘야 예. 됩니다. 그래야 예. 그의 치매라면 아이 걸리고 그 말년에 무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뭐 치매 싹 예. 걸리고 아무것도 모른 다음에 그리 오래 살아도 그게 삶이 질이 없겠구먼입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이번에 활동이 저가 주문하겠답니다.
1: 예, 주문하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려드릴게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3: 예, 이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예, 당연히 집단에서 직접 서방에서 당연 집단에서 예, 그 생산하고 이 약을 직접해서 재미있는 강의하시고 예. 또 요 약을 딱 쓰니까 나 예. 야, 약은 어쨌든 여기 명약이 명약인다 선생님.

0: 예, 이 약은 Z20으로 나오니 그런 아, 그 중약이면서 치료약으로 나왔고 또 Z20이라는 요 표시가 예, 그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입니다. 지방에서 비준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길래 이게 한층 높은 단계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1: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거 다 보고서 예. 본 게 확실하게 거기에 도마에 아, 거기 국가 비준번호가 있고 있으니까 예. 야, 요 약이 좀 확실히 여기 한층 더 높은, 층차 높은 요 약이었다
0: 예,
1: 생각하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확실히 요 약은 이런 약을 써야 되지. 그래도 또 재병이의 중풍을 치료한다는 그 글자가 없는 것이잖아요. 효과 없을 때다, 선생님.
0: 그렇죠. 그리고 예.
1: 이번에 요 선생님이 예. 강의하시는 게 내병이 있는 거기에 주치공이 딱 적혀 있는 것이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만. 딱 중풍을 치료한다는 그게 글자가 써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선생님.
0: 저희는 이거 5년 4개월 강의해도 모든 사람한테 그 절대로 그 이 요 공농주치를 벗어나지 말고 자기 병이 진단이 있으면 요 범위 내에서 쓰십시오. 이래글래 내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한 것도 얼마 많은지 모른다. 근데 내가 소개를 하는 사람한테도 말한다. 꼭 공농주치를 거기 벗어지지 말고 그 안에서 해결 본 거 자기 그대로 거기서 얘기를 해라고. 그래글래 내 요거 아이 먹는다 말입니다. 내 절대.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 그 중풍이란 거는 정말 이게 생명을 뺏어가고 아이 그다음에는 오래 못 사는 병이고 또 제프 오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그게 제일 예. 바쁘다 말입니다.
1: 예. 예. 제프 요가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은 아이 누구 이래도 많아 그다음에 죽은 길밖에 없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해라면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강이 듣고 이거 예 창약 집단에서 딱 한 개 그걸 장강 먼저 싸다 딱 본 게 야 딱 많이 그렇게 들 빼서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구 놓고 보면 예. 그래 요거 시작에는 예 한 달 되니까 벌써 해라면 조절되고 예. 심리를 빨라 이게 차차 내려옵니다. 그다음 무슨 살았다고 계속 그서 애 식구들 다 아들 딸이 그서 충성해서 그서 정말 이 약을 썼기 때문에 정말 죽음의 길에서 해탈돼 나오고 예. 그다음 또 그 네 가지 있는 한금으로 된 약이 또 세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또 네 가지가 들어갔대. 그
0: 맞습니다.
1: 아
0: 그게 포인트인다.
1: 예, 예 정말 큰 정말 이 포인트가 예. 이 네 가지 있는 한금으로 들어간 게 들어갈까요? 그건 또 홍경천 5,400m 이상. 야, 그러니까 이런.
0: 났습니다, 누워서. 야. 예, 누워, 이름 못 나는 사람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린데로 왔더라 말입니다. 그러네,
1: 야.
0: 그, 예, 전화번호를 탁 대니까나 그분이더라 말이. 그러네, 그, 오늘, 오전 아침에 그 사람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야, 에이. 그 사람이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야. 모릅니다. 작년에 이러도 못 나던 게, 지금 우리 병원은 오늘 오전에 딱 왔더라 말입니다.
1: 예.
0: 이 사람 중풍이래서 이러 못 났단 말입니다. 당황돼나가지고. 그러던 게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병원을 찾아봤더라 말입니다. 나는 그분이 일처음에 잘 알아도 못 봤는데 글쎄 얘기했거나 그런 내 작년에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좋아진 환자입니다 하고서 예, 그러고 왔더라 말입니다. 예.
1: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네가 있는 한국어를 된 이야기 들어갔길래 그분도 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겠는데
0: 그렇죠.
1: 정말 그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0: 아주 좋아졌습니다.
1: 갈 때까지 이 약을 계속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예. 계속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면 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0: 예.
1: 수고하세요.
0: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예.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나부인이 선생님이 5년 4개월 첫날에 강의를 해서 그 너무나도 선생님이 강의가 마음에 들고 옛날에는 공농조치 없는 치료된다고 쓰여있지 않은 약을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0: 그렇죠.
3: 앞으로 예. 여기 소장에 4,500m 이상 5,400m 이상 이런 연한금을 불리는 약 쓰니까 아직도 들어갔다 하고 공농조치가 딱 중풍후유증 치료한다 하고 심장병에 간산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이 심근 혈증이요 다 치료한다니까
0: 예.
3: 너무나도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선생님 강의 끝이 나다 전화해서 첫날로 배달받아서 쓴 환자 이 나이를 때까지 썼습니다.
0: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 지금 병원 모르고 살지않고 환자분
3: 맞습니다.
0: 그때 병원에 가 검사하면 일체의 그 지표가 다 정사이지 그러니까 나 환자분은 계속 잡수지
3: 비율부족이 너무 심해서 정말 그래서 고생했는데 비율부족도 다 해결받았지 아이 발을 질질 반신 질질 꿇고 어디다 말하겠어 눈이 다 덮이지 얼굴 마디 밥 먹대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정말 더러워서 보지 못할 지경이 됐지 아래 태그도 막 떨어지 하는 게 지금은 다 좋아지니까 사는 게 정말 사는 기분 난데 옛날에는 이렇게 바보처럼

0: 살아서 뭐 하는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아,
1: 그렇죠. 예.
0: 지금은 얼마 좋아졌으니까 심장도 두드려라는 것 좀 두드려라고 이 아이 그러면가 당뇨 심리 방독이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1: 관상 동맥 경화를 계속 치료를 해주니까나 그게 아이 해도 된다 말입니다. 이 관상 동맥이 막혀서 그게 지자를 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약은 관상 동맥 경화를 딱 치료를 해준다고 거기 수요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나 그게 아이 해도 되시겠까?
0: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아이. 그 다음에 이 뭘까, 중풍 환자들이 아이, 그,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활동이 없어요. 신경질이요, 수복되요 하니까 우리 아이 풍한자들이 다 이 다리라 쓰지 못하고 저 장땡이처럼 꽉꽉한게 이런 게
1: 그렇죠. 예.
0: 아이 신경 전달이 되니까 차츰차츰 해결했으면 안 되고 예. 나는 원래 다리 단짝은 반신은 온 이렇게 뭔가 다 써서 약하다음에 됐습니다. 한짝 다리만
1: 아, 그래 왜소와 그렇습니다.
0: 증상을 됐습니다.
1: 야야 이래 야이통하니까. 예,
0: 돈약 제가 선생님 항상 강의 말하자고만 돈약 제가 돈 효과를 낸다고 예. 나라에 돈을 구약이고 정말 공동수치 딱 이렇게 치료된다고 중풍을 쓰는 치료된다고 나라에서 비준한 이야기가
1: 그렇지 이게 나라에서 비준한 이야기라도
0: 여기 있는 이야기를 치료되겠습니까? 옛날엔 그래서 구분길 걷고 험한 똥상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이 약들이 벌써 너무나 행복해서 사는 게 정말 어 선생님을 봤으면 애티에서 벗어서 막고 싶다고 돌아오고 싶다.
1: 아유 제가 네. 고맙죠.
0: 선생님 그래서는 이번 활동에 대해 어제 배달 받았는데 예.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또 우리 그 뭔가 똥같이 형님도 이렇게 어제 열에 반투스에 시아마에 와가지고 예. 그 구경가 안에서 병원에가 계속 친구라고 거서 치료를 받고 이랬다는데 치료 안 돼서 그 다음에는 큰 병원은 딸이 연결이 있으니까 와서 검사를 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또 진단 받으니까 그런 일은 세계 와서도 타죠.
1: 아, 고요주의라 말입니다, 그게.
0: 볼지 못해가지고. 우리 대문약과 이거 선생님과 문의하고 같이 썼는데, 효과 너무 봐가지고 내 활동이 좋다니까, 우리 그런 형님 오빠가 말하니까, 나 이거 오늘 36가구 훈춘 배달해달라.
1: 아,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저도 당장 심리방을 먹은 데서 어란데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어,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뇌경색 두 배 나왔지. 아, 그래서 이 당장 심리방을 먹기 전에 1년에 몇 번씩 해서, 이, 요한링이 심해서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병이 발작할 때는 심, 어떻게 그 어지럼증이 세게 나는지, 어지럼증이 나는 것도 그렇던데, 심장이 통쇠 납니다.
1: 뭐
3: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 귀간등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떨매나 흘리지
1: 심장병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이
3: 네, 나타나면 그래서 그래서 너무 바빠서 입원 아예 원래 아야 되지 뭐 그래 입원 하고 나오고 또 밥 먹이고 그러는 게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당연히 심리방을 먹는다면 지금 병원을 모르고 입원이라는 거 모르고 삽니다.
1: 아,
3: 어, 병원 입원하니까 돈도 절약하지
1: 얼마나 편안한지 잡습니다. 이 약 계속
3: 예,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지 지금 아픈데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돈을 또 고혈압 한다고 나서 30년 동안 그것도 그냥 서약하고 혈압약을 먹으며 지내왔는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 장약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지루하는 대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이렇게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예, 장약신 내박을 먹었는데 아, 정말 혈압도 얼마 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방법과 이 결합해서 먹은 게 아홉 달을 먹고니 정말 장약 신내방만 먹었는데 혈압 조절 너무 잘 되지 않거든요.
1: 아, 예.
3: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니, 야,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효과를 잘 봅니다. 우리 아바에도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지금 주말병이. 그리고 또, 예, 또 나는 또, 예, 이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소화해야 되고, 위장이 하나부터 소화해야 되고, 소화도 되고, 밥, 뭐 먹든, 지우에 먹고, 지우면 밥 잘 먹고. 그리고 또 어찌 그러나, 위장이 나빠. 술사를 써야 되니, 술사도 아야 하고,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관절 통이 아파서 발목, 무릎 관절을 이미 아파서 말을 걸지 못해서 바깥 수리를 하기도 바빠했는데, 지금은 그 어디가 안 되었으면 다른 약은 아예 먹었는데, 이 약 먹고.
1: 예.
3: 어, 그리고 전에, 야, 약 먹었으면 얼마나 우리 남편과 둘이 이 먹었을 잘 맛있게 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 용서 와서 우리는 회상이 이 활동에 작아서 또 약 받아오면서 또 우리는 우리 내 활동실에 있는 사람께서 이번에 활동이 좋은데 이

0: 사라고 소리. 그리고 어째 그분도 이 약 다 쌌습니다. 수분이 혈압 조절에 알지 또 이게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또 혈압이 낮고 예 관심병도 있고 예 또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남자면 근데 이 약 먹는 게 효과 영 좋다든가
1: 꼭 효과 난다.
0: 예. 예, 효과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소량 찍는 거 하면서 이번 활동에 이분도 참가해서 또 이번 활동
1: 오양도
0: 예, 금액도 가면서 좀 그래. 선물이 얼마 줬어요.
1: 얼씁니다. 예.
0: 예. 예. 이래서 우리 두 집이 다 이번에 또 36가에서 받아왔어 그랬네.
1: 아, 그래.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이 하고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다오 당약 신예방 먹고 있는데 예, 몇 달 다오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됩니까?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이 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 사용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약을 딴 후에는 예, 지금 약 당약 신경만 먹고 있어도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12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대다.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아, 예.
3: 그런데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럽증이 인사 이롭습니다.
1: 옳습니다.
3: 예, 예,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둘은 예, 지금 같이 먹고 있는데 예, 용약이 예, 많이 든다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 예, 배달 받고 받아 먹고 있는데 내 용 소개 친척 친구들 또 학동시절 사람들이랑 예, 소개를 했는데 주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아서 예, 대비 나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내 남편 친구를 소개했는데 그 친구는 예, 침대에서 중풍 온 게 일어나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1: 아.
3: 말도 내내 얼버무리 말하고 예,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 9달 쓰고 예, 지금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 생일을 찍고 걸고 다니고 예, 말하는 것도 알아듣지 못하게 얼버무리를 하던 말하던 게 지금 얼버무리도 예, 조금 알아듣게 말하고 예, 지금 내려와서 집행일을 짓고서 예, 갈 때 조금씩 한단 말입니다.
1: 이제 천천히 더 좋아집니다.
3: 네. 예. 이만큼 효과 좋은 약이 없다면서 예, 이번에 우대 활동할 때 약 많이 지금 줄 때 배가 다쳤답니다.
1: 예, 이번에 약도 더 주고 현금도 뽑아드리고 정금액에서 예. 그리고 선물도 또 좋잼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라 전화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약이 성분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고가의 약재인데 모두의 예,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저희 항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예, 우리 이 지금 약재의 배합이 또 아주 중요하죠. 예, 예, 주요하게 지금 오랫동안 이 약을 그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도 붓기고 배가 또 아프고 이랬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지금 써가지고 이 주요하게 이 장약 심리방이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배합이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가 붓기고 배가 아프던 증상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었죠. 예, 그리고 위궤양이 있어서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고 힘들던 이런 분들도 소홍화하고 당기가 배합이 아주 잘 돼가지고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고 위 상처가 생긴 주변이 위점막이 혈류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위궤양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식후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린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었죠. 예. 그리고 해에 열꽃이 생기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구강기향이 생기고 번져 불안해하면서 쉽게 화를 내고 이러던 분들이 항상 불안하고 정서파동이 있고 초조해서 수면장애가 있어서 고생하시던 이런 분들도 예.

0: 예, 여기 우리 장약 심리방이 보면은 담남성하고 지룡 단기가 빼앗겨서 심장열을 내려주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아, 그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산업이 흥상하면 발전 동력이 충족해집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를 겨냥해 4.4.5 산업 발전 배치를 깊이 추진하면서 전통산업 전환 승격, 우세산업 질 제고와 효익 증대, 신흥산업 육성 장대를 통괄 추진하고 기술 개소 강화, 경영 주체 육성, 기업 지원 등 조치를 통해 공업경제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증가 속도가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 상승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아련기계 생산 작업장, 각종 정밀 가공 설비가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업 일꾼들이 부분품 연마, 정밀도 조절 등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20여 년간 인조판 고급 장비의 연구 개발과 제조에 주력해왔으며 80여 건의 권한 부여 특허에 의탁해 완전한 자주 기술 체계를 구축했는데 해외 업체의 업종 독점을 타파한 동시에 고급 장비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인하면서 길림성 고급 장비 제조 명함을 빛냈습니다. RN기계는 인조판 장비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핵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신소재 장비 분야로 업무를 확장했습니다. 기업은 현무암 무기 섬유판, 단소 섬유 복합판, 열 가소성 환경보호 판재 등 신형 재료의 세트식 생산 장비를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해 장비 제조업과 신소재 산업, 림업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국 신소재 산업 군집 건설에 관건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설계부 경리 진위량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 고효율, 녹색, 지능화 등 4대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삼림공업산업의 림업 잔여물 자원화 리용 장비를 제공해 녹색 순환 경제 발전에 조력하는 한편 신소재 산업 발전 기회를 겨냥해 신형 판재 세트식 장비를 개발하고 산업의 업종 간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선족 풍미김치 생산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에서는 품질 혁신과 브랜드 육성에 쌍륜 구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조선족 전통 풍미김치 계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동화 생산 설비를 계속 도입해 공예를 승격하고 작업장을 개조하며 창고 저장 물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를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제품이 신속히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방식을 혁신해 전자상거래 가게를 티몰, 경동, 틱톡, 빈도도, 과이소 등 플랫폼에 입주시켜 직영점과 가맹체인점, 전문 매장을 500여 개 개설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의 주문량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의 주요 목표는 신제품 판매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대부분 시간을 연구개발과 설비 승격에 투입하고 낡은 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신소재 산업발전 기회를 겨냥하고 핵심 기술을 지탱점으로 삼아 록셉 플러스

0: 지능제조 전환을 완수해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 개발과 응용 분야로 산업 사슬을 확장했습니다. 회사 작업장, 작업 일꾼들이 집 등 농림업 폐기물을 생물 발효와 물리분리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식이섬유, 생물균 비료 등 녹색 생물 기반 신소재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 녹색 발전 새 분야도 개척했습니다. 왕성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이 대상은 연간 만 톤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는 전통 재료보다 25% 향상됐으며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됩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배후에는 우리 주에서 목표를 겨냥해 정밀 시책하고 한마음으로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공업 경제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목적성 있게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수요 연결 등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분야를 둘러싸고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방출을 지원했습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 통계에 들도록 추진했으며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게 도와 전주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장성을 추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는 전성보다 17.3%포인트 높아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1층 최적화하며 산업생태를 완산해 구조가 더 좋고 산업사슬이 더 길며 발전 동력이 더 강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공업지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의 개통 운영과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전구간 개통에 따라 연변의 환 장백산 관광과 변경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관광수호 전문행동을 가동해 안도현 감독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전형 및 다국일체화 소비권익 수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의 합법적인 소비 권익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송강진 시장감독관리소입니다. 현재 전주에서는 시장감독관리 여름관광수호 전문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지도부 성원들의 기층현장 주둔, 특산물 15일 안심반품 교환 등 조치를 통해 소비권익수호봉사를 풍경구 입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과 같은 현급 실천을 기반으로 전주에서는 전형 및 다국 쌍방향 권익 수호망을 동시에 구축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하며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장백산 조공부, 백화곡 조선족 옛마을 등 풍경구 특산물 매장에 들어서면 매대마다 풍경구 봉사 안내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카드에는 상가 연계 방식이 인쇄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일부 장백산 특산물에 대해 15일간 오프라인에서 반품할 수 있는 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연선의 경영 장소가 많고 기층 감독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소비 신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에 비춰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내놓은 혁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 국장 류건신입니다. 지도부 성원들이 기층에 가서 현장에 주둔하게 해 기층 봉사 감독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연선 전면적인 감독관리를 실현하고 문제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 장백산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안내 카드 봉사를 솔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인삼, 꽃사슴 제품 등 특색 상품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이유 없이 반품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근원적으로 소비 분쟁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카드 6만여 개를 발급했습니다. 관련 조치를 실시한 이래 안도현 관할구역 관광시장 경영주체들의 봉사 수준이 뚜렷이 높아지고 관광 관련 신고가 현저히 줄어 전주 관광시장 관리의 실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안도현의 경험에 입각해 주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는 전역 관광 소비 환경 개선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관광수호 전문 행동을 전개한 이래 전주 시장 감독 관리 계통에서는 관광 소비 안전을 주선으로 권익 수호 보장, 소비 신심 진작, 경영 환경 최적화 사업을 전력 추진하면서 권익 수호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히했습니다. 주 시장 감독 관리국 소비 환경 건설 지도처 처장 조건동입니다. 현재 237개 량질 ODR 기업에 이탁해 온라인 조정을 하고 391개 규모마 기층권익수호봉사소와 련동해 오프라인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쌍방향 련동을 통해 분쟁 처리 효율과 관광객들의 권익수호 체감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국제 러시아 소비권익수호봉사소 9곳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훈촌 등 중점통상구의 이중언어 신고 접수 처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길림성 입경소비 시범 도시 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또 331국도 연변개방 관광대통로 연변 구간에 안심 관광소비 시범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연선 시범 단위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변경 관광 회랑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관광시장에 대한 정밀화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쌍방향 권익수호 기세를 끊임없이 건전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권익수호 봉사 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안심 소비 브랜드를 계속 빛내며 정밀 감독 관리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량질 봉사로 문화관광 발전에 역량을 부여해 전주 문화관광 경제 지속적인 열기 상승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연결시 중점 민생양로 부대공사인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대상 건설이 마무리돼 곧 준공검수를 하게 됩니다.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연결시 연남로 남쪽 남강거리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8,4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4,5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1호 청사와 2호 청사, 각종 부속 건물을 건설하고 로컬 경관과 부대 시설 등 시설을 보완해 양로 거주, 일상 돌봄, 휴식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연결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관리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대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투자건설 임무도 기본상 마무리됐는데 이번 달에 준공검수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검수에 통과되면 즉시 인계와 운영 준비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 하루빨리 사용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현재 양로봉사 부족점을 보완하고 연결시 양로봉사 실력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따뜻한 양로봉사로 로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게 됩니다.
1: 근일 성당위 선전부와 성부녀연합회에서는 본보기 전용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우량가풍을 고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정문명 건설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 정치위원 호문휘는 변경소방일선에 30여 년간 뿌리내렸고 그와 아내 고점연은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감동적 장춘시 남관구 수훈학교 교원직을 맡고 있는 아내 고점연이 정을 이어가는 유대로 됐습니다. 집에서 노인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크고 작은 일들은 대부분 아내가 홀로 감당하면서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고점연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우리 가정을 지키면 남편도 더 안심하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내 고조면도 30년간 교단을 지키면서 일터에서 묵묵히 사업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아들은 학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대학 사상정치 교원으로 됐습니다. 한 가족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마음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각자 분야에서 책임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0: 러시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국제부를 설립했는데 러시아 환자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중의학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류마티스와 일부 심리혈관 질병 등 그들이 많이 앓는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러시아 환자들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전면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체육구 주정부 길림체육학원에서 주최하는 성장급 중국길림 제3회 변경달리기 계열경기 활용역 참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29일 오전 8시 30분 화룡시 인민체육중심에서 펼쳐지며 18km 달리기와 5km 달리기로 나뉩니다. 조직위원회 연계 전화는 180-0442-2098번이고 공식 위챗 계정은 화룡 하프 마라손입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

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대상건설. 그것은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민생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상건설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입추입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어느새 저녁 바람에는 가을 기운이 스며들고 있네요. 입추가 지나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들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몇 바퀴를 돌기도 하죠. 오늘 첫 곡은 멀리 있는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같은 노래입니다. 김정곤 작사, 백희남 작곡의 친구야 잘 있느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부른 친구야 잘 있느냐, 이 노래의 경쾌한 리듬 따라 친구 생각에 젖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요. 그분들을 떠올리며 이어지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 이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래 소중한 당신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복 에너지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웃음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이어서 안영수 마법자 부부 가수의 이인창으로 만년 행복 누려가세를 감상하시겠는데요. 두 분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처럼 우리 모두 만년의 아름다운 행복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는 한 폭의 계절에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운을 남겨주고 있죠. 이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연변의 진달래를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사랑이 머문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에는 어떤 추억이, 어떤 사람이 자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며 이어서 사랑이 머문 자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변 노래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끔 큰 소원 아니어도 작은 바람 하나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노래 소원 듣고 오셨습니다. 연변의 음식과 정취는 맛으로 녹아있죠. 특히 계절이 바뀌어오면 우리의 입맛도 제철 음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어서 다양한 연변 풍미를 가득 담은 노래 연변의 맛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를 김은연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로인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각을 드리고요.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 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각을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천원 가격에 에너지

0: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같이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예, 로인절을 맞으면서 또 특별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는 여러 가지 예, 이런 선물들이 또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실 때에는 양생 베개를 두 개 드리면서 이성균 두 곽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성균은 장도균을 조절하는 작용도 있고 변비 있거나 설사 있거나 혹은 소화불량 등 이런 증상 개선합니다. 예, 우리 많은 이런 분들은 이 장도에 대한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하고 이성균 같이 드신다 할 때에는 장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더 좋은 효과를 보면서 면역력까지 또 높아집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예. 난 동충하초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나는 예. 무릎하고 허리가 아파서 밖에도 못 나갔다는데 이거 생각밖에 이거 한 1년 반 먹으니까 이롭습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심사에 나빠서 나는 밤에 뭐 심사에 나빠 바로 벤다섯 개 눕지도 못하고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영 좋아집니다.
1: 네.
2: 예. 그래지 기관질이 간질간질하면 기관질 나빠서 간질간질하면 기침이 난 다음 끝이 없이 났다는데 그것도 영 좋습니다. 지금.
1: 네.
2: 그래지 소화 안 되기랬는데 소화도 잘 되지.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온다.
1: 네.
2: 예, 그래지 하루에 한번 먹지 효과 좋지.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을까. 정말 직접 내가 써보니까 정말 이거는 효과 좋은 약입니다.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저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이번 활동이 좋습니다.
2: 예.
1: 지금 여섯 곽 사시는 분들에게 이 비구누 드리는 게 또 이 같이 결합하면 좋습니다. 이 영양 보조제이기 때문에
2: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그리고 우리 여섯 곽 사시는 분들에게 이 동인당 비구누를 드립니다. 예, 우리 B족이라 할 때에는 신진대사에서 전면적으로 관여하면서 섭취한 음식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켜줍니다. 예, 우리 음식을 많이 드셨다 해도 비구니가 모자라면은 예, 우리 인체에 필요한 이런 에너지로 전환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우리 인체에 이 B족이 부족하면은 피로감도 느끼고 또 무기력하고 예, 또 이 구내염도 잘 생기고 피부도 거칠어집니다. 예,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하고 이 비타민 B군을 같이 드신다 할 때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또 더 좋은 효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아홉 가구 사시는 분들에게는 또 Q10을 드립니다. 우리 Q10이라 할 때에는 심장 영양제인 거 모두 아시죠? 예, 심장도 보호해주고 세포 기능을 강화하고 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보조제입니다. 예, 때문에 동충하초하고 이 Q10을 같이 쓰시면은 심장 건강에 또 더 좋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동충하초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째 먹는가 하면, 예, 저는 노공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예, 예, 골이 어지럽고, 머리가 힘하고, 예, 정신대응하고 이렇습니다.
1: 네.
3: 그리고 혈압이라는 건 어떻게 돼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정말, 뭐, 애 낳았어, 원래.
1: 네.
3: 예. 그랬는데, 이거는 한, 일곱 달 먹었는데 이거는 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이전에 혈압이 기본상에서 온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0: 치라비 하고 두 번, 어떤 때는 세 번까지 다 먹어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한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이나 이렇게 먹습니다.
1: 네.
0: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 맑아지는 게, 맥이, 저기, 정신, 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정신도 유쾌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것 같은 미소리, 예, 이래 됐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 어떤 때는, 예, 자다도 예,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가슴 두드림이 이래 됐는지, 지금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1: 네.
0: 예, 혈압, 저기, 그런 현상은 없고, 그래서 심장이 계속 그대로 고르게 뛰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밥을 원래는 못 먹었댔습니다.
1: 네.
0: 위축성 위험에다가 위궤양까지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게 이게 발효기니, 이 동촌 하소가 4,500m를 건 산지대에서 자란 개구에 겨울에는 불, 원래 여름에는 풀로 자라고, 예. 발효된 약이 됐고, 지금과. 그리고 다른 약이 30배라 됐고. 그래, 그러는지 그거 먹었는데, 내 위가 심해서, 예, 밥을 못 먹고, 그것도 두글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습니다.
1: 네.
0: 밥을 제대로 먹고 있으니까, 영맥이 나고, 정신이 나는 것 같은 게 좋습니다. 그래, 지금 들어보니까, 되나, 또, 로인들 기질에서도 활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나,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 좋은 약의, 싹소에 오래 복용하겠습니다.
1: 예, 활동에 잘 이용하면서, 예, 꾸준히 쓰시면 건강 회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0: 예,
1: 예. 이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리고 열아드각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안탕연골소로 드립니다. 예, 우리 로인분들이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하고 연골소로 같이 드리면은 드시면은 관절 연골 세포 형성에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연골 세포가 단백질이라든가 다당류를 생성하도록 자극해서 연골이 회복하고 유지해서 이 연골소가 또 아주 큰 작용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동충하초로 먹고 있는지 우리도 가족입니다.
1: 네.
3: 나는 어제 먹는 거 하면서 녹공세 부주 있으면서 그냥 혈압이 파동이 좀 심하고
1: 네.
3: 높을 때는 많이 높고 낮을 때는 많이 낮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먹어서부터 이게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늘상 뒷머리가 나는 그냥 아픈 게 머리가 아픈 게 그냥 뒷머리 아팠댔습니다. 쑥쑥 찌르면서. 근데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그냥 싱하고 예. 머리도 많이 무겁고 응? 머리도 막 어떤 데면 너무 아픈 거 들기도 싫었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에서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해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면 어느 하루에 정신 안 나고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정신이 뻗어 나고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만신병이 떠있으면서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또 침침하고 숨이 많이 찼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숨도 덜 차고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1: 네.
3: 저녁엔 또 꿈이 영 많습니다. 그래 꿈이 많으니까 자꾸 깨어나게 되면 어떤 때면 또 공포증이 막 나타나 막 무서운 꿈이 되면 근데 그 공포증이 없고 얘 꿈이 지금 많이 적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 나는 이렇게 땀 뭔가 뭐 뭔가 뭐 효과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는 주약에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에서 자꾸 소리 난단다. 예.
1: 네.
3: 낮에는 계속 모든 데 댕기고 장기 치감 이래니까 소리 덜 나는데 저녁에 자작이 되면 딱 묻기도 하면 그냥 무슨 먹이 소리 같은 게 장기 앵 소리 난단다. 예.
1: 네.
3: 그래서 그거 자지 못하면서 그다 또 소변이 너무 작아서 자꾸 벌컥 일어나 자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덜 난다 하고 예. 소변 자수지 많이 줄어들어 두 번밖에 안 해보면 저녁에 쪽쪽 일어난답니다.
1: 네.
3: 그것까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좀 저녁 먹고 운동하려고 걸른다 말도 그래도 원래 허리 아픈데 다리 아프게 돼서 조금씩 걸리기 때문에 너무 조금만 걸어도 지자꾸 올라와서 이게 지 올라와서 걸지 못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요새 깜짝같이 없어졌답니다.
1: 네.
3: 다리는 편안하고 수프하고 계속 잘 걸었습니다. 저는 그래.
1: 네.
3: 그런데 들어보니까 나 우리 둘 다 이 약 먹지 또 신장에 좋은 휴메 기술도 준다 하지 그 다음에 영, 뭐, 안탕도, 이 골, 골에, 골과에서는 안탕도 준다지. 가만, 우리 병에 다 좋냐고 죽대다, 이게.
1: 맞습니다. 게. 예, 유익긴도 드립니다,
3: 예. 예, 꺼내줬으니까. 그런데, 예. 오늘도 우리 둘이 같이 먹고, 열야드각사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예, 열야드각사

0: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안탕연골 예. 서로 또 드립니다.
1: 예, 예
0: 다수과학이나 드립니다. 아, 그러면서 예. 공기청정기도 또 드립니다.
1: 또 예. 건강. 예. 예.
0: 그래,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1: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이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아주 이런 신비로운 약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의 규명이가 지금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들이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인과적 흐름을 통해서 현대 과학이 결정적 계기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2: 네.
0: 예, 지금 중년에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 하면은 누구나 쓰면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효과를 보고 화를 또 천천히 진행되게 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면역력 증강의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이 코디세핀은 다양한 효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바로 면역 세포인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기가 예, 11%나 증가하고 림프구의 증식은 28%로 높이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이런 선천적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로서 그 활성도 증가가 면역체계에서 전반적인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코디세핀은 천연 항생제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감기라든가 상기도 간염 예, 좀 감기 왔거나 또 만성적으로 나는 호흡기가 좀 그냥 안 좋다 이런 분들에게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염증뿐만 아니라 호흡도 기능을 높여주는 데서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면역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 다당류는 이 코디세핀과 함께 동충하초의 양대 활성 성분입니다. 예, 아주 두 가지 제일 큰 활성 성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단순한 면역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면역 결핍 상태라든가 과도한 면역 반응, 예, 이 양쪽에 모두 작용해서 면역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 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동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나는 예, 면역력이 약한지 그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예, 감기를 그냥 자주 했습니다.
0: 네.
3: 감기도 자주 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 면역이 좀 그 기억력이 또 없어갖고 예, 무시개나 예, 물건도 예, 누구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른다. 찾지 못한다.
0: 네. 그래,
3: 찾지 못해갖고 그 다음에 되게 다 갖고 놓습니다. 저거 놓은 거 봐야 어디다 둔 거 알고 그랬더니 그만은 못 찾아 쓰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좀 약서 봤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좀 난가 투다다도 또 그냥 재발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서 썼는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감기도 아예 걸리기에 면역력도 미치겠네. 기억력도 돌아와가고 예, 무슨 일도 못 각질 아예 합니다.
0: 네.
3: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하지 혈압이 난 타대만 했더랬습니다. 나갔다 나갔다 내가 이랬고 저러고 좋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난 말고도 머리 아프고 지네 어지럽증이 나고 어지럽증이 나고 집에 막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러도 못 났습니다 지네. 그런데 지금 이 약 쓴다고 혈압 조절이 이렇게 잘 됩니까?
0: 네.
3: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잠이 잘 오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정신이 납니다 지네.
0: 네.
3: 골도 아프다 것도 안 아프지 그리고 예,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그저 좀 어떨 땐 어쩔 바를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심장도 좋아졌지, 위도 좋아졌지, 기관지도 그렇게 나쁘게 집이나 기둥이 좀 이로 없습니다. 그래서 골관절도 좋아졌지. 이렇게 난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건 한번 먹어도 좋지. 효과

0: 좋고 그러니까 저 활동하게 되면 사회 경제 상에서도 전락되고 이랬을 때가 지금도 그런데 우리 활동합니까?
1: 예, 지금이 어제부터 시작해 하는데 이번에는 활동용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영양 그 혹은 제품도 드리고 또 상품, 여름 상품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예, 나 그래서 뭔가 개미론절 우리 할때부터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아웃각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교시부 드립니다. 심장 영양 보조제를 그리고 열아드각 사시는 분들에게는 안탕 연골 소로 드리고 예, 이번 활동이 또 특별히 더 좋습니다.
0: 예, 예 그 옛날 아웃각 접하였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이렇게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노년에 제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건강상의 문제가 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변비가 있거나 예, 또 기분이 또 잡치거나 이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다 개선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오래 쓰신 분들은 아, 나는 이거 하나만 쓰고도 하루를 무사하게 지낸다. 이게 실제로 이런 발효동충하초 균분이 이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상호리용률을 높여서 예,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합니다.
2: 네.
3: 예, 맥이 똑 떨어져서 아, 좀 힘들어 하던 분들도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입맛이 먼저 돌아오면서 또 맥이 납니다. 예, 그리고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하고 또 이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친 이 동충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돼서 더 좋은 이런 현저한 효과를 또 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 이론에서 보면은 예,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예,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이라 신장 손상도 감소시키고 심장 기능 개선 효과가 아주 예, 특별하면서 이미 임상에서 인증이 됐습니다.
2: 네.
3: 예, 지금 우리 당뇨병

0: 이라 하면은 합병증이 더 중요하다. 예, 합병증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1: 네.
0: 예, 바로 우리 발효 동충 하적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당뇨병 합병증, 바로 신장 손상하고 심장 기능, 대혈관 이 손상이라든가 신경 손상, 예, 이런 합병증을 개선하는 데서 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이 암세포에서 직접적인 작용하는 성분이라 할 때는 이 만니톨이라는 이 성분입니다. 예, 이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종양 억제 유리가 100분의 8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상당히 높지요. 때문에 지금 우리 노년에는 예, 세포의 사멸하고 세포의 재생이 이 비례가 사멸은 많이 되지만 이 재생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세포 변형도 생기면서 암이 발생률도 지금 로화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노년의 암 발생률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인체에서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추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서 인슐린이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당뇨병은 옛날에는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1: 네.
0: 유전적인 인소가 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유전이 없는 이런 가족들도 새로운 이런 가족사가 발생하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1: 네.
0: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인슐린이 감수성이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인슐린이 저항성이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예,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하고 고혈압 등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예, 안녕하세요.
2: 저 발해봉 전문하자고 합니다.
0: 예, 얘기하셔.
2: 예. 난 저기 동충하초 발효병을 쓴 지 어전 5달 좀 남았습니다.
0: 네.
2: 걔 여러 가지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나는 원래 심장이 나빠서, 저녁에 되면 심장이 불편해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네.
2: 숨이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나았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0: 네.
2: 그전에는 기억력이 차해서 곰만 한 일도 까빠까빠 잊어졌는데 지금 기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돼, 지금. 혈압도 그전에는 많이 저기 혈압 조절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저기 동충하초 발효병수 저기 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지금. 네.
2: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 다음에 기억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자관 이거 쓴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나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네. 지금 또 로인절 우대 활동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우리 노친도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우리 노친도 지금 심내 혈관 뼈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둘이 녹점 지금 열애도 까고 지금 싸다면 어떻게 우대를 합니까?
0: 예, 열애도 까고 사면은 예, 지금 23과거 드리면서 이 1980원 하는 현대식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또 안탕연골소로 5과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열애도 까고 사면은 또 좋은 이런 같이 결합하면은 더 좋습니다.
2: 예. 이번에 우대가 좋구만.
0: 예, 맞습니다. 예.
2: 나도 쓰겠습니다.
0: 예.
2: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조 균분이라 할 때는 이런 복합적인 작용으로서 여러 가지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예, 많은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

0: 하면서 약을 써도 잘 이 효과를 못 보던 분들이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최현 작사 박용철 작곡의 달마숭 님마숭 보내드립니다. 한 소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지나간 날들이 떠오릅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노래한가요? 자신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동희철 작곡의 그리워라 정든 모교여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 꿈을 키웠던 모교는 언제나 마음속 고향 같은 곳입니다. 교성의 나무, 친구들, 선생님과 보냈던 모든 날들이 그리워지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리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방치를 두드리며 시냇가에서 한 가족의 옷을 신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이어서 김동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어머니 방치 소리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조자조 가보세요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김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언제 돌아봐도 반 교수는 정다운 고향 풍경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석화 작사 김승철 작곡의 정다운 고향,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리성재 작곡의 천금 같은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나간 추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천금보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라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우리 수도 북경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을 찬미하는 가요. 웅장하고 따뜻한 선율에 저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긍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변하는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곡은 김철아 작사, 장남 작곡의 고양이 얼굴이여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양이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박정길 작사 방화 작곡의 연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삼태의 연변, 그곳에 깃든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정겨움,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성수 작사, 박성철 작곡의 할머니의 소원입니다. 자성들 잘 살고 행복하라는 바람, 할머니의 따뜻한 소원이 노래가 되어 전해집니다. 지춘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춘선 작사 박성구 작곡의 동구방 느티나무입니다. 말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쌓인 셀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재환 성작사 최령원 작곡의 위대한 당이어를 준비했습니다.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서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이름, 무한한 존경을 담아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욱 작사 유주섭 작곡의 산꽃입니다. 작고 힘찬 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에 만난 소중한 인연, 뜻밖의 찾아온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이 선물임을 느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철, 제작의 정원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과액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과액 구매하시면 세 과액을 더 드리고 열 과액 구매하시면 여덟 과액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여덟 과액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과액을 더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평상시에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우대활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약살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는가 하는 한 개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대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배달전화 혹은 약국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건뇌 보신환은 약이 좀 진귀한 약재로 해서 큰 처방으로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효능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약보다 우리 주요 효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콩팥이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요즘 제가 계속 콩팥이 음기란 무엇이며 왜서 우리 몸에서 음양 평형을 잡아줘야 되는가, 음기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자연에서 우리 세상 만물이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듯이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이것처럼 우리 몸도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어야만이 사람의 몸은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양기란 무엇인가? 양기란 주로 우리 그 몸이 신진대사를 하게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게끔 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동차를 말하면 기름과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어야만이 휘발유를 넣어야만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모든 신진대사를 하고 말을 하고 소화를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일을 하려면

0: 많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주는데 그중에서 양기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는 데 수요되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양기가 한 사람 몸에서 부족한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립니다. 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근본이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리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소화가 해야 됩니다. 이 위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양기란 말입니다. 폐도 한 가지입니다. 폐가 숨을 쉬고 이 바깥으로부터 많은 산소를 흡수해 들여오자면 폐가 활 늘어났다 또 쑥 줄어들어야 됩니다.
1: 네.
0: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건네보시안 우리 어머니의 치매 와서 지금 이거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약에 처음 써봅니다. 약에 굳이 써도 아이 되던데 이번에 이거에 한 달 썼습니다. 저는 근데 효과를 정말 잘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게 치매 오니까 자꾸 엉뚱한 가등에 요즘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좀 줄어든다. 그래 왜 정신 상태가 늘상 희미하던게 아이 또르르해지는 게 알게 됩니까? 이 약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래 왜
0: 알깁니다. 나사지는 게.
2: 용 좋습니다. 자꾸 바깥에 나가고 누구 자꾸 의심하고 그래던 증상이 좀 줄어드는 게 알긴 납니다. 용 좋다 됐다. 약 그렇게 써도 아이들이 여기 이번에 여기서 효과를 너무 잘 보고 나니까 이번에 우대 돌 때 좀 맛있어야겠다 합니다. 계속 쓰기로 해서.
0: 좀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쓰는 게 대한 배웠습니다.
2: 이 약이 두무다 말이 이런 돈 약이. 그래 오늘이 배달받자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이 둥어 어디오 제약공장의 약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제약공장이 산다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2: 근데 특별합니다. 약을 먹어보던 중간에서 특별합니다. 다른 약을 쓰면 효과 나지 않고 사람은 그래도 애만 나더니 지금은 오늘 정신 또르르해져 얼마나 좋습니다.
0: 이 약이 효과 좋습니다.
2: 그래 오늘 좀 배달받자 그랬잖아.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몸에서 양기란 어떤 작용을 노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양기가 충족하다 할 때는 사람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기쁘고 유쾌하고 그런데 반대로 양기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말하기도 싫어지고 웃기도 싫어지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쪽에 양기 부족해서 저렇게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말도 우리 가끔 듣게 되죠.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건네 보시아나서 한 달 반 안 썼습니다. 오늘 주민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음양평형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요. 양기가 허하다 말다 나는 게 오장육부 소화도 다시 못하고 손발이 시리고 오늘 좀 골짜기 두번 나고 막 이렇게 열이 나고 그런 감이 나고 손발은 그다음 무릎이 아래 자꾸 시리다 말다 발은 자꾸 내게 오는 것 같고 입으로 쏘면서 그래 이것을 간다만 쓴게 벌써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우유도번 나는 게 벌써 없어지고 아래 그 손발이 손발이 시린데 손끝이 발끝이 특별히 더 시린다. 무릎 아래도 서늘한 참물과 양치는 감은 두둥이 그것도 이제 이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약에 쓰니까 정신하고 맥이 난다 선생님 이하고.
0: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글쎄 그래 어쨌든
0: 로경이 들어갔는데 맥이 안 나면 그거는 그 다음에는 약이 없죠.
3: 그러니까 나 골이 되게 따가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되게 어리석은 골이 따가운 건 나사지고 그다음에
0: 그거 먹었다 해서 뜨거워나고 허혈이 생기고 이름 좋은 약이랑 못 말이지. 이 약은 딱 음양 평형을 잡아주게끔 약이 또 음기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가서 열이 아예 납니다. 열이 있던 사람들 대비 열이 없어지고
3: 대비 내 먹어볼까 골이 대비 열이 내리겠구나. 결국 발이 손발이 따뜻해놓고 그러니까 음양 평형을 딱 그래도 중심 잡아주고 평형을 시켜줄까. 약은 어쨌든 좀 요 약이 좀 다량만 다르긴 단다. 공장이 원래 따질 겁니까?
0: 맞습니다.
3: 이랄까. 그래서 이 노래 학교 이번에 참가합시다. 열 곡의 아들과 순진 참가하겠습니다.
0: 항상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양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0: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자연을 생각하면 압니다. 해가 나오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연기란 바로 우리 몸을 덮여주고 몸이 따뜻해야만이 혈관이 수축이 안 오고 혈관이 수축이 안 와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2: 네. 저도 건네본 제안 쓰고 있습니다. 국민지약국단에 용 소화에 대해서 밥을 잘못 먹은데 소화 잘 돼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예.
0: 네.
2: 그리고 또 예, 이 손발이 용 손은 따갑고 발이 용 차가웠습니다.
0: 네.
2: 네. 이 손발이 다 이전과 같게 되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용 제대로 정상으로 됐습니다.
0: 네.
2: 그 다음에 콩팥이 나빠서 양 등이 다 묶이고 저도 잘 아이 나가고 어떤 데 자주 보게 되는데 이정상도 이건 싹 이렇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이 다리랑 용색이 아파서 예, 이 뭔가 밀차를 밀고 다녔습니다. 허리 다리 아파서. 근데 이 약선에 네. 밀차를 밀지 않고 용차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2: 또 이 동맥경에 혈진 아팠습니다. 근데 동맥경에 혈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효과도 아까 예, 오늘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왕왕 우리 림상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질이 차다는 거 압니다. 나는 차서 그래도 조금만 찬물 먹거나 남들이 그렇게 시원하도록 먹는 수박을 먹거나 혹은 요월에도 맥주 한 병도 못 먹는다고 해. 그래서 자기 체질이 찬 거 압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입안에 쌍호 하는 것처럼 해지고 이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코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목에 위에 와서는 마른다 말입니다.
1: 네.
0: 이거 왜 이런가?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그리고 제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나빠가지고 당뇨 있으면서 손이 나빠가지고 저기 근데 방치도 많이 나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네버시 않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근데 이 그런 거 보니까 당뇨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예 여관도 마르고 과부도 자꾸 말라던데 예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건네버시 않으니까 용 맥이 난다 예.
0: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그렇게 말입니다. 이 맥이 납니다. 이 맥이 없어 꼼짝 못했는데 지금 이 맥이 나니까 정신하는 이 좋습니다.
0: 네.
3: 보시면 좀 더 배달보다 그냥 수달 그린다.
0: 네. 우리 활동도 있습니다.
3: 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찬 체질인데 확실히 내가 냉하다는 거 아는데 왜서 계속 이렇게 입구창이 나고 배술이 돋고 배끝이 빨개진다거나 입이 마른다거나 이런가. 이런 치료에서 이럴 때 칭호하는 조심하는 먹으면 또 위가 더 냉해지죠. 예?
1: 네.
0: 그다음에 아래 하지가 냉해지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아, 우리 언니, 네 두피 걸린 다음에, 그냥, 그도 어제 출연해 열흘 만에 나왔는데, 그냥, 그도 예, 골이 무겁고, 아프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날 꿈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네. 식사하는데, 입을 조금 벌려놓을까, 밥을 자꾸 흘린단 말인다. 그리고, 네. 머리 정시 아이 나고, 그래서 예, 이제 이거, 건네보신 한우 선생님 강의 듣고, 한 달 썼습니다. 한 달 썼는데 네. 다른 약을 그렇게 나왔어도 효과 못 봤는데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렇게 허리에 어지름 쓰이나고 자꾸 무겁던 게 우선은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우선은 네. 맥이 조금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그 놀이터가 금방공문 앞에 집이 있을까 놀이터인데 거기 나가에 걔도 조금씩 안산올매설에 그렇게 어지럼 쓰이나고 골이 아프던 게 많이 좋아졌단다. 그리고 얘 네. 밥을 잡술 때 시계 흘리던 게 어떤 술을 흘린다. 내 밥을 자꾸 너무 흘릴까 볼까 얘 입을 크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째 그랬는지
0: 마비 왔죠. 입 주위에 이 신경들이 마비 왔다.
4: 아 근데 우선에 밥을

0: 약간 흘리지 많이 나서도 쓴다. 그렇게 그때 또 많이 흘린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이분이 이 건네보신 한우 좀 많이 써야 되지 뭐. 예, 한 1년 그래야 다시 재발하야지.
1: 그 정도 됐으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하고 장기적으로 쓰고 보면은 그게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0: 한 1년 쓰면 되는가 하고 물어본다 우리 언니.
1: 그래. 1년 쓰면 됩니다. 예. 이래서 뭐 확실히 알긴다. 근데 이 약은 좀 우리가 늙어가면서 상용약으로 써도 좀 이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0: 예, 맥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님 이렇게 좋을 때 이거 건네보신 한우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입이라 마르고 계속 상호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중초에 와서는 한기가 이렇게 뭉쳐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중초의 한기를 배출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2: 짬뽕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아, 저는 중풍이어서 지금 건의보향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전부에 오니까 제가 말해도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다 듣지 못합니다.
1: 네.
3: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집행이 직구로 재근을 걸어다닙니다.
1: 네.
3: 건의보향을 쓴다면 지금 집행이 짓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고 어느 말을 하면 이 정도는 어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1: 네.
3: 네, 건의방에 이렇게 효과에 도우니까 더 싸서 쓰라고 그랬나.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고 합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이런 치료에서 먼저 순서는 뭔가 중초에 있는 이런 한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한기를. 이 한기를 몰아내지 않고는 위에 이런 찬 기운, 밑에 찬 기운, 위에 열, 이게 순환하지 못합니다. 순환하면은 이렇습니다. 내 몸에 열기하고 한기가 순환해야 되죠. 근데 이 한기를 누가 몰아내는가? 양기가 몰아냅니다. 우리 몸의 양치라는 게 든든하고 충족하다 할 때는 이런 한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 집에 이 습기 있고 한기 있을 때는 어찝니까? 집에다 난치를 돌려야 되죠. 방도 치를 놓든 불을 떼든 어찌든 이 열을 가해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열만 뗐다가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몸의 양기를 보충해야 되죠.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한우는 진화라든가 그 다음에 잔투이라든가 이런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은 이 몸의 그 양기하고 음기를 딱 평형 잡아주면서 몸의 허혈은 없이는 약입니다. 그리고 양기를 보충하는 약 충분히 들어갔고 근심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약 공장을 믿어야 됩니다. 산동 뚱어어조라는 거는 뚱어어조는 여러분들 많이 악요로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악요도 우리나라에서 산동 뚱어어조가 더 좋은데 그 내보신하니가 바로 이 제약 공장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0: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 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연기관 구복 액은, 말 그대로 구복 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 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거쩍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겼는가 동그랗게 생겼는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도 냉기관 고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메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거리던 게 메스거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2: 네,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까깔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2: 그래 약들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잘할 바다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2: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0: 주시죠.
1: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의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안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네.
2: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매력 수면설이 항상 저기 밥 맛이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음식과는 이 구구해서 먹게 됐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씩 먹으니까는 저기 맥이 없던 게 맥이 아직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더랍니다.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까지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1: 네.
2: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사리면서 지금 이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필요하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이가 검사랑 모든 거는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이 들어가게 몸 안 든다는데 예. 나는 이번에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서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어쨌든 간이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데가 생겼다.
1: 예. 예. 이거는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 예, 네, 선생님 네.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그 끈에 그저 보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 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콕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산업이 흥상하면 발전 동력이 충족해집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를 겨냥해 4.4.5 산업 발전 배치를 깊이 추진하면서 전통산업 전환 승격, 우세산업 질 제고와 효익 증대, 신흥산업 육성 장대를 통괄 추진하고 기술 계속 강화, 경영 주체 육성, 기업 지원 등 조치를 통해 공업경제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이상 공업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증가 속도가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장성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RN기계 생산작업장, 각종 정밀가공 설비가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업일꾼들이 부분품 연마, 정밀도 조절 등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20여 년간 인조판 고급 장비의 연구개발과 제조에 주력해왔으며 80여 건의 권한부여 특허에 의탁해 완전한 자조기술 체계를 구축했는데 해외 업체의 업종 독점을 타파한 동시에 고급 장비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인하면서 길림성 고급 장비 제조 명함을 빛냈습니다. RN기계는 인조판 장비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핵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신소재 장비 분야로 업무를 확장했습니다. 기업은 현무암 무기 섬유판, 탄소 섬유 복합판, 열 가소성 환경보호 반제 등 신형 재료의 세트식 생산 장비를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해 장비 제조업과 신소재 산업, 림업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국 신소재 산업 군집 건설에 관건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설계부 경리 진위량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 고효율, 녹색, 지능화 등 4대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삼림공업 산업의 림업 잔여물 자원화 리용 장비를 제공해 녹색 순환 경제 발전에 조력하는 한편 신소재 산업 발전 기회를 겨냥해 신형 판재 세트식 장비를 개발하고 산업의 업종 간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선족 풍미김치 생산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에서는 품질 혁신과 브랜드 육성에 쌍둥 구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조선족 전통 풍미김치 계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동화 생산 설비를 계속 도입해 공예를 승격하고 작업장을 개조하며 창고 저장 물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를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제품이 신속히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방식을 혁신해 전자상거래 가게를 티몰, 경동, 틱톡, 빈도도, 과이소 등 플랫폼에 입주시켜 직영점과 가맹체인점, 전문 매장을 500여 개 개설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의 주문량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의 주요 목표는 신제품 판매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대부분 시간을 연구개발과 설비 승격에 투입하고 낡은 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신소재 산업발전 기회를 겨냥하고 핵심 기술을 지탱점으로 삼아 록색 플러스 지능제조 전환을 완수해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개발과 응용 분야로 산업사슬을 확장했습니다. 회사 작업장, 작업일꾼들이 집등 농림업 폐기물을 생물 발효와 물리분리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식이섬유, 생물균 비료 등 녹색 생물 기반 신소재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 녹색 발전 새 분야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이 대상은 연간 만 톤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는 전통 재료보다 25% 향상됐으며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됩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배후에는 우리 주에서 목표를 겨냥해 정밀 시책하고 한 마음으로 난관을 돌파한

0: 생동한 실천이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공업경제의 질제고와 효익증대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의 생산경영, 시장판매, 주문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목적성 있게 생산판매 연결, 인력수요 연결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설비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분야를 둘러싸고 중점기업의 시장개척과 생산능력 방출을 지원했습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 통계에 들도록 추진했으며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게 도와 전주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장성을 추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는 전성보다 17.3%포인트 높아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1층 최적화하며 산업생태를 완산해 구조가 더 좋고 산업사슬이 더 길며 발전 동력이 더 강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공업지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의 개통 운영과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전구간 개통에 따라 연변의 환 장백산 관광과 변경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 시장감독관리 개통에서는 관광수호 전문 행동을 가동해 안도현 감독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전형 및 다국 일체화 소비권익 수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의 합법적인 소비 권익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송강진 시장감독관리소입니다. 현재 전주에서는 시장감독관리 여름관광수호 전문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지도부 성원들의 기층 현장 주둔,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등 조치를 통해 소비 권익 수호 봉사를 풍경구 입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과 같은 현급 실천을 기반으로 전주에서는 전형 및 다국 쌍방향 권익 수호망을 동시에 구축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하며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장백산 조공부, 백화곡 조선족 옛마을 등 풍경구 특산물 매장이 들어서면 매대마다 풍경구 봉사 안내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카드에는 상가 연계 방식이 인쇄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일부 장백산 특산물에 대해 15일간 오프라인에서 반품할 수 있는 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연선의 경영장소가 많고 기층 감독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소비 신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에 비춰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내놓은 혁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 국장 류건신입니다. 지도부 성원들이 기층에 가서 현장에 주둔하게 해 기층 봉사 감독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연선 전면적인 감독관리를 실현하고 문제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 장백산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안내 카드 봉사를 솔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인삼, 꽃사슴 제품 등 특색 상품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이유 없이 반품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근원적으로 소비 분쟁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카드 6만여 개를 발급했습니다. 관련 조치를 실시한 이래 안도현 관할구역 관광시장 경영 주체들의 봉사 수준이 뚜렷이 높아지고 관광 관련 신고가 현저히 줄어 전주 관광시장 관리의 실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안도현의 경험에 입각해 주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역 관광소비 환경 개선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관광수호 전문 행동을 전개한 이래 전주 시장감독관리 개통에서는 관광소비 안전을 주선으로 권익 수호 보장, 소비 신심 진작, 경영 환경 최적화 사업을 전력 추진하면서 권익 수호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히했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처장 조건동입니다. 현재 237개 량질 ODR 기업에 위탁해 온라인 조정을 하고 391개 규모마 기층권익수호봉사소와 연동해 오프라인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쌍방향 연동을 통해 분쟁 처리 효율과 관광객들의 권익 수호 체감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국제 러시아 소비 권익 수호 봉사소 9곳의 역할을

0: 충분히 발휘하고 훈촌 등 중점통상구의 이중언어 신고 접수 처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길림성 입경소비 시범 도시 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또 331 국도 연변개방 관광 대통로 연변 구간에 안심 관광소비 시범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연선 시범 단위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변경 관광 회랑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관광시장에 대한 정밀화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쌍방향 권익수호 기제를 끊임없이 건전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권익수호 봉사 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안심소비 브랜드를 계속 빛내며 정밀 감독관리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량질 봉사로 문화관광 발전에 역량을 부여해 전주 문화관광 경제 지속적인 열기 상승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연글시 중점 민생양로 부대 공사인 연글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 건설이 마무리돼 곧 준공 검소를 하게 됩니다. 연글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연글시 연남도 남쪽 남강거리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8,4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4,5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1호 청사와 2호 청사, 각종 부속 건물을 건설하고 로컬 경관과 부대 시설 등 시설을 보완해 양로 거주, 일상 돌봄, 휴식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연결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관리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대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투자건설 임무도 기본상 마무리됐는데 이번 달에 준공 검수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검수에 통과되면 즉시 인계와 운영 준비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 하루빨리 사용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현지 양로봉사 부족점을 보완하고 연글시 양로봉사 실력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따뜻한 양로봉사로 로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게 됩니다.
0: 근일 성당위 선전부와 성부녀연합회에서는 본보기 전용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우량가풍을 고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정문명 건설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 정치위원 호문휘는 변경소방일선에 30여 년간 뿌리내렸고 그와 아내 고점녀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에서 근무하는 호문휘는 사명과 책임을 사업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사업에서 그는 장부 자료를 세심히 정리하고 관할구역 소방사업을 주밀히 포치하며 소방안전검사, 대우관리, 응급대기 등 중점 임무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근무의 시간에도 일상적인 체력훈련을 견지하면서 응급처리 능력을 연마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우를 이끌면서 주동적으로 일선 소방대원들과 속심을 나누며 대원들의 사상 동향을 제때 파악하고 강한 소방대우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터에서 24시간 당직대기를 실시하는 관계로 호문이는 30여 년 소방생활 동안 가족들과 자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사업 중간에 잠깐씩 나누는 영상통화는 그와 장춘시 남관구 수훈학교 교원직을 맡고 있는 아내 고점연이 정을 이어가는 유대로 됐습니다. 집에서 노인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크고 작은 일들은 대부분 아내가 홀로 감당하면서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고점연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우리 가정을 지키면 남편도 더 안심하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내 고조면도 30년간 교단을 지키면서 일터에서 묵묵히 사업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아들은 학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대학 사상정치 교원으로 됐습니다. 한 가족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마음과 방향을 같이하면서 각자 분야에서 책임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호문이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가 오랜 세월 홀로 가정을 꾸려온 로고를 깊이 헤아렸습니다. 호문휘입니다.
2: 정수님의 다들 이해.
0: 아내의 이해와 포용,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조사하지 않고 변경에 뿌리내려 일터를 지키며 직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0: 기층 소방 간부로서 제가 지키는 것은 변강의 평안이며 대중의 안전입니다. 저의 아내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터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소래의 견수로 가정을 수호하고 대중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비록 다른 지역에 있지만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성취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굳건한 지킴으로 헌신과 책임을 해석하고 우량한 가풍으로 따뜻한 힘을 전달하면서 기층 섬 일꾼들의 감동적인 가곡 정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문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초심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겠습니다. 우량한 가풍을 후대에 전하고 책임을 떠매며 평범한 고수로 신시대 가곡 정회를 해석하겠습니다.
1: 중부 쌍방향 临시 사측 면제 정책 실시로 훈춘에 입경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외국적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이중언어 진료 안내, 전담 동력, 특색 중위 진료 부대 봉사를 보완해 러시아 관광객들이 량질의 중위 건강 양로 봉사를 향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색, 숙등 건강 양생 봉사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구 숙등관은 전통 중위 물리 치료에 주력하면서 외국인들의 신체 상황에 따라 숙등과 경락 조리 방안을 맞춤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전통적인 중위 기법은 많은 러시아 환자들이 찾아와 체험하도록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 완이야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이곳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곳의 치료 효과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목과 허리에 관절 염증이 있는데 이곳에서 숙뜸 치료를 받은 뒤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의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한일구 숙등관 책임자 한시명입니다. 견학활동 참가자까지 포함하면 연간 접대 인수는 많을 때 7, 8천 명 정도이고 적을 때라도 4, 5천 명 됩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3, 4천 명 정도 접대했습니다. 훈준시 중위병원 진찰 대청에는 전담 로우 통역 일꾼이 상시 근무하면서 등록과 진찰, 검사에서 비용 납부와 약 수령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환자와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모든 진료 절차를 마치게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 안나입니다. 저는 해마다 중위 조리를 받기 위해 훈춘을 찾아옵니다. 이 병원에는 전담 로우 통역 일꾼이 있어 진료를 받을 때 의사소통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구와 중약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와 건강관리가 모두 편리해 찾아올 때마다 아주 편안합니다. 훈준시 중위병원 부원장 류동우입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국제부를 설립했는데 러시아 환자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중위약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류마티스와 일부 심내혈관 질병 등 그들이 많이 앓는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러시아 환자들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전면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체육구, 주정부, 길림체육학원에서 주최하는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 참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29일 오전 8시 30분 화룡시 인민체육중심에서 펼쳐지며 18km 달리기와 5km 달리기로 나뉩니다. 조직위원회 연계 전화는 180-0442-2098번이고 공식 위챗 계정은 활용 하프 마라손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집 팔겠습니다.
1: 네.
2: 집 중북은 대연셔츠 4층 58평입니다.
1: 네.
2: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시장이 가깝고 네. 교통이 편리합니다.
1: 네.
2: 경계전화 136-3433-2636.
1: 네, 알겠습니다.
2: 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중고 전기제품, 가구, 중고 가구 파는 전화번호 알려고 합니다.
1: 중고 가구를 파는 전화번호요?
3: 예, 전기제품.
1: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 정보광장에서 자주 제공하던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3: 예, 예, 예, 맞습니다.
1: 아, 잠시만요. 네, 적으실 수 있습니까?
3: 예.
1: 네, 132.
3: 132.
1: 2433.
3: 2433.
1: 네, 8797번.
3: 8797.
1: 네.
3: 132, 2433, 8797.
1: 네, 맞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그래요,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댁도 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태이고
0: 네.
1: 졸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아야하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구유 터져서 냉이뱅이 가능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0: 네, 뭐 가정집에서 로인 한 명만 전탁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

0: 1888-4439-0061번, 1888-4439-006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집을 저기 하나, 둘, 셋 주려고 하는데요.
0: 팔거나 세 주려고요?
1: 네. 네. 저기 위치는 연기시 그 건강초라고 하신다. 건강초.
0: 건강교 부근. 네.
1: 건강초 건너 가게 되면 맞은편에 야식 하야라고 하신다. 그 태위초 취위팔에 그 야식 하야인데 거기 아호로이 저기 7층에 3층이고 면적은 605평방입니다.
0: 네.
1: 저기 다 집에 아는 장저저다 사람 그저 가방만 두고 살 수 있게.
0: 네, 장식을 깔끔하게 하면서 네, 네. 네 바로 입주할 수 있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저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데 말이죠. 팔지 못하면 저기 세리도 주려고 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는
0: 네.
1: 1370
0: 네.
1: 4434 552
0: 연락번호 다시 말씀 주세요. 137
1: 1370
0: 네.
1: 4434 552
0: 1370443 4552번입니까?
1: 예, 맞습니다.
0: 네, 1370443 4552번. 알겠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양로원에선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줄집을 팝니다. 중간집이고요. 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6: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6: 동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0: 네. 네.
6: 구도는 양수 2층 2주 2위이며 면적은 92평입니다.
0: 네.
6: 주변에 연신사학교, 하남사학교, 연하사학교, 리화사학교, 공원사학교가 있으며 중학교는 연기시 3중, 4중, 5중, 연기시 12중 이렇게 있으며 고중도 연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0: 네.
6: 그리고 병원도 여러 개 있습니다.
0: 네.
6: 인병원, 중광병원, 위광병원, 연변부위병원도 있고요. 버스터널도 네.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6: 그리고 높이가 합니다. 75cm 되는 쌍문으로 된 냉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0: 네.
6: 전화번호 138 2681번입니다.
0: 2681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6: 잘 부탁드립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6118번, 1384436, 6118번입니다. 연길시 단교 서쪽 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에는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또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0-0061번, 1884430-006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부관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습니다. 시장도 가깝고요. 교통이 또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 1636번, 136-3433, 1636번입니다.

네, 연길시 건강교 건너편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4552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편에 위치한 집을 세웁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철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67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 상방 기간에 발생한

0: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 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지구 제우주입니다.
1: 네.
2: 위치는 중목 S장 남쪽에.
1: 네.
2: 단층 집의 평파가 한 100평방 되고.
1: 네.
2: 2층 집에 한 4,500평방 되고.
1: 네.
2: 마라 한 3,000평방 되고. 여기 주로 장바하고 탕과하고 빛납니다. 큰
1: 문제가
2: 됐어요. 또, 가슴 집이랑 이제 또, 5층 집이 6개 있습니다.
1: 네.
2: 소행시장 동쪽에 또 땡필로 10층짜리 8개 있습니다.
1: 네.
2: 예, 네, 예전에는 일로.
1: 네.
2: 2678.
1: 네.
2: 31277번.
1: 317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조마라는 따뜻할 때 목자가 실제로는 뜨거울 때 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나온 죽을 두어 번 불고 바로 마시고 막 데친 서위를 서스에 찍어 바로 입에 넣으며 막 우려낸 뜨거운 차를 뜨겁다고 외치면서도 참지 못하고 한 모금 삼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2016년에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 섭취가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이를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진정 주의해야 할 것은 정상적으로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너무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여 식도 점막이 대임, 회복, 재대임을 반복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입은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식도는 이미 손상돼 있을까요? 뜨겁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서 손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65도는 너무 뜨거운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런 온도의 액체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온도에 대한 내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온도가 좀 뜨겁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딱 좋다고 느끼고 심지어 70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을 자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에 대한 내성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뜨겁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서 식도도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식도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뚜렷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시에 식도 점막도 매우 연약하고 예민합니다. 음식의 온도가 65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면 식도 점막이 쉽게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점막은 스스로 회복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점막의 손상, 회복, 재손상, 재회복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이 과정은 식도암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실질성 장기이자 가장 큰 대사 공장입니다. 섭취한 음식물의 대부분은 간을 통해 대사됩니다. 간은 해독, 합성, 저장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대인의 일부 나쁜 생활습관에 대해 전문가의 실용적인 간 건강관리 조언을 들어볼까요? 첫째,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대사능력을 저하시키고 알코올 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당분 및 고지방 식단을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과 지방산은 간에 축적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밤샘을 줄여야 합니다. 간의 회복 골든 타임은 주로 야간에 집중되어 있는 바 장기간 밤샘을 하면 최적의 자체 회복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40대 이후의 체중 증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장수를 위한 신체의 장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비만과 과도한 지방 축적은 대사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극도로 마른 상태도 높은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지방이 너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심근병증 및 저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과 저체중은 모두 단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통통한 노인이 오히려 장수의 후보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낮은 전체 사망 위험을 가지므로 장수에 더 유리합니다. 이는 적절한 지방 축적과 건강한 지방이 장수에 보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8월 7일은 립초절기입니다. 중의에서는 립초식이 양생은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는 호흡기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일상식단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부드럽고 즙이 많으며 피를 윤택하게 하는 식재료를 많이 섭취해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평온하게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립초가 되면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습기와 건조함이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몸이 무겁고 식욕이 없으며 입안이 마르고 열이 나며 몸이 나른해지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립초의 첫 번째 양생차는 이러한 기후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바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적합한 백합 10g, 봉룡 10g, 련밥 10g, 흰목이 버섯 10g을 넣고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립초 시기에는 비장과 위를 보호하는 것이 양생의 핵심입니다. 찬 음료, 냉장 과일, 냉채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장과 위가 약한 사람은 대사장애가 발생하여 몸이 무거워지고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립초 시기의 폐 건강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하며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립초 이후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져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노인과 어린이는 호흡기 질환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자는 맵고 자극적인 보양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건조한 열기를 더해 입마름, 여드름, 감정적 불안정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건강보조식품을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뭐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저선적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네, 길 옆이고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집을 세줍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집을 팝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삼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삼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삼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삼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잡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복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지 원액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줄곧 사지 원액을 새로운 가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특수한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구매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구매해도 됩니다. 오늘 특히 새 상품 참남성 구복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또 이 제품 자체는 모든 기혈을 그리고 원기를 그리고 소화 공능을 기억력을 이걸 올리 서주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인데 이 제품 자체의 그 주성 그 성분 자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가슴을 울렁할 정도라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후천이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건비 익기 역할을 하는 데서는 다른 많은 제품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만성 피로증과 그로 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0: 종합증을 개선해주면서 간 길이 막혀서 주약에는 간 주시한다는, 간에서는 모두 영양을 합성한다면은 과학기관에 전달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비장하고 결합해서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사유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전에는 내 머리를 컴퓨터로 했는데 난 지금 많이 둔해진, 둔해졌다는 게 기억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 사유가 많이 추둔해지고, 둔해지고, 그리고 쉽게 맥이 없다, 피곤하다,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별나지 않은 일에도 쉽게 이노합니다. 쉽게, 그러니까 노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쉽게 화내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가슴이 늘 복잡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 장수의 비결에서는 큰 한몫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그 잠남성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2: 네, 이제 한 일주일을 썼는데 아, 효과 용빠릅니다. 나는 어째 무슨 이 어째서 이거 썼는가 하면 이 자꾸만 이 그 뭔가 하면 머리 아프고 가슴이 막 이 심장이 아주 좋단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하면 어지럼증이 나고 이런데 이거 이제 한 일주일을 썼는데 이런 게 용
0: 효과 빠릅니다. 별이 예, 빠릅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예, 이 다리 아프고 뼈 아프고 예. 그다음에 이 뭔가 소변이 자꾸 소화해야 되는데 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용 빠릅니다.
0: 잠남성 구방액의 그 효과성이 특수합니다. 예. 결국 식전에 복용하는 거 봐서는 완전하게 간, 위, 비 여기에 특별한 효과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식전에 복용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약에 간을 상하고 위에 부담 가고 이 제품 자체를 오히려 그거 뚫어주는 제품 자체가 잠남성 구복액이니까 식전에 복용하게 했습니다. 예.
2: 예, 이제 한 일주일 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0: 일주일이면 효과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2: 예. 이 제품. 예. 그래서 예, 그런 이 약이 좋아하니까 우리 언니도 같이 이렇게 이거 잡수겠단다.
0: 예.
2: 그래 약을. 그래서 우리 형제가에 그러면 한 10가구 그런 배달받자고 그랬다.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이분이 우대정책에 10가게 80가구 무료로 주게 되었는데 하루에 3번 복용합니다. 한 가게 가격이 598원인데 10가게 80가게에 담아 한 가게 가격이 한 300원 좌우가 됩니다. 하루에 3번 복용하는데 빨대러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이거 몽땅 드시는 겁니다. 식후에 드시는 거 아닙니다. 부피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식전에 복용하게 되면 정신이 발딱 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온 몸에 몽땅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날개가 달린 그것처럼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한 그만한 시간 복용했는데 기본 한 100날만 복용하게 되면 그 기운을 완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선생님
0: 좋은
2: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501-7766.
0: 예.
2: 수고했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문수정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잠남성 구복액을 오늘까지 전에 한 일주일 먹었는데 그 어떤 약에 비해 정말 효과가 특별히 빠르고 좋습니다.
0: 예.
3: 제일 좋은 게 저기 이 오지럼증이 나고 기억력이 없어지던 게 없어서 영 저기 빛에 뭐가 들러갔다도 영 깜빡깜빡하고 앉아 서 있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게 지금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결국 이 밤이 내 못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저 밤이 내 못 잤습니다.
0: 예.
3: 그래 잠 못 자서 계속 저기 잠잠약을 먹어도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먹던 거 원래 하나씩 먹던 거 지금 반나씩 먹어도 잠 지금 한 일주일 영 잘 자고 있습니다.
0: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수면제를 완전히 뒤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이 바로 잠남성 구복액입니다. 수면제가 완전히 복용하지 않아도 너무 잠이 잘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시작에 점점 줄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기회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0: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난 지 신난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저기 서면이에 조금 사서 먹어봤는데 이 효과가 영 좋으니까 이 들어보이 활동도 영 좋고 취해서 활동 장가에 좀 쏟아졌는데 우리 언니도 이게 잠도 못 자고 맥이 없고 해서 지금 언니를 죽이려서 같이 열가게 좀 배달받아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열가게 계담에 야드각을 물어라 드리는데 하루에 세 번 드시는데 이 제품 시장에 보격하시겠다며 와 말릴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자업으로 되어 있거나 너네니 우리가 주약에 모든 원기를 쳐주는 이런 차원에서 단순 한 개 기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종합으로 이걸 다스려주는 원기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는 뭔가 맹서방용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영 좋았을래 맹서방용약이.
1: 맹서방용약은 농약에서는 예. 왕자죠. 예예.
3: 늘상 예. 눈이 없어 뭉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눈꽃이 자주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낮이나 밤이나.
1: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한방 많이 나오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많이 침침하고 그러니까 자꾸 비비니까 또 눈도 피해도 지고 아리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이런 게 지금 요즘에는 이 증상이 다 나아지고 예. 바깥에 나가 눈이 많이 시끄러웠댔습니다. 근데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 예.
3: 예 그러니까 떨굴냐고 많이 싸도 예약만한 약이 없었대다.
1: 예.
3: 이 명소방 약이 정말 효과 잘하고 제 최고 약 같습니다.
1: 그렇죠.
3: 예. 눈이 어서 요즘에 눈이 앞이 환하고 예. 눈이 급분났습니다. 좀 뿌옇게 보이던 것 좀 환하게 보입니다.
1: 예, 눈병치료에서는 맹서방입니다. 예, 예.
3: 그러나, 저번에 배달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또, 내 전부터 방송 들어보니까, 천남성 구백에도 광고,
1: 예. 예, 참남성 구백에. 예. 그렇습니다.
3: 참쌈과 천쌈과.
1: 참입니다. 예,
3: 아,
1: 참.
3: 참남성.
1: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3: 예, 예, 예.
1: 별이란 예, 성. 참남성.
3: 예, 방송 듣고, 예. 방송 듣고서 맞는 것 같아서 한 일주일 되나만 하겠지, 거의 먹고 있는데, 효과 다른 약이 엄청 빠른다. 예,
1: 예. 예, 이 제품 자체가 빨리 얼리치 솟아줍니다.
3: 너무 예, 다시 못해서 뭐 나도 수면제 그냥 먹고 잤대는데 다음일 때까지 해결됩니다.
1: 이 제품 자체를 드시면 수면제는 멀리 가라 할 정도로 예. 잠이 잘 옵니다.
3: 그 누구면 잔다 말인데 오늘 왜서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혈 부족 있으면 그냥 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신이 안 돼 맥이 남다 지금.
1: 예.
3: 그 밥을 마시고 밥을 잘못 먹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소화도 영 잘 되고 정신이 남다.
1: 예.
3: 그래서 내서 뭐냐는 뭔가 뭐 약을 먹어보나 한 조금밖에 안 썼댔어.
1: 예.
3: 오늘은 돼서 약이 좋으니까 낸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더 먹으려고 열과 또 배달 받아 더 먹겠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예.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래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선택이 우수한 선택으로서 예. 완전히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입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발라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나도 예, 삼남성 구복약 먹습니다.
1: 예.
4: 어때 먹는가 하면 예,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예, 예 고래 띵하면서 예, 자지 못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이제 한 일주일 먹었는데 약이 영 좋습니다. 지금까지 목선 성약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영 정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다리가 맥이 없어서 예, 허덜허덜 떨리면서 예,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약을 먹은 게 예, 구름 잘 걷고 예, 다리에 맥이 온다.
1: 예.
4: 다리에 힘이 온다. 예.
1: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서는 여기에 성분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빨리 원기를 돋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4: 그렇게 예. 말입니다. 그렇게 돋기래 그렇지. 일주일 가라 먹었는데 약이 이렇게 허덜허덜 떨으면 다리 걷지 못하게 했던 게 그게 나사지면서 맥이 옵니다.
1: 예.
4: 그리고 이 뒤에서 자꾸 소리 나서 밤에는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4: 그러던 게 지금 다음 달 갑니다.
1: 예.
4: 수면제를 먹어도 못다 떼는 어제 저녁이랑 수면제를 약간 먹었는데 잠을 영 잘 잤습니다.
1: 예.
4: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하고 맥이 나지 않겠습니까?
1: 예.
4: 예, 그리고 계속 소리 나던 것도 어디가 없어졌는지 없어졌을까?
1: 예, 그렇죠. 예,
4: 그리고 심장이 나는 항상 안 좋아서 예,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숨이 차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 한 일주일가량 먹었는데 지금 이 효과가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숨이 차고 이렇던 게.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우리 언니도, 예, 이제는 언니 되니까,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다리 힘도 없고, 다리 맥이 오지 않아서, 밤에 자다 나도, 예, 다리 아파서 돌아 눕기도 힘들고, 이러다, 이따, 내 효과 좋다, 이까, 내 우리 언니 같이 약을 따서 먹다고 그랬다.
1: 예, 이 제품 예. 자체 참남성 구복액은, 많은 네. 분들이 시도하면서 이 제품처럼 효과가 빠르고 빨리 원기를 북돋아 주고 소화 공능 도와주고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구나 이렇게 감동할 정도로 네.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4: 발이 나타지는 거 보니까 정말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1: 말씀하세요.
5: 예, 싸지 캡슐이 가격이 어떻게 인상됐습니까?
1: 가격이 158원인데, 그래도 여기 여지가 좀 있겠으니까, 거기다 전화하셔. 그, 501-7766에다 전화하셔. 원래는
5: 예. 싸지 원에 먹고 많이 좋으니까,
1: 예. 이렇습니다. 거기다 전화하셔. 그럼 거기서 사정해보세요. 예, 예.
5: 예, 예. 예.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무니까, 예. 그렇죠.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도 지금 면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약이 자꾸 이 바람 맞음 자꾸 눈물 나오고 눈이 자꾸 피짐이 고기 자꾸 살아나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면서가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예.
6: 눈이 자꾸 피짐 것도 많이 났고 이 고기 자꾸 살아나더니 그게 많이 살아났습니다.
1: 예.
6: 이번에 자꾸 바람 맞은 눈물이라든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이번에 정작 좀 더 배다가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예.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이미 오랫동안 시장에서 공인을 받은 눈병 치료 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심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6: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새 제품 잡남성 구복액에 대해서 진일보 설명드리는데요. 다섯 각을 싸면 세 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598원인데 다섯 각이 세 각이기 때문에 370원 좌우입니다. 열 각에 여덟 각을 드리게 되는데 3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은 주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공능 저하를 빨리 올리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홍삼이라는 제품 자체는 원기를 도와주고 후마에 꾸토나 하는데 맥이 너무 떨어져 몸이 깔았는가 그거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이 지서시에 한다는 건 뭐 기혈이 많이 보충되면서 피가 혈관을 따라서 막히지 않고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제대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온화한 역할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떨어지는 이런 역할을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덧 24절기 중 입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엄마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여름철 푸른 보석 오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이 하면 그냥 샐러드나 깍두기에 넣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방송 듣고 나면 여러분 모두 오이를 영양제처럼 드시고 팩 대신 바르고 오이로 이 여름 더위를 확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이의 놀라운 세계에 빠져볼까요?

네, 먼저 무더위를 이기는 오이의 과학적인 효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이 95%가 수분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수분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바로 규산이라는 미네랄을 품고 있는 알칼리성 이온수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은 산성화되기 쉬워요. 그럴 때 오이를 먹으면 피로물질인 젖산을 중화시켜 주고 더운 날 찌뿌둥했던 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이의 꼭지 부분 대부분 칼로 싹둑 잘라버리시죠. 그 꼭지에서 쓴맛이 나는 성분이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바로 쿠쿠리비타신입니다. 이 성분은 써서 버리기 딱 좋지만 실은 우리 몸의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간 기능 개선에 아주 탁월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방광염이나 뇨로감염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많은 엄마들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부종,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거나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거운 분들 많으시죠?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데 특히 오이 껍질에 이 칼륨이 집중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이 깎지 마시고 솔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 껍질째로 드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주부님들 피부를 위해 오일을 얇게 썰어 눈 위에 올려놓는 그 장면, 다들 눈에 선하시죠? 오이에 있는 아스코르빈산과 카페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자외선으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줍니다. 냉장고에 차가운 오이를 뒀다가 더위에 지친 이 가족들의 얼굴과 팔뚝에 살짝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홈케어가 된답니다.

이제 오이의 효능을 알았으니 시장에 가서 어떤 오이를 골라야 할지가 궁금하시죠? 오이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마트에 가면 오이가 정말 다양하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청오이, 표면이 매끈하고 진한 초록색이 나는데요. 아삭함이 최고라서 샐러드나 쌈, 채소로 딱입니다. 이 백다다기 오이, 연한 녹색의 흰 물주니가 줄무늬가 있는데요. 과육이 단단해서 오이 진하 피클 담그기에 제격입니다. 세 번째, 가시오이. 울퉁불퉁한 가시가 특징이죠. 향이 진하고 아삭해서 오이 소박이나 무침에 최고입니다. 오이를 고르는데도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오이를 고르는 팁 소개합니다. 첫째, 손으로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가벼운 건 속이 비었거나 수분이 날아간 겁니다. 둘째, 꼭지를 보세요. 꼭지가 신선하게 초록색이고 단단해야 오래갑니다. 꼭지가 시들거나 노란색이면 이미 오래된 겁니다. 세 번째, 가시를 보세요. 오이 가시 기준으로 가시가 하얗고 뾰족하게 살아있는 게 방금 딴 겁니다. 가시가 누르스름해지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내지 섭씨 영상 4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수분이 증발해 부석해집니다. 신문지 하나씩 감싸서 비닐 지퍼백에 살짝 넣어두면 일주일도 거뜬합니다. 그리고 결정

네, 이번에는 오이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초간단 레시피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여름별미 오이 냉국입니다. 더운 점심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 생각나는 오이 냉국, 냉장고에 국물 한 그릇만 있어도 한 끼가 든든하죠.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오이 한 개, 부추 한 줌, 다진 마늘 한 큰술, 참기름 또 큰술로 한 술, 깨소금, 식초 두 숟가락, 설탕 두 숟가락, 국간장 한 숟가락, 육수 500ml, 얼음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는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게 아삭함의 비결입니다. 자, 볼에 오이, 그리고 부추,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무쳐줍니다. 여기에 국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 찬물 혹은 다시마 육수를 부어요. 마지막으로 동동 뜨는 얼음을 띄우면 끝입니다. 새콤달콤한 국물이 더위를 싹 날려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밥도둑, 오이 양념 장아찌 만들어 볼 텐데요. 밀폐용기 하나면 끝입니다. 이 장아찌는 한번 해두면 일주일은 든든한 밑반찬이죠. 특히 새콤 매콤한 오이 장아찌는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 5개, 양파 1개, 청양고추 2개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장은 간장 1컵, 설탕 1컵, 식초 1컵, 물 1컵, 각기 1:1 황금 비율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념장 간단하죠? 오이는 어슷 썰거나 도라지 모양으로 썰어 주세요. 자, 양념장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완전히 식힌 양념장에 오이와 양파를 넣고 하루만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끝입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여기에 액젓 한 숟가락을 넣으면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또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식감이 더 풍부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오이 냉국과 오이 장아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름밤을 책임질 얼큰한 오이 소박이와 또 오이 덮밥 준비했습니다. 오이 소박이는 김치처럼 묵혀 먹는 게 아니라 생김치처럼 바로 무쳐 먹는 여름 별미죠. 고춧가루 무쳐도 좋지만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양념으로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오이 4-5개, 양파 하나, 당근 조금, 부추 한 줌 혹은 쪽파를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 고추장 큰술로 3숟가락, 식초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를 듬뿍 준비하세요. 오이는 깨끗이 씻은 뒤 4등분으로 길게 자르지 마시고 3, 4cm 길이로 토막낸 후 각 토막에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밑동은 1cm 정도 남겨서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칼집 낸 오이에 굵은 소금을 듬뿍 뿌려 10분간 절인 뒤 물기를 꾹꾹 짜줍니다. 자, 아삭함의 생명인데요. 양파와 당근은 얇게 채 썰고 또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볼에 고추장, 식초, 설탕,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 뒤 채소와 물기 뺀 오이를 넣고 조심스럽게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리면 끝입니다.

자, 오늘은 오이 하나로 냉국, 장아찌, 소박이. 정말 오이의 무한 변신에 놀라셨죠? 여러분, 오이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름철 우리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이 고르는 방법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장보기 때 활용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이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고,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심근경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 말씀드립니다.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아마 거의 첫 번째로 되는 이런 좋은 제품 투골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백자방 구보객은 한 가게 3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는데 주무시기 3, 40분 전에 빨달러 빨아들이며 아주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모든 낮에 필요하게 일했던 이런 그 혈액이 간주장열로 되어 간에 들어와서 소독되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완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자방 구보객은 이번에 우대 활동이 398원으로부터 15가게 20가게를 물어라 받게 되며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이런 가격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걸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12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매 한각 구방약에 외용약 한각이 따라갑니다.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외용 이 두 가지 약이 합해서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방약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원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과 뇌혈관, 골격통, 여기 소화계통, 간의 콤파체시 뭐 골고루 문제가 없는 기관이 거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백자방 구방액은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걸

0: 한 가지 제품으로서 동치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고라십니다.
0: 예.
2: 네, 우리 가족은 저는 백사람 부부였고 저희 남편은 그런 투걸 테러스입니다.
0: 아, 그래요? 아,
2: 예, 예. 어째서는, 저는 어째 백사방 구보였었는가 하면에, 그런, 심혈관, 이런 질병이 있어갖고, 늘 혈압이 올라가고, 예약하고 먹어도 잘 말 듣지 않고, 그러면 또 소리에 자꾸 어째서나 예, 불편한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 백사방, 이 약을 예, 얻어놓은 그런 반년 넘어서.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런 게 초점이, 그런, 혈압이 저를 잘 됩니다.
0: 예.
2: 이번에는 그것 막 올라가면 또 약도 뭐 하루하루 두 번, 세 번도 먹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침에 한 번 먹으면 그냥 혈압이 140에 90에 그 아래로 건성되고 있어요.
0: 정상 범위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예. 예.
2: 그러니까 그냥 어지럼증이 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섭외에 자지잖아요. 그걸 못 자고 그러던 게 지금도 섭외도 오더니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게 한 번 일어나고 혹시 어떤 때는 또 두 번 일어나고.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일어났다도 그래도 또 밤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좀 심하지 않을까.
0: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특점이 충분합니다. 예.
2: 아침에 일어나 아침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정말 이하고 요즘 반년 넘어 먹고 보니까 아, 로네네에 사는 게 좀 이렇게 살만하다는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이 약을 그냥 쓰려고 합니다.
0: 예.
2: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런 여수 한팔 탈수 별수의 정식으로 걸린 지 오래합니다.
0: 예.
2: 그래서 그도 이 약 저 약 다 써보고 그도 어제는 아이 되겠다면서 그런 몸 갖고 진통제를 잡수면서
0: 예.
2: 발은 못 나가고 예. 정말 예, 어떤 때는 개고 걸어 나가서도 좀 바람 쐬고 들어오고 이렇게 영 힘들게 나날을 보냈어요.
0: 예.
2: 그런데 예, 이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두 골 대약의 복구설이 어제는 숙달이 됐었는가
0: 예.
2: 잡수고 바르고 안마하고 이랬잖아요. 어제는 다 같이 점점 나간다.
0: 조금이
2: 좀 줄어들고 예.
0: 예.
2: 이러니까나 좀 약간씩 걸을 수 있으니까 나 나갔다가 들어오고 했잖아요. 영 이렇게 기분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0: 그래요.
2: 이 이야기 하도 좋으니까 나 오늘 좀 오랫동안 써보겠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예. 간과 콤파스 도와줄 뿐만 아니라 위에 다른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많은 분들이 공동한 이런 말씀에 속하니까 실어놓고 예. 쓸 수 있는 좋은 제품 아니겠습니까?
2: 그래도 예. 그래서 글쎄 이제 선생님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런 이때까지 고가약을 쓰면 위로 너무 타오해서 영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하는 게 위사우지 없다면서 영 좋아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서 그냥 쓰려고 그래 오늘 전화드려요.
0: 예,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도걸 대약 얻은 한 넉 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나는 이 허리 옆구반 탈출하고 무릎 태양 관절염 내려가지고 얻으면 이게 한 몇 해 됩니다.
0: 아, 예.
3: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걸 내가지고 돌아다니며 약도 많이 쓰고 뭐 진이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이때 거기에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약을 나온 다음에부터 네, 지금 시작해서 지금 썼는데 얻은 넉달 남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솔직히 이게 내가 조금 중증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힘들고, 집에서도 예, 이 앉았다 일어나기도 영 바쁘고 이랬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이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이게 좀 더합니다. 완전히 통제나.
0: 그럼요. 예, 예. 관절통이란 게 그렇죠.
3: 예, 그래서 진통제라는 게 다 달고 있었고, 이 진통제 뭘까나 예. 다른데 많이 상관없다.
0: 신경 억제제니까 그게 길게 쓰면 좋은 점이 절대 없습니다.
3: 예, 그래서 저것도 아예 먹고

0: 그리고 이번에 이거 약수년부터 그런 약 다 꺼냈어. 이거 지금 뭐 후에 그 어느 전화기나 이 나와야 어느 아프면 어디다 바르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 문화재나 민차이도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한 소득이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다른다, 다른다.
1: 아, 확실하게 다를 겁니다. 예, 예, 그렇죠.
0: 나도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봤는데.
1: 그랬겠죠.
0: 예, 이같이는 뭐 효과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아, 인정합니다, 모두. 예.
0: 써보다 이렇게 좋은 약 이번에 철딱 써보.
1: 예.
0: 그러니까, 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는 지금 오늘 거기나 다리 날려서 예, 고생하게 합니다. 어디 나가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중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줬고, 뭐, 집에서도 뭐, 인구 나가 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이게. 예.
0: 만약에 이번에 이런 좋은 약을 이렇게 선택해서 쓴 바라면 지금 내 이 큰 병, 이게 왜 큰 병이 해결했습니다.
1: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고통을 얼마나 많이 따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믿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0: 이번에 발달도 오늘 이렇게 좋을 시기에 12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죠. 이번에 12각에 15각을 주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두골탈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약이 예. 수관만 탈출리는 좌골신경 터와갖고, 예. 다리가 내리 수환 등마.
1: 예.
3: 이러면서 먼 거를 걷기도 바쁘고, 버스에 올라도 예, 비평여 잡기도 바쁘고, 어쨌든 예, 고추이 많았습니다.
1: 예.
3: 통풍도 심하고. 그래서 이거 전 아마 한 반년 거의 된다.
1: 하하, 예.
3: 그러니까 예, 지금 예,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좀 먼 거를 걸을 수도 있고.
1: 예.
3: 그러니까 나가 다니기도 괜찮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아, 그럼요.
3: 그래 계속 쓰려고 하면서 한 가지 이 백사방 구멍 깨게 돼 자문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정도의 어떤 감이게 되면 아 밥만 먹으면 인천 배가 붓습니다.
1: 예.
3: 그래, 가스가 차면서, 예,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불편합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백자바이 그렇게 내 생각엔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 가문이라고 써보다고, 그래, 문의합니다.
1: 예, 잘 모르셨는데요. 이 백자범 구복액이 이제 말씀한 그런 간, 콤파지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고 특히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이 바로 백자범 구복액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황장이라 성분 자체가 건비잉위와 윤폐의 역할과 더불어서 부산해주는 역할까지 있으니까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우리 노년에 들어와서 제일 관건의 관건은 밥을 잘 드시고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이래야 되겠는데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게 되면 기맥이 떨어지고 그리고 위안에 좀 뭐 먹기만 하면 계속 그득한 감 느끼게 되어 있고 이러면 밤잠 자기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자방 구방액 선택하는 게 제일 이제 몇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 약도 같이 써도 이렇겠죠? 예.
1: 이렇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를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게 모두 적당합니다. 예. 잘 예.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제가 백상원 구복약 먹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혈압이 저기 파도에 심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더니 지금 백서방 구복약을 안 드리십니까?
1: 예, 예,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주무시기 직전에 딱 드시면 되는 이런 약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면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0: 기관에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1: 오늘 배달 받으려고 전화한 게입니다.
2: 그렇게 하셔. 예.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남편분이 위축성 위염에, 밀양성 위염에, 위하수에 이래놓으니까 예, 거두기 병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화해야 되고 이렇게 배가 예, 꺼아이지고 또 그러니까 식미가 떨어지고 밥 못 잡수고 예, 털이 계속 끌끌하고 쌈,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또 쏙쏙 지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하고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백자방 구복액 예. 쓰셨는데 효과를 많이 보시고 계신다. 그렇죠?
4: 예. 소화가 첫때 소화가 되니까 예, 밥을 한 양도 못 잡았습니다. 예. 지금 유양식 잡수고 식민 늘어나니까 그다음에 임들이 뭔가 소화잘 되니까 식사 잘하니까 맥도 나고 예, 감기 계속 달고 살았는데 감기도 많이 다수가 줄어들고 걸려도 예, 자 이렇게 뭐니까 오래 할 텐데 그 한 열흘이면 길어서 열흘 빠르면 일주일이면 개복하더라 말이야.
2: 그만하면 정상입니다. 관계 예, 일주일 안에 나는 건 정상입니다.
4: 예. 예. 예, 다발성 뇌경색 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 어지러워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기억력이 없고 예. 항상 정시에 나가서 고리 찌뿌둥한 상태 됐는데 지금 정시나 하고 고라니 말수가 다 되니까 뒤에 소리 나는 것도 아이 나고
2: 여기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가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 개설이 예. 효과 좋으니까 예. 이번에 또 활도 좋았을 때다. 예.
2: 예.
4: 예. 그래서 이럴 때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2: 너무 잘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우리 이 지구에 나온 이래 지금 전반 사회적으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느라 하게 되면 위에 간에 콩팥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서 헉대를 갖다 헉을 붙여오는 이런 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백자방 구복액은 이 출처가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면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준악한 그 처방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백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유효기가 구복액이 48개월로 된 제품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 처리해서 충분하게 멸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드시게 되면 빨리 흡수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본 제품을 잠자기 3, 40분 전에 딱 드시고 눕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호로로 잠이 와서 아침에 눈뜨게 되면 아침이더라. 어떤 분들은 기끈해야 저녁에 원래는 5, 6분 일어나던 분들이 저녁에 한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고 많아 두 번이고 보통 한 번이고 어떤 때는 통잠 자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혈압이 조절받더라. 심지어 혈당이 조절받더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혈당이 높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2형 당뇨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형 당뇨라는 것은 원래 선천적인 이런 1형 2型 당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주약의 나이가 들면서 모든 대사 불평형 가운데 생기는 중요한 문제점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혈당, 혈압, 혈질을 조절하는데도 많은 공신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 무엇 때문에? 경락을 잘 수통시켜서 호시에 퇴진해서는 그리고 피가 잘 소통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대사를 평

0: 영양 상태로 그리고 혈을 풀어주면서 지통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 단삼이 들어갔고 황기란 성분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는 많이 더딥니다. 낡은 세포가 빨리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야만이 빨리 생성되어야만이 우리 면역계통과 모든 세포의 정상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이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황기란 성분이 들어가서 기혈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속도를 빨려주게 되어 있고 상처를 빨리 아물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구기사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눈을 밝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 황정이라 성분은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줘서 폐경락 그리고 그 외에 그 심장경락 그 외에 지금 이건 상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드셔서 폐경락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제일 마지막에 가래가 전방 호흡계통에 꽉 차서 숨을 쉴 수 없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눈을 감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폐경락은 아주 중요합니다. 노년에 경락을 폐경락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화계통 상초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도와주는 황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한습을 몰아내는 인양호란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백자반 구하게가 여러분들이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는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 포함해서 그리고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 통통을 해결해주고 구봉약과 외용약이 결합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쓰시게 되면 완전한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소화계통을 도와주면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쓸 수 있는 관절 치료 제품의 투골테입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7일은 립초 절기입니다. 립초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이며 가을철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데요. 흔히 양력으로 8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든답니다. 오늘에는 재미나는 동료와 함께 립초 절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가을하늘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립초는 무더운 여름이 곧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립초 후 일시적으로 더위가 가셔지지 않고 늦더위의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는 추세랍니다.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코스모스 꽃길을 보내드립니다.

립초 후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밤은 비교적 서늘해지는데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긴 소매 와이셔츠와 같은 얇은 긴팔 옷을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쌀함을 막으면서도

립초절기에는 다양한 풍속 습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을에 살찌우기, 가을볕에 말리기, 수박 먹기 등 전통 풍습들이 포함이 되죠. 먼저 함께 가을에 살찌우기란 풍속 습관을 알아볼까요? 립초날이면 사람들은 몸무게를 재어 립하 때의 체중과 비교를 합니다.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건강을 평가할 때 흔히 살찌고 마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여위였으면 당연히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 방법이 바로 가을에 살을 찌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립초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몸보신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야겠죠. 과학적으로 몸보신하려면 육류와 남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컴퓨터놀이 신난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역의 농촌에는 가을볕에 말리기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립춘날 사람들은 집에 남은 곡식, 이불, 그리고 가을 옷을 꺼내 창턱이나 마당에 널어 말립니다. 여름 동안 쌓인 습기를 없애려는 이유도 있고 가을 수확이 곧 다가오니 집에 있는 농작물을 말려 저장하면서 새 곡식을 담을 곳을 마련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을섭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는 립초날이면 수박을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반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절강 항주 지역의 사람들은 복숭아를 먹는다고 합니다. 립초날이 되면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한 사람당 하나씩 복숭아를 먹는데요. 다 먹은 후 씨는 버리지 않고 간직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이 되면 그 복숭아 씨를 화로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새해 평안을 기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립초는 옛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진 절기랍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련꽃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줄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공작대에는 18살 먹은 위생병이 있었다. 총명하고 싹싹한지라 사람들의 무척 따랐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한편 병도 고쳐주었다. 마을에 티푸스 비슷한 돌림병이 돌자 남다른 처방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산무 사람들은 그를 명의처럼 모시었다. 공작대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이 위생병은 날마다 찾아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는 밤을 타 돌아간다. 홍군이 떠나는 날도 아픈 이들을 돌보다가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주둔지에 이르러 보니 로선도만 남겨놓고 다들 떠난 뒤였다.

서들러 부대를 달아나섰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지주한테 잡혀 죽고 말았다. 산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시신을 거두어다가 소룡산에 잘 묻어주었다. 살아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듯이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위생병이 신령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 기원을 드렸다. 따라서 18살짜리 소년 위생병은 홍군 보살님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전설은 사방 수십 리를 넘어 퍼져나갔다. 찾아오는 이들도 점점 늘어났다. 도호와 악질지주, 정부 관리들은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결국 무덤을 파헤치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을 관아에 일꾼들을 보냈다. 모여든 사람들은 이처럼 신통력 있는 홍군 보살님을 건드리면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수군거리었다. 일꾼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감히 파지 못했다. 그러자 보장이 몸소 무덤을 팔아 왔다. 부들부들 떨면서 몇 삽을 떴는데 무덤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리었다. 그러자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보살님이 오셨다! 보살님이 오셨다! 하고 소리를 지었다. 보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밤이 되자 그는 향과 종잇돈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번에는 구장이 무덤을 파러 왔다. 그런데 오다간 말인 나무가지에 걸려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보살님이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쑥덕거리었다. 주위의 높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해서 무덤을 파헤치라며 부대를 보냈다. 그는 감히 막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명령을 받고 무덤을 파러 온 군대는 마치 엄청난 적과 맞닥뜨린 것처럼 삼엄한 경계를 펼치었다. 이번에는 무덤을 파고 관도 꺼냈지만 이튿날에 누군가 또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무덤 앞에 놓인 향불은 더 늘었다. 군중들 사이에는 지주와 정부 관리들이 향을 못 피우게 무덤을 파헤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향과 종잇돈 외에도 흙 한 줌, 돌 몇 개를 함께 가지고 왔다. 낮에 관리들이 파헤친 무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국 무덤은 없어지기는 커녕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들까지 먼 곳에서도 찾아와 무덤 앞에 향과 종잇돈, 달걀이나 과일 같은 것을 올려놓고 경건하게 빌었다. 그러자 관리들도 더는 무덤에 손을 대지 않았다. 도철천은 말을 마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회의 때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웃으면 보조개가 배는 정말 귀여웠지요. 지난번 홍군이 떠난 날 제가 늦은 시간에 주은이를 떠나는데 가다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대가 떠났으니 어서 쫓아가라고 재촉을 했는데 그때 멀리까지 바래자는 게 무척 후회가 됩니다. 이름이 뭐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산부 사람들도 몰라서 그저 홍군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태똥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얼마나 훌륭한 전사입니까?
죽어서도 우리 홍군을 빛내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번에 준이를 치면서 3군단 참모장 등병 동지도 희생되어 소룡산에 묻혔어요.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 전사 무덤하고 가깝겠지?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곁입니다. 머리를 다 깎자 이발사는 속이 다 시원한지 홀가분하게 웃었다. 못했던 두 철추 기물의 등과 함께 소룡산에 올랐다. 소룡산은 준이성 바로 옆에 있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을 울창한 나무들이 뒤덮고 있었는데 산등상이가 무척 아름다웠다. 날씨가 따뜻해 어디에 가나 새파란 싹이 돋아 있었다. 벌써 피어난 작은 꽃들도 드문드문 보이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날아다니며 울었다. 못했던 등평의 무덤 앞에서 팔각 모자를 벗고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저쪽이 바로 소년 위성병의 무덤입니다. 두 철추가 곁을 가리키었다. 무덤 위에는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돌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무덤 앞에는 향과 종이돈을 태운 재가 어찌나 많은지 몇 지게는 되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가 한참 말없이 지켜보았다. 자, 우리 홍군 보살님께 인사를 올립시다. 모태똥이 먼저 허리 굽혀 인사했다.

종이 대첩이 남경성을 뒤흔든다. 불안한 장계석은 몸소 전선에 날아가 지휘하려고 한다. 떠나기 전 그는 수하의 문무관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한다. 준이 대첩은 남경을 뒤흔들었다. 장계석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몰래 진성을 불렀다. 진성은 조항소배트 구역을 치는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켜 그 명성이 하늘을 찔렀다. 국민당 장군들 가운데서 총명하고 눈치가 빨라 군사, 인사, 재정 권력을 장악하는 데 뛰어나며 결단성에 있기로 이름이 났다. 예비부대 총사령을 맡아 조항소배트 구역을 소탕하는 것 말고도 육군 정리처장으로서 전국의 육군을 재편성하는 중요한 일도 맡고 있었다. 군정부와 훈련총감부의 권력을 대부분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참모총장을 맡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대장부라면은 하루도 권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1924년 진성이 황포군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작은 구대장이라 하면서 별 볼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동이 터져 이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해서 등불을 밝히고 삼민주의를 꺼내들었다. 그러다가 마침 야간 순찰을 하던 장계석의 눈에 뜨이는 바람에 출세길이 열렸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질 무렵 진성은 21사 团장이었다. 그 무렵 진성이 모시던 사장은 이름난 혁명파 등연달편에 서 있었다. 사장은 장계석이 이 일로 살을 없애버릴까봐 사장 자리를 진성에게 대신 맡기었다. 진성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금

야, 나서서 힘써 일하는 사람은 다 공산당으로 모으는 판이니 누가 감히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덧붙이야 한다. 사장님, 사장께서 안 계시면 저는 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재간이 없다던 이 청년은 얼마 뒤에 장계석의 품에 안겨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1년도 되지 않아 남경경비사령으로 진급하여 단번에 종장으로 올라갔다. 그 뒤 장계석과 염석산, 풍옥상 세 군벌이 혼전을 벌일 때도 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제남 정주에 들어갔다. 진성은 그 일로 장계석의 신임을 얻어 18군 군장으로 진급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장계석의 총애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산당 보위토벌 전쟁만큼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다. 1933년 4차 보위토벌에 나서기 전 진성이 거느린 18군은 2개 사에서 6개 사로 늘어나 병사 수가 8, 9만 명에 이르렀다. 그는 중로군 조홍지비를 맡고 있었는데 강서 적색 구역을 한 번에 평정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였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기 바쁘게 52사와 59사가 잇따라 섬멸되더니 사장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고 다른 한 명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총지휘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진성은 고집이 남달랐다. 그는 본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서 18군도로 계속 진격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소 뒷걸음질에 쥐잡는 격이라고 한 번은 이겨 체면을 세울 수 있겠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출사의 발판이 되어준 11사도 전멸하고 사장 소군마저 부상을 입었다. 일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진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싸움이 끝난 뒤 진성은 남복이 부끄러워 남창에 있는 집에 들어박혀 있었다. 한창 우쭐거리던 청년 장군이 대피하자 국민당 내부가 술렁거리였다. 진성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위를 빼앗고 18군을 재편성하자는 사람까지 있었다. 장계석은 이런저런 고위 장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지만 하나같이 우유부단하거나 생기가 없고 무력하여 공산당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장계석은 공산당을 도부라는 일을 또다시 진성에게 맡기었다. 과연 진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행군할 때는 집신을 신고 가족들을 질끈 졸라매했으며 병사들 틈에 끼어 밥을 먹었고 몸소 양식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병사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5차 포위토벌을 성공시키었다. 이 젊은 장군은 비로소 진정한 영웅인 양 뽐낼 수 있게 되었다. 키는 작달막해도 가슴은 남보다 곱절로 쑥 내밀고 다니었다. 4차 포위토벌에서 받은 상처도 잊혀져 갔다. 그런 진성이지만은 오늘 장계석이 갑자기 부르자 잠시 머뭇거리였다. 준이 전선에서 패한 뒤였기 때문이었다. 설악과 오기위는 모두 진성이 들이민 사람이었다. 측근들의 실패로 체면이 깎인 데다가 설악과 오기위가 무슨 처벌이라도 받는다면 자신에게도 썩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성룡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장계석의 저택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려 누른 군복을 여미고는 엉덩이에 찬 단검을 만져보았다. 단검에는 장종정 드림이라는 글귀가 박혀있었다. 진성은 가슴을 쑥 내밀고 군인다운 자태로 객실에 들어섰다. 객실은 넓고 대낮처럼 환했다.
잘 닦인 군화가 부드러운 불빛에

0: 깜짝이었다. 짙은 밤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장계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용단호를 서성거리었다. 짐포레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작고 병약한 몸을 소파에 묻고 있었다. 진상은 벗은 군모를 들고 가슴을 내밀면서 발뒤꿈치를 차며 경례를 올렸다.
1: 자네 존이 전선 일을 알고 있나?
0: 장계석은 앉으라는 말도 않고 진상을 쏘아보았다.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2: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구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1: 설악은 귀향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렐의 세력이 커서 조항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상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자기와의 타협과 고산식물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수필 자기와의 타협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타협을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타협하고 사회 교칙에 타협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어떤 타협보다도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타협이 있으니 바로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포기나 굴복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내게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깊은 용기이다.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와 평화롭게 사는 법. 그것이 바로 자기와의 타협이 가진 진정한 의미이다. 젊었을 때 나는 타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타협은 약하고 의지가 약하며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뤄야 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고 조금만 느리거나 흔들려도 자신을 탓하고 괴롭혔다. 자기와의 타협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약한 이들의 핑계라고 여겼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상처는 깊어졌다. 나는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내 안의 소중한 모습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완벽한 삶에 쫓았다. 그런 삶은 아무리 달려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곳만 남겼고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비로소 자기와의 타협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알게 됐다. 자기와의 타협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완벽할 순 없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다.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상처받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며 삶은 무거워진다. 자기와의 타협은 이런 강박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고 잘해도 못해도 괜찮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배려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또한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모두들 앞만 보고 달리고 성공을 위해 달리며 조금만 느리면 나고 자라고 여긴다. 그 속도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린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 빨리 갈 필요는 없고 남들이 이루는 것을 보고 초조할 필요도 없다. 각자에게 맞는 시간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속도가 있다. 꽃도 제때 피고 열매도 제때 익듯이 사람의 삶도 저마다의 때가 있다. 자기와의 타협은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다. 느리게 가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고 자신만의 길을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따뜻한 배려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상 감정을 숨기고 참으려 한다. 슬픔을 보이면 약하고 두려움을 드러내면 부족하며 기쁨을 숨겨야 차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속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억지로 참으며 산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욱 커지고 숨길수록 더욱 깊은 상처가 된다. 자기와의 타협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지칠 때는 휴식을 요구하는 것. 자신의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진솔한 태도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남긴다.

잘못한 선택, 지키지 못한 약속, 놓쳐버린 기회, 상처준 말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묶여 우리를 괴롭힌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자신을 계속 탓하며 살게 한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고 그때 자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후회를 내려놓고 그때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록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넓은 마음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은 마음을 잡아두고 현재의 행복을 빼앗는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와의 타협은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평온함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결코 나약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것은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타협은 쉽게 하지만 자기와의 타협은 어려워한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자신에게 너무 린색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삶을 부드럽게 만든다. 너무 꽉 막힌 마음이 열리고 너무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너무 차가운 시선이 따뜻해진다.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는 눈도 달라진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속도도 인정하게 되며 관계가 더욱 부드러워진다. 자기와의 타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평화롭게 사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배운다. 성공하는 법, 이기는 법, 앞서가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자기와의 타협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다듬어야 할 마음의 태도이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며 때로는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삶의 지혜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다. 너무 버티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자기와의 타협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여정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마음

살아가다 보면 문득 견디는 것의 무게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높은 산, 바람이 거세고 죄가 몰아치는 바위 틈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을 떠올린다. 고산 식물은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생명

공항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이 숨어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바람과 추위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고산식물. 그 모습은 인간이 살아내는 삶 그 자체와도 같다. 나는 높은 산을 오를 때마다 이 작은 생명들에게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는다. 고산식물은 말없이 우리에게 삶의 진짜 힘을 가르쳐준다. 고산지대는 결코 살기 쉬운 곳이 아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밤에는 명하의 추위에 시달리기도 한다.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끊임없이 몰아치며 흙은 거의 없어 바위 틈에서 연명해야 한다. 물은 쉽게 구할 수 없고 척박한 환경이 생명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 식물은 살아간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몫의 꽃을 피우고 제 모습으로 생명을 다한다. 점 고산 식물을 가까이서 본 것은 어느 해 가을 높은 산 정상 근처에서였다. 멀리서 보면 그저 푸른 작은 덩굴이나 바위에 붙은 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생명의 치열함이 느껴진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낮추고 뿌리는 바위 틈 깊숙이 뻗어 버티고 잎은 추위와 강한 햇볕을 견디기 위해서 두껍고 작게 변형되어 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먼저 살아남는 것을 선택한 생명. 그 모습에서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고산지대와 비슷한 면이 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불이 닥치는 시련의 바람이 있고 예상치 못한 추위가 찾아오고 마음이 척박해지는 순간이 온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버티기 힘들고 포기하기 싶을 때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고산식물은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환경에 순응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저 버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겨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기 쉽다. 하지만 고산식물인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꼭 이겨내지 않아도, 꼭 높이 오르지 않아도, 꼭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숭고한 삶이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 견디는 것 자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것임을. 고산식물은 몸을 낮추고 산다. 높이 자라지 않고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땅에 붙어 자란다. 이것은 겸손의 지혜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몸을 낮추어야 한다. 높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는 힘이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다. 고산식물은 높이 자라지 않지만 그 깊이와 생명력은 어느 큰 나무 못지않다. 또한 고산식물은 환경에 순응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다.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잎을 바꾸고 바람에 버티기 위해서 모습을 바꾸지만 그 본질적인 생명력은 잃지 않는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환경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변화하고 때로는 순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고산식물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을 다한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힘을 배운다. 고산 식물은 주목받지 않는다. 높은 산 바위 틈에 피어있는 작은 생명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 그저 홀로 피고 홀로 지고 홀로 생명을 이어간다. 그래도 고산 식물은 개의치 않는다. 자신을 위해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갈 뿐이다. 이 모습은 현대사회 사는 우리에게 큰 놀림을 준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 살고 주목받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타인이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고산 식물은 기적 같은 생명이다. 아무것도 없는 바위 틈에서 물과 흙을 찾아내고 추위와 바람을 이겨내고 작은 생명을 꽃피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의 신비다. 하지만 그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매 순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내하고 버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힘든 순간,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은 찾아온다. 그저 꾸준히, 묵묵히 자신을 믿고 견디는 것이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산 식물을 떠올린다. 높은 산 바위 틈에서 홀로 피어있는 작은 생명.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추위에 얼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다시 버틸 용기가 생긴다. 나도 고산 식물처럼 살고 싶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높이 오르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다. 고산 식물은 또한 조용한 강인함을 지녔다.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말없이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시끄러운 강함이 많다.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고 힘을 과시하고 남을 누르며 강해 보이는 것. 하지만 진짜 강함은 조용하다. 말없이 버티고 말없이 견디고 말없이 살아내는 것이다. 고산 식물은 그 조용한 강함의 대표이다. 그 조용함 속에 가장 깊은 생명력이 숨어 있다. 자연을 보면 언제나 삶의 답이 있다. 고산 식물도 그중 하나이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희망, 홀로 서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준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산과 같은 시련을 만난다. 추위처럼 닥치는 슬픔, 바람처럼 몰아치는 고난, 촉박함처럼 느껴지는 절망.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산 식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고산 식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력은 누구보다 강하다. 그것은 자연이 주는 위로이자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때론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고산 식물 같은 생명력이 숨어 있다.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버티고 다시 살아가면 된다. 오늘도 높은 산 어딘가에는 고산 식물이 피어 있다. 바람이 불고 추위가 몰아치고 바위 틈에서 홀로 서 있지만 그들은 꿋꿋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력을 다할 뿐이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화려한 꽃밭보다 웅장한 숲보다 고산 식물이 피어있는 그 모습이 더욱 깊은 감동을 준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희망을 잃고

않고 용기를 잃고 자신을 잃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고산 식물을 기억하자.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생명.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버티고 다시 살아가야 한다. 고산 식물은 우리에게 말없이 이야기한다. 버텨라. 살아남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다. 높은 산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 바람을 이겨낸 고산 식물은 더욱 선운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힘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더욱 빛나고 깊고 단단해진다. 고산 식물처럼 우리는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는 이제 고산 식물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 작은 생명 안에 담긴 위대한 삶의 진리를 보기 때문이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홀로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고산 식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깊은 위로이다. 그저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산 식물이 가르쳐준 삶의 진리이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 서기 황당히 왕청현을 찾아 재해 후 폭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지리 담체를 혁신하고 공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실속 있는 민생 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지리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대회에서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폭우 영향으로 7월 15일과 29일 왕청현에 연이어 두 차례 홍수가 덮쳐 일부 향진에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성당 인사기 황강이 5일 왕청현을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황강은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뜻임없이 관찰하고 시종 인민대중의 안위를 마음에 두면서 재해 후 재건 재반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한맘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배초구진 봉림촌의 일부 제방과 농경지, 관계수로 등이 엄중하게 파손됐습니다. 제방에서 간부 대중들이 긴장하고 질서있게 보강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피해 정황을 살펴보면서 교통, 통신, 전력 등 파손된 기초시설에 긴급 보수를 다그쳐 조직하고 농경지 배수와 감탕 제거, 보충 파종과 보완 조치를 다그쳐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청진 춘하촌에서 주택 150여 채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집 앞뒤 감탕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황양은 촌민들을 찾아 주택 수리와 물자 공급 등 정황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의 관심과 도움 아래 반드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근병 종속에는 시종 재해 지역을 마음에 두고 각급 당의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

0: 잘 돌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고 곤란을 극복하며 한맘 한뜻으로 삶의 터전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대흥구진 묘룡촌의 다리는 재해로 엄중하게 파손돼 곧 재건될 예정입니다. 환강은 공사 설계를 잘하고 시공할 때 교두 등 중점 부위를 보강을 하며 질 높게 능률적으로 건설 임무를 완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교룡 수문 관측소 건물을 홍수 피해를 봤지만 관측소 3일꾼으로 일터를 굳게 지키면서 실시간으로 수문 정보를 측정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황양은 3일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맞서 일선을 지키면서 홍수 방지 대처에 끊임없이 수치 정보를 제공해 큰 공을 세웠으며 표창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분발하여 인민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더 큰 힘을 기하기 바랍니다. 전향 저수지에서 황강은 사전 방류를 통한 저수 용량 확보와 물 조절 정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감축과 감탕 제거 등 사업을 계속 잘하고 홍수를 막고 홍수 구범을 낮추는 역할을 잘 발휘하는 동시에 저수지 안전 운행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황강은 기층 당원 간부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대피와 위험 회피 조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왕자에서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현향 촌 3급 당원 간부들이 홍수 방지 재해 구조 3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켜 인명 피해 제로 최저선을 지켰으며 폭우와 홍수에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 성과를 검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항은 왕청 각급 당원 간부 특히 기층 당원 간부들의 사업을 긍정하고 칭찬했습니다. 황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매개 당 지부는 모두 하나의 전투포로입니다. 홍수방지 재해 구조라는 이 간관사업에서 승리하려면 기층 당원 간부들의 신근한 사업과 사심 없는 기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층 경험을 총화하는 데 종시를 돌리고 기층 간부들 가운데서 선진 전형을 선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전전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재해 구조 일선에서 간부를 고찰하고 표현이 두드러지고 청렴 결백한 간부는 대담하게 등용을 하고 중임을 맡겨 정확한 인재 등용 향도와 삽향도를 선명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호가복 최동 왕자린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화 수단에 의탁해 치리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속 있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언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 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종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더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0: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 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 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에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 정체 조기 경보와 신속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 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다음 단계의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온정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1: 철도교통중추의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참호단 연결서역에서는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색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면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 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여객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우리는 상급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역 지문을 쟁취하고 열차 운행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흐름 고봉시간대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열차를 증가해서 수송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변 관광의 장성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과 교통, 문화관광 등 부분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대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그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군은 길림성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배군은 수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그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 작성과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꾸준히 배웠으며 선으로 여러 성, 주, 시급 과학기술 혁신 경연에서 영예를 따냈습니다. 연결시 신계점 AI 과학기술 혁신 중심 교장 전신입니다. 왕배군은 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중요 경연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본기와 암벽에 견디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 4만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 전국 총우승과 특별상을 따냈는데 우리는

0: 진심으로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국가급 영예는 왕백운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조 청소년 인공지능 과학보급 교육과 과학기술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근일내 우리조 교육계통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실천 플랫폼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청소년 과학기술혁신 예비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비축하면서 디지털 교육 현대화로 연변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조상무국에서는 일전 알리바바 공익 및 미 ONE 공익팀과 손을 잡고 모든 여성과 알리바바 공익 연변주 오곡산진 공익 농촌지원 원산지 탐방 특별 생방송 활동을 개최하여 연변의 생태보물과 인문전략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번 생방송 737만여 명의 팬을 부유한 모든 여성 생방송사를 의탁을 해 소비부축 핵심 분야를 정확히 견해을 했습니다. 생방송실에서는 연변의 독특한 생태 우세를 보여주는 7가지 류형 14종의 농특산품을 정성껏 선정을 했는데 생방송 룩의 시청자 수가 연 88만 3,800명이었습니다. 활동은 생방송 창구를 통하여 연변 농특산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향촌 산업의 온라인 판매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화체험 플러스 산지 생방송의 몰입식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을 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변의 문화저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전단계 알리바바 공익과 미 ONE 공익은 상품 선정, 품질 검사, 생방송 진행 등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 왕소미, 농업과학기술, 중화삼 과학기술 등 현지 선두 기업들을 찾아 전 산업 사설에 대한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생방송의 품질관을 엄격히 다져봤을 뿐만 아니라 연변 농업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선진적인 리념과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알리바바 향촌지능 특파원 리화평입니다. 이번에 알리바바 공익은 미 ONE 공익과 연합해 원산지 탐방 농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미 ONE의 완미된 상품 표준을 통해서 연변주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표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게 하랍니다. 둘째, 산지와 공장을 직접 찾아 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면서 상가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조력하랍니다. 셋째, 생방송실의 영향력을 빌어 전국의 연변주의 양질 농산품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연변을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랍니다. 연일 우리조의 무더운 고온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볕더위 속에서 실외 근로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보호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피서와 더위 해소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에어컨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선 환경 미화 일꾼들의 고온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종시에서는 고압 세척차, 습식 청소차의 순환 작업 차수를 늘려 도로에 대한 세척, 먼지 제거 및 온도 저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도로면 청소 작업을 기계로 완수하고 있습니다. 인도 도로 연석, 녹화대, 모서리 등 기계가 미치기 어려운 구역은 환경위생 일꾼들이 구한 물총으로 직접 세척을 해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전시 환경미화 애심쉼터, 쓰레기 중개소, 공공수세식 화장실을 종일 개방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더위 방지 약품, 광천수 등 더위 해소 물자를 충분히 갖추어 환경미화 일꾼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하고 더위를 식히며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정 명일 환경위생관리위원회사 부경리 주휘해입니다. 작업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대 분산 원칙을 엄격히 실시해 작업 일꾼들이 아침 저녁에 시원한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한낮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많이 쉬도록 하면서 극단적인 고온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온 날씨에 에어컨은 더위를 식히는 주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잘못 사용을 하면 목과 어깨의 통증, 오한과 무기력 등 에어컨 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도현 중의병원 회복치료과 주임 조석평입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 좋은 에어컨 환경에 오래

0: 머물거나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두통, 오한, 무기력, 목 벗기, 통증, 코막힘, 콧물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실내 온도는 섭씨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찬바람을 직접 받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찬 음식을 적게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고온 날씨에는 생강차를 많이 마셔 몸을 덮이고 쑥뜸, 부황, 안마 등을 배합하여 한습을 제거할 것을 권유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중국어 교육발전중심에서 주최한 같은 언어 한마음 미래 함께 육성 해외 중국어 교원 연수반이 연변대학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계 17개 나라에서 온 중국어 교원 51명이 연변에 모여 13일간의 중화문화 연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이금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오늘은 붉은 보석 같은 알갱이가 탐스러운 과일 성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류는 예로부터 과일계의 홍만어라 불리며 그 아름다움과 풍성한 알갱이로 다산과 번영을 상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보석 같은 알갱이 속에는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놀라운 효능이 가득합니다. 먼저 성류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자랑합니다. 성류는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로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성류의 항산화 능력은 녹차의 3-4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성류는 저나트륨, 고칼륨 식품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성류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또 성류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유액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돋구고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성류의 식이섬유 함량은 100g당 4.9g으로 사과의 약 3배에 달해 변비 예방과 장운동 활성화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류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심요, 갈증을 먹게 하고 폐와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나 목마름, 피부 건조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효능이 가득한 성류이지만요,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성류는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으며 열이 많으신 분도 과하게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질이 따뜻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입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에 한 개 정도 적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붉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건강이 담긴 석류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프랑스의 철학자 보부아르는 우리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며 나만의 이미지를 완성해가는 것은 대학생들한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찾고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누어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하면 예쁘고 멋져 보이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이미지 관리는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닌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이 대학생에게 이미지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단순한 꾸미기와 무엇이 다른지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많은 분들은 이미지 관리를 외적인 꾸미기나 유행 따라가기로 오해하지만 본질은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언어화하고 타인과 소통하느냐에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같은 검정색 정장을 입어도 누군가는 답답해 보이고 누군가는 신뢰감이 있고 세련돼 보입니다.
0: 네.
1: 차이는 단순히 옷 가격이나 몸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 전략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0: 네.
1: 대학생 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나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이미지 관리는 외모 지상이 아니라 자기 탐색의 과정이자 사회 소통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자기 탐색의 과정이자 네. 사회적 소통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라 네.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1: 네,
0: 네 아직 학생이니까 꾸밀 필요 없지 취업 준비할 때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이미지 관리에 시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상과 신뢰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요?
1: 네, 전 인상이나 신뢰감은 지식처럼 머리에 한 번에 주입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들듯이 반복된 경험과 습관으로 형성됩니다.
0: 네.
1: 외적으로는 나의 몸과 스타일 맞는 옷을 고르고 네. 안목이 생기려면 일상에서부터 실천이 필수입니다.
0: 네.
1: 내적으로는 이렇게 뭐 표현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는 자신감이 뭐에 몸에 배어야 하고 네.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0: 네.
1: 그리고 취업 직전에 급조된 이미지는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어색해 보이기도 쉽고
0: 네.
1: 면접관이나 상대방도 그 불편함과 불안감을 눈치챕니다.
0: 네. 네,
1: 대학생 시절에 이런 시행착오를 안전하게 겪을 수 있는 사회 첫 번째 연습장 같은 곳입니다.
0: 네.
1: 그리고 꼭 면접을 볼 때 예뻐지려고 준비하기보다
0: 그렇죠.
1: 지금부터 준비하면 일상이 되고
0: 네.
1: 면접 그 시기뿐만 아니라 출근, 가정, 평생 자신한테 득이 되는 한 가지 제보라고 생각됩니다.
0: 그렇네요. 네. 자연스럽게 습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1: 맞습니다.
0: 네, 갑자기 들어갔다 긴장하면 또 네. 놓칠 수 있고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1: 그리고 이미지 관리는 특히 뭐 오늘 아침에 하루에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우리가 저도 역시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네. 1년을 실천하면 1년적인 효과가 있고
0: 네.
1: 6년을 해오면 6년

0: 이렇게 견지한 효과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지금 당장 빨리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 그렇죠. 몸에 배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이미지 관리는 남이 정해주는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무엇인지요?
0: 네, 유행을 따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스타일링은 자칫 본인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편안한 것, 나한테 더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나면 이미지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개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1: 네. 네,
0: 자기 이해가 이렇게 선행되지 않고 이미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잠깐의 유행이 지나가면 금세 무너집니다.
1: 네.
0: 반대로 나를 잘 아는 상태에서 구축된 이미지는 작은 유행이 변화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당당함과 일관성이 비롯되는 그 매력에 더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1: 네. 네,
0: 결국 옷이 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입는 것이 이미지 관리의 첫걸음이고 우리가 유행을 뭐 굳이 유행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기준에서 유행 요소를 살짝 추가하는 것이 또 나다운 유행도 따르고 나다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나한테 맞는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고 꾸준히 견지해야겠죠.
0: 네.
1: 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색상 진단이 큰 인기라고 하던데요. 내게 어울리는 색상을 아는 것이 이미지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며 우리 전문적인 진단 없이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있을까요?
0: 네, 퍼스널 컬러 진단의 유행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만큼 색이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나의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알면 얼굴 빛이 화사해지고 잡티나 다크서클이 덜 부각되어서 작은 화장으로도 훨씬 건강하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신기하게도 이렇게 전달되는 인상 자체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펌 웜톤의 산뜻한 색상은 친근하고 발랄한 느낌 이고
1: 네.
0: 겨울 쿨톤이 선명한 색상은 전문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극대화해 줍니다.
1: 네.
0: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화장을 하지 않고
1: 네.
0: 맨 얼굴에 우리 골드와 실버 그러니까 네. 금하고 은 액세서리로
1: 네.
0: 아니면 또 아이보리와 순백 색천 아니면 우리가 셔츠로
1: 네.
0: 얼굴에 바로 밑에 대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러면 우리가 금색이나 그 아이보리 천이 뭐 이렇게 더 조화롭게 느껴지면 웜톤일 가능성이 높고
1: 네.
0: 실버, 그 은색, 그리고 순백색의 피부가 더 가까이 했을 때 피부를 깨끗하게 돋보이게 하면 쿨톤일 확률이 높습니다.
1: 네.
0: 담아있는 어디까지나 재미있고 참고할 뿐 미세한 차이는 전문적인 분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천을 대지 않고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연한 색이 얼굴에 대었을 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1: 네.
0: 그리고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여름철에는 우리가 덥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부 어두운 색보다 조금 더 발랄한 색
1: 네. 네,
0: 입어주면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좀 더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얼굴이 환한 분들이 환한 색을 입어주면 더 발랄해 보이고 얼굴 색이 어두운 분들이 어두운 색상을 조금 더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 대학생 시절에는 우리가 메이크업을 오래 하기보다
1: 네.
0: 공부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리 특히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 나한테 뭐 피부 잡 티거나 다크서클이 좀 더 선명하다 싶으면 밝은 색 위주로 입어주면 우리가 이런 잡티가 적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메이크업을 떡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기초 메이크업을 하고 얼굴에 오렌지가 들어간 빨간색 립스틱하고
1: 네.
0: 우리가 핫핑크 그리고
1: 네.
0: 핑크 기가 도는 우리 립스틱을 발라보았을 때 어떤 색상이 나의 얼굴에 전체적으로 더 조화로운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웜톤, 쿨톤을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지금 금방 얘기 주신 왜서 맨 얼굴 화장하지 않는 것이
0: 네.
1: 찾기 쉬운지요?
0: 네,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어울리는 색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1: 아, 네,
0: 그래서
1: 그러네요.
0: 옷을 구매하러 갔을 때는 우리가 네. 옷을 좀 더 여러 가지로 소화하고 싶다 할 때 메이크업을 좀 더 진하게 하고 가면 우리가 어울리는 옷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집에서 우리가 자기 진단을 하였을 때 맨 얼굴로

0: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적인 학생들도 이렇게 그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를 교육을 할 때 맨 얼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 얼굴로 보았을 때 얼굴 변하거나 잡티 커지고 작아지는 변화가 더 명확합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0: 특히 메이크업 기술이 좀 뛰어난 분들은 메이크업을 하고 우리가 무슨 백색이나 백색을 이렇게 얼굴에 비었을 때 비쳤을 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1: 아,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색상을 고를 때는 맨 얼굴에 하는 것이 아마
0: 네, 집에서는 맨 얼굴에 하고 네. 쇼핑할 때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1: 그렇죠.
0: 메이크업을 했을 네. 때 더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사면 됩니다. 네.
1: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네. 것이 좋겠죠.
0: 맞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신의 우리 체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의 기본입니다. 단점을 감추는 것보다 장점을 살리는 스타일이 더 중요한 이유 무엇인지요?
0: 예, 단점을 가리는 데 집중하는 스타일링은 매우 소극적이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1: 네.
0: MRT 시험에서 감점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것과 같고
1: 네.
0: 옷이란 결국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가려야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네. 표정에까지 스며들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1: 네.
0: 예, 우리가 그 몸매로 봤을 때 뭐 예전 같으면 뭐 날씬하면 예쁘다 이런 마인드가 많은데 요즘에는 뚱뚱해도 예쁘다.
1: 네.
0: 예, 뭐 살집이 있어도 우리가 뭐 예쁘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1: 네.
0: 반대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신체 부위
1: 네.
0: 예를 들어 각진 어깨, 긴 네. 목, 아름다운 손목이나 발목 등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스타일링은 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돼서 훨씬 당당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1: 네.
0: 예, 똑같은 신체라도 어디에 시선을 집중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1: 네.
0: 예, 결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나 타인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데서 완성됩니다.
1: 네.
0: 예, 예를 들면 나의 뭐 신체 부위에서 발뚝이 조금 더 살집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가려야지 보다
1: 네.
0: 나의 신체 부위에서 어떤 특징이 나한테 좀 더 뭐 이렇게 우세가 있나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의 신체 부위의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0: 이것은 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1: 그렇네요.
0: 괜찮습니다.
1: 결점이라 보지 말고 특점이라고 보고
0: 네.
1: 아마
0: 그리고 내가 뚱뚱한 부위를 가려야 된다. 뭐 가리고 나면 남들은 못 볼 것 같은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지.
1: 네,
0: 가려도
1: 그렇죠.
0: 예, 남의 시선에는 똑같습니다.
1: 네, 조금 가려는 치겠죠. 하지만 네. 뭐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당당한 본인의 상태가 자신감이 더 중요합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캠퍼스에서의 이미지는 단정함과 개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정장처럼 딱딱하지도 너무 편한 복장만 고집하지도 않는 대학생다운 스타일의 기준 무엇일까요?
0: 네, 캠퍼스는 사회 생활의 그 초기 또
1: 네.
0: 동시에 자유로움이 보장된 공간입니다.
1: 네.
0: 특히 대학생다운 스타일의 핵심 기준은 깔끔한 기본
1: 네.
0: 그리고 하나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하의는 크게 구김이 가지 않는 소재의 청바지나 슬랙스로 깔끔함을 잡고 애상이나 액세서리 하나쯤에서 취향을 담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무채색 계열이거나 뭐 베이지 아이템으로 전체 톤을 맞추거나 내가 좋아하는 색감의 가방
1: 네.
0: 신발 혹은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1: 네.
0: 캠퍼스에서 너무 정장을 입으면 혼자서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가질 수 있으니 전체적인 그 스타일에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네.
0: 정장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비결은 과하지 않는 선에서 그 일관된 취향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디자인 아주 작은 면적으로 포인트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금방 깔끔한 기본에다 하나의 네. 포인트만 주는
0: 맞습니다.
1: 것이다. 예, 잘 기억해야겠네요. 네,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은 값비싼 옷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 파워를 가집니다. 옷이 구겨지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색상 조합의 기본 원칙 무엇인지요?
0: 네, 옷값보다 중요한 것은 옷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0: 아침에 바쁘다 보면 전날 밤에 다음날 입는 옷을 걸어주는 습관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1: 네.
0: 만약 옷이 구겨졌다면 우리가 샤워 후 욕실에 스팀을 이용해서 10분 정도만 걸어줘도 잔주름이 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색상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0: 원칙은 3색법칙입니다.
1: 네.
0: 상의, 하의, 신발.
1: 네.
0: 근면적을 차지하는 메인 그 색상은 네, 세 가지 색상에서 하나로 정하면 되고
1: 네.
0: 여기서 강렬한 원색보다는 톤 다운된 컬러로 네. 정밀감을 주면 훨씬 차분하고 지적

0: 역시 우리 기본 템에 하나 포인트를 하나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특히 대학생 시절에는 우리가 생활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사회에 나와서 내가 월급을 탔을 때 조금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도 좋지만 네. 대학생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하고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내가 좀 더 다채롭게 옷을 코디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면 또 좋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네요. 금방 3세법칙에 대해 얘기 주셨지만요. 네. 우리 기본원칙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이 3세법칙이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뭐 세 가지 색상 이상은 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0: 세 가지 색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네. 빨간색에서 뭐 우리 연한 빨강이 있고 우리 낮쨍한 네. 빨강이 있고 어두운 빨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세 가지 색상이지만 언어로 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한 가지 색상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때문에 세 가지 색상을 삼색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기본 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되 우리가 뭐 연한색 빨강 그리고 검정 빨강은 이것을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우리 오늘의 뭐 검정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코디한다 했을 때 피부톤이 연한 분들은 우리가 흰색 면적을 조금 더 크게 하고
1: 네.
0: 예, 검정색을 좀 더 보조색으로 하고 빨간색을 네. 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반대로 내 얼굴 색상이 어둡고 내가 좀 더 엄숙하고 좀 더 네.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다 했을 때 전체적인 기본 색상은 검정색
1: 네.
0: 그리고 보조색은 우리 대학생이니까 흰색을 조금 더 추가하고
1: 네.
0: 그리고 포인트는 빨강.
1: 네, 빨강.
0: 오늘 예를 들어서 좀 더 화려한 모임이라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검정색 디자인에 우리가 빨간색을 보조색으로 하고
1: 네.
0: 흰색을 포인트로 하고
1: 네.
0: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무채색하고 하나의 유채색으로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우리 적잖은 대학생들 보게 되면 불규칙한 생활, 야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쉽게 발생합니다. 또 이 대학생 피부의 특징과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킨케어 루틴 무엇인지요?
0: 네, 이미지 관리는 피부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네,
0: 우리가 뭐 몸매는 우리가 옷으로 뭐 커버하고 가릴 수 있지만 얼굴은 전부 다 노출된 부위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특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관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네,
0: 요즘은 신생아부터 우리가 뭐 유치원 시기에도 관리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학생 피부는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 때문에 유분과 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기 쉬운데
1: 네.
0: 이때 너무 많은 제품을 바르기보다 우리가 최소한 제품 뭐 세 가지를 선택한다면 순한 클렌징
1: 네. 예,
0: 우리가 세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철저한 보습 그리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0: 아침에는 물로 세안만 하거나 약산성 펌 클렌저를 가볍게 씻고 바로 수분 크림과 선크림을 바르면 됩니다.
1: 네.
0: 저녁에는 딱 3분만 투자해서 얼굴에 열이 나지 않도록 뭐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세안을 하고 크림을 듬뿍 바르면 예, 이튿날 아침에 조금 더 생기도 는 피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주 1회 아니면 2회 정도 이불과 베개 커버를 교체하는 습관만 만들어도 피부과 그 시술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얼굴은 매일 씻지만 우리가 머리를 매일 저녁에 씻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그것도 뭐 이렇게 매일 견지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베개 커버를 자주 교환해주는 네. 것도 중요합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세안 그 물티슈거나 우리가 수건을 사용하는 분들은 수건 세척이 엄청 중요하고 요즘은 일회용 순면 티슈도 많습니다.
1: 네. 네. 그렇죠. 금방 순한 클렌징이라 할 때는 어떤 네. 걸 말하는지요?
0: 이건 나이에 따라서 피부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건성 피부면 조금 더 약산성이지만
1: 네.
0: 보습에 도움이 되는 클렌징을 사용하고
1: 아.
0: 유분기가 많다 하면 조금 더 너무 자극적이기보다 좀 더 유분기를 제거할 수 있는 클렌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1: 네.
0: 특히 대학생분들이 피부는 이미 콜라겐이 많아서
1: 네, 예, 뭐 그렇죠.
0: 피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 기능성 제품을 많이 쓰기보다
1: 네.
0: 기초적이고 연한 그러네요. 제품이 좋습니다.
1: 그래서 순한 클렌징이라
0: 네, 맞습니다.
1: 네, 순한 클렌징, 철저한 보습, 그리고 우리 자외선 차단. 필수입니다. 네. 네, 얼굴형과 분위기에 맞는 헤어스타일 하나가 전체 이미지입니다.

0: 이미지를 바꿔놨습니다. 대학생에게 추천하는 관리하기 쉬운 헤어스타일과 두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수칙 무엇인지요?
1: 네, 대학생에게는 아침 5분 이상 손이 가는 스타일 저는 비추천합니다. 네. 네, 특히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둥근 얼굴형이라면 정수리에 볼륨을 주면 되고 네. 옆머리는 귀 뒤로 넘겨 시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에 각진 얼굴형이라면 턱선을 감싸는 듯한 부드러운 레이어드 컷이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네. 네, 우리가 좀 더 각진 얼굴 주위에 컬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피 건강은 핵심은 샴푸보다 말리기입니다. 네. 머리를 감은 후 젖은 두피를 그대로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하기도 쉽고 우리가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네. 네, 아무리 귀찮아도 우리가 머리 샴푸를 한 뒤에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 중심으로 완전히 네. 말리는 습관이 최고의 그 헤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이 급하다 했을 때 전체적인 머리를 우리가 말리기 힘들다면 네. 두피 부위만 앞으로부터 뒤로 전부 다 말른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네. 그 뒤에 우리 머리카락을 시간이 있으면 다 같이 해주고 네. 시간이 없으면 우리 자연 바람에 말려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손상된 후에 관리하기보다 나이가 어릴 때 더 네. 건강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염색이나 펌, 파마는 될수록 좋게 하고 네. 특히 이것은 30대가 되면 좋은 머릿결이 좋은 머리 스타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서부터 자기 두피와 머리카락 건강을 예,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이 파마도 머리 손상주지만 그 염색이가 특히 맞습니다. 손상을 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렇네요. 네. 아침에 우리 5분 이상 손이 가는 스타일을 추천한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요.
1: 그리고 머리 네. 이렇게 여름쯤처럼 더운 계절에는 우리가 네. 머리를 묶었을 때 네. 머리를 묶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제일 낮은 곳에 묶는 것, 중간에 네. 묶는 것, 제일 위에 묶는 것.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그 얼굴이 내가 좀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네. 보이고 발랄해 보이고 싶다 하면 네. 우리가 제일 위에 머리 여기 요정수리 위까지 묶어주고 네. 그런 좀 더 발랄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특히 머리 묶는 것은 대학생분들은 아침에 한 1, 2분 정도면 그렇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좀 더 단아하고 오늘에는 조금 더 뭐 지적이고 싶다 했을 때는 아래 부분에 묶어주고 하면 네. 됩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우리 이미지 관리는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유행만 쫓지 않고 내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1: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시행착오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그 데이터 수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 네. 네,
1: 이것은 나에게 안 어울리는구나를 알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네. 하나의 기준을 발견하는 성공적인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유행을 무작정 따르는 것이 남이 지도를 보고 걷는 것 길이라면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은 내가 직접 지도를 그리고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패션 잡지를 찢어서 나만의 스타일 그 잡지 네. 우리가 뭐 다이어리 만드는 네.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모아서 공통적인 방법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옷가게에서는 절대 지금 유행하는 옷을 사지 말고 입었을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고 내가 좀 더 기쁘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거울 앞에서 본인도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무 예쁘다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그리고 본인의 웃음이 나오는 옷이 가장 나다운 옷입니다.
0: 네. 그렇네요. 시행착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으로 생각해라. 네. 참 좋네요. 네.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이미지 관리 핵심 원칙 세 가지만 뽑는다면 무엇인지요?
1: 네, 첫 번째는 진정성이 꼭 경쟁력입니다. 아무리 네. 비싸고 화려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명품보다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0: 네.
1: 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둘째로는 옷은 예의이자 언어입니다.
0: 네. 네.
1: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일에 있을 대한 최소의 존중과 배려를 역장에 담아내는 습관은 사회생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이미지 관리 전체적인 심

0: 시스템 공부에서 색상보다 중요한 것이 스타일이고 스타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장소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건 규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작은 습관에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 네.
0: 일주일에 한번 신발을 닦고 외출 전 구겨진 옷을 한 변만 다림질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들어서 어느 순간 믿음직스럽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완성해줍니다.
1: 네.
0: 특히 복장을 오래 해온 분들은 뭐 캐리어거나 뭐 어디 하루를 출장을 가도 우리가 다리미
1: 그렇죠.
0: 에스팀을 가지고 다닙니다.
1: 네.
0: 그만큼 옷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김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 네. 요즘 다리미도 뭐 선진적인 것 많아 간편하고
0: 맞습니다.
1: 네, 갖고 다니기 쉬운 거 네. 있죠.
0: 네.
1: 네. 우리 이미지 관리 핵심 원칙 세 가지를 진정성이 곧 경쟁력이다. 옷은 예의자 언어이다. 작은 습관에 힘을 믿어라. 참 좋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외적인 변화를 넘어 이미지 관리가 대학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무엇일까요?
0: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걸 앞에 섰을 때 오늘의 나는 괜찮아, 오늘의 나는 예쁘다, 뭐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1: 네.
0: 예, 아침에 우리가 미소를 지어서 하루를 시작했을 때와 아침에 좀 더 우울하게 시작했을 때 전체적인 일적인 영향에도 예, 우리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외모에 대한 작은 자신감은 발표 수업에서의 목소리도 바꾸고
1: 네.
0: 새로운 사람과 만남에서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듭니다.
1: 네.
0: 예, 이미지 관리는 단순히 나를 예쁘고 멋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매일 접습하는 과정입니다.
1: 네.
0: 예, 자기 존중감이야말로 대학 시절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이고 사회에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자기 네. 효능감 네.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 주셨죠.
0: 네.
1: 이 또 취업철이 되면 갑자기 정장을 맞추고 이미지 관리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지요.
0: 네. 네,
1: 면접을 앞두고 갑자기 준비하는 것과 평소에 준비해온 것이 차이 무엇이며 대학생 때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0: 예, 취업 처리되면 정장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 요즘에 보면 우리 취업이 아니더라도
1: 네.
0: 예, 대학생 시절에도 여러 가지 장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정장은 누구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꼭 출근하는 엄숙한 정장보다
1: 네.
0: 우리가 캐주얼 정장이 있습니다.
1: 네, 캐주얼.
0: 예,
1: 네.
0: 그러면 우리 대학생 1학년부터 우리가 캐주얼 정장을 소유했을 때
1: 네.
0: 뭐 윗도리, 아랫도리를 나눠서 코디하다 보면 그것도
1: 네.
0: 아주 기본적인 우리 코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 뭐 입문, 뭐 정장 입문이라 했을 때 캐주얼 정장을 한 세트로 뭐 기본색으로 뭐 흰색, 베이지, 검정색, 네이비로 준비하고
1: 네.
0: 우리가 이런 것을 면접을 앞뒀을 때 뭐 뭐니?
1: 네. 네.
0: 시험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내가 갑자기 어울리는 것을 뭐 찾았을 때
1: 그렇죠.
0: 캐주얼 정장도 괜찮습니다.
1: 네. 네.
0: 때문에 꼭 이런 것을 우리가 구매했을 때 내가 정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평소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 네.
0: 구매하고 우리가 면접을 꼭 앞두고 준비하기보다 뭐 우리가 내년쯤에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올해부터 나한테 좀 더 어울리는 거
1: 네.
0: 우리가 뭐
1: 그렇네요.
0: 투자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1: 네.
0: 여러 가지를 못 산다고 했을 때
1: 네.
0: 우리가 3학년 때부터 우리가 쇼핑했을 때 여러 가지를 입어보는 것이 가장
1: 네.
0: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1: 네.
0: 내 몸에 이렇게 입어보고 체험해보고 거울 앞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입어봤을 때
1: 네.
0: 예, 우리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을 더 빨리 찾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대학생 때부터 자신이 온라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예, 우리 유행에 따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전업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우리가 직장이 전부 다 다릅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를 선정하기는 어렵고
1: 네.
0: 내가 개성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고
1: 네.
0: 내가 나중에 출근을 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조금 더 디자이너 쪽이라고 했으면
1: 네.
0: 우리가 대학생 시절부터
1: 네.
0: 어떻게 남다른 디자인 이런 것을 조금 더 연출하는 것이 좋고 네. 언니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뭐 취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너무 개성적인 이미지는 네. 예,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예,
0: 본인이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득이 될 수 있을까?

0: 네.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을 때 지금 현재 나의 대학생 시절이 더 즐거울까?
1: 네.
0: 우리가 성과를 지금 현재 본인이 성과를 보았을 때 그 기준으로 네. 우리가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해도 이 자세가 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자신 없는 표정은 이미지를 반으로 깎아내리죠. 일상에서 자신감 있는 자세와 걸음걸이를 만드는 간단한 습관 무엇인지요?
0: 간단한 습관, 저 역시도 지금 우리가 그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를 구부리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1: 네.
0: 우리가 대학생분들은 우리가 수업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단정하게 우리가 좀 더 좋은 자세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 네.
0: 그리고 운동 그리고 걸음걸이는 사실 언니가 인터넷을 보고 따라하기 어렵다 하면 전문가가 많습니다.
1: 네.
0: 예. 아니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우리 대학생 시절에 친구들 중에서 무조건 한 명이 조금 더 자세가
1: 네.
0: 좋은 분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분하고 조금 더 배워가지고 어떻게 네. 하면 애네가 따라서 갈까.
1: 그렇네요. 네.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보면 이 그 피부
0: 네.
1: 와 이 혀 체온 관리를 아무리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죠?
0: 네.
1: 우리 대학생 이미지 관리를 위해 꼭 챙겨야 할 건강 습관 무엇인지요?
0: 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습관은 음식하고
1: 네.
0: 그리고 밤을 새지 않고 규칙적인 잠 그리고 운동량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대학생 시절에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음식
1: 네.
0: 그리고 음주를 살짝 줄여주고
1: 네.
0: 그리고 그 저녁에 12시 전
1: 네.
0: 가능하다면 10시쯤부터 자면 좋은데
1: 네, 그렇죠.
0: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지금 살짝 뭐 트러블이 생겼다 할 때 이것을 미루지 말고 당장
1: 네.
0: 우리가 전문적인 병원이거나
1: 네.
0: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네.
0: 내가 나이가 어려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 얼굴이가 그 피부가 좀 더 점점 예민해집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만성 스트레스가 외모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도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스트레스가 외모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많듯이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해소하는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1: 네. 네
0: 스트레스 해소에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1: 네.
0: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해소가 됩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노래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1: 네.
0: 자신만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그 취미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취미생활을 통해서 해소가 되면
1: 그렇네요.
0: 예, 우리 전체적인 기분이 좋아지면서
1: 네.
0: 기분이 좋으면 이미지가 우리가 예쁘다를 떠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아주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GF의 국제이미지관리사 림성화 선생님 님을 모시고 대학생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이 대학생 시절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미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표현하면서 나만의 이미지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지 관리는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당당하고 진실하고 나다운 이미지로 자신의 삶을 갖고 가면 어떨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즐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자님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난 네. 시간에 우리가 네. 그 아리랑 연곡을 막 불렀잖아요. 네, 세마치 네. 장단으로 된 거.
1: 네.
0: 네, 아리랑의 매력이 참 무궁무진하죠.
1: 그렇죠.
0: 그래서 여기 앉으신 또 학생분들도 그 번조 아리랑에 대해서 굉장히 네. 배우고 싶어 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번조 아리랑 무엇인지 정말 네,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1: 그렇죠. 번조. 네. 번조 말 그대로 네. 번연의 아리랑. 우리 수많은 아리랑 중에서 아리랑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자, 번조 아리랑을 네. 우리가 오늘도 그 우리 직원 한 분이 그 구아리랑은 뭐고 번조 아리랑은 뭐냐 하고 식사하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아리랑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본연의 아리랑인지 잘 모르고 계시죠.
1: 그렇죠.
0: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그럼 오늘 시간 번조 아리랑
1: 오늘 뭐 번조 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0: 네. 사실 번조 아리랑의 그 가사말이 우리가 통용 사용되고 불러지는 가사말이에요.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 네.
0: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그렇죠. 발병난다. 이 가사말입니다.
1: 선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구아리랑하고 번조아리랑은
0: 네.
1: 장단은 비슷한데 선율이 조금 달라요. 구아리랑은
0: 네.
1: 아리

0: 거예요, 건설이랑. 네. 네.
1: 자,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건설이랑 굉장히
0: 잠깐 했죠. 에이. 잠깐. 네. 그래서 이게 구선심수로 전해져 온 아리랑이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이 전통을 배울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악보보다는 가사를 넣고 네. 그 가사에 여러 가지 표기를 하면서
1: 희김새가 많죠.
0: 그러면서 배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0: 물론 이제 악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1: 네.
0: 그릴 수는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맛이 안 살아나죠.
1: 그렇죠.
0: 그냥 악보에 예. 악보대로만.
1: 많은 분들이 그 민요를 배울 때 특히 악보를 달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사실 악보를 가져도 되는데 네. 이 전통 아리랑이나 전통 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악보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어떤 시김치는 적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본조 아리랑 같은 아리랑을 할 때는 그냥 이 사실은 제 앞에 있는 이 건반 악기가
1: 네.
0: 조금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1: 무용지물이 돼요.
0: 네.
1: 네.

0: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 불러봅시다. 박은 이제 3박 계열이기 때문에 3박으로 돌아갑니다. 아리랑 아리랑 시작. 지금 그냥 아리랑 아리랑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1: 네. 네, 그래서
0: 아리랑 아리랑 아도 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도 아 한 음이 아니고 아 이렇게 두 음으로. 네. 아, 아, 아, 이렇게 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0: 이렇습니다.
1: 야, 이게 사실 네. 이 두 구절은 네. 다 몇 글자밖에 안 되는데 네. 시김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많죠. 네. 그래서 이 전통을 할 때는 꼭 그 네. 우리 어미란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시김새. 시김새 설명을. 네. 잘 해주셔야 됩니다.
1: 그래서 그 네. 예전에 그 어떤 가수들은 네. 아리랑을 사실 제일 부르기가 어려워서.
0: 당연하죠.
1: 부르기가 어렵다고 해요.
0: 그냥 남이 부르는 걸 들으면 쉬워 보여요.
2: 쉬워 보이는.
0: 그냥 제가 그냥 막. 아.

0: 잘 돌아가네. 그냥 뭐 쉬워 보이죠.
1: 쉬워 보이죠.
0: 근데 그걸 배우려면은 너무너무
2: 네네.
0: 그러니까 기초 작업.
3: 그래.
0: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기초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를 배울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기초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 배우러 지금 오시는 이 학생분들은 그런 기초 훈련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오미라 선생이 잘 따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기초

0: 청소 작업이 잘 돼 있으니까 뭐 판소리가 됐던 무슨 아니면 뭐 경기민요가 됐던 서도민요가 됐던 뭐 잘 따라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네. 그냥 남이 부르는 게 듣기 좋으니까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러시면은 안 되고 그런 기초 작업을 미봉하기 위한 그런
1: 배우다 보면은
0: 가배의 훈련이
1: 그렇죠. 근데 그냥 이 사실은 예전부터 불려졌잖아요. 네. 이 아지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배워내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다만 여기에서 그 우리가 아리랑 세 글자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도 보통 보면은 음을 많이 여봤자 뭐 두세 개밖에 안 되겠지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아리랑은 돌림이 굉장히 많아요.
0: 맞습니다.
1: 그걸까지 다 하면은 돌림이 굉장히 많은 음들이 맞습니다. 가미되죠. 네. 추가되고. 그래서
0: 기초 작업을 못한 대신에
1: 네.
0: 100배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기초 작업하니까 정말 저도 네. 많이 따라 불렀어요.
0: 네.
1: 근데 보니까 2006년부터
0: 많이 했죠.
1: 따라 부르기를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또 그 분야보다도 아리랑 민요 그 쪽은 대중 노래보다 필경은 또 많이 또 어렵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정말 아기 시절의 그 기초는 지났어요. 충분히 돼요.
0: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머리 가운데 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삼박을 떠나지 않거든요.
1: 네.
0: 초과하거나 적거나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고 딱 삼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0: 그렇게 삼박과 딱 맞먹기 때문에 네. 네. 그 박을 항상 세시면서 해야 돼요. 세시면서.
1: 네. 손으로 해가면 되는
0: 거예요. 네네.
1: 손으로 해가면.
0: 그럼요. 손으로. 그래. 하나, 그렇지. 둘, 셋. 박을 치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머리를 끄덕이면서 하나, 둘, 셋 이러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닭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뭐 탁자를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을 두드리셔도 되고요.
2: 몸을
0: 어쨌든
2: 흔들고
0: 닭을 꼭 치는 하시면서 하나, 둘, 셋 아리랑 시작

네, 랑, 랑을, 아리랑이 랑을 세 글자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라, 아, 앙. 어, 이제 알아들었구나. 네. 아리랑, 라, 아, 앙. 네. 그 다음에 또, 아리랑, 똑같습니다. 네. 아리랑, 네. 다시 한번 아리랑.

라도 세 글자로 분리가 되죠. 라아아. 라아아. 아라의 라를 세 글자로 분리를 시켰어요. 아라. 이렇게. 그 다음 리오를 합니다.

돌려요.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돌이 산에서 이제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떨어러러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0: 개. 그다음 개. 개. 개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애가 들어갑니다. 어, 개, 애, 로, 어. 이렇게 들어가죠. 고, 개, 로. 맞지요? 보십시오. 고, 어, 어. 개, 애, 로. 예.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1: 시가 따라.
0: 네. 고, 개, 로. 고, 개, 로. 네. 자, 해봅시다.
2: 고, 개, 로.
0: 네.
2: 10개. 10개 하면 돼요.
0: 그 다음.

0: 한 부분 모어 한 부분 간 한 부분 다 넘어간다 넘어간다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넘어간다 이걸 연결하면은 동동따쿵따 동동따쿵따 넘어간다 두 장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1: 사이가 한 장단.
0: 네. 어렵죠.
2: 이렇게 어려운 거.
0: 어, 이렇게 어려운 거. 오야 괜히 하자했다.
2: 호랑가래 막 부르지.
1: 그렇게 네, 사실 알고 부르면 이렇습니다. 예. 이런 이런 맛이거든요.
0: 그래서
2: 떨림이랑 네. 굉장히
0: 예전에 한번 그 본조아리랑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네. 어, 너무 바빠서 못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는 아, 것 같아요. 네.
1: 지금은 괜찮죠.
0: 네.
1: 이제는 그만큼
0: 그런
1: 또
0: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그만큼 우리가 조금 몇 년 동안 학생분들
0: 그래서 뭐 때문에. 어쨌든 그 자신감을 가지고
1: 네.
0: 어, 잘 배우시길 바라고.
1: 그럼
0: 우리 엄일한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네. 지름길을
1: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0: 네. 네 말씀을 해주시고
2: 네. 그런 길이 있네.
1: 네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아리랑 아리랑에서 어, 선생님은 지금 아리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아리랑 이렇게 들리시죠? 네. 음이 두 개 있습니다. 아리랑 마지막에 앙 예. 그냥 아리랑 아니고 아리랑 꼭 있습니다. 다르죠? 아리랑 그렇죠. 분명히 지금 두 음인데 그냥 여러분은 아리랑 이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 예, 습관적으로 잘못
1: 하죠. 예, 아리랑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아리랑 아니고 아리랑 마지막에 꼭 이 음 받침을 해주시고요.
2: 역시 그런 멋있구나.
0: 멋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지금 모르고. 분명히 지금 두 번씩 음이 두 개 있다고 하시는데 듣기에는 자꾸.
2: 어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거 배우실 때 선생님이 어떻게 부르냐를 먼저 들어보시고 아 여기 음이 있구나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개 같죠. 또 타서 아. 그렇죠. 아,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만약 그 음이 기억 안 나실 때는 이 손을 그 기억하세요. 이걸 아리랑 도 아 두 번째 아리랑은 더 저 멀리 가요. 아리랑 그다음 여기 아라리요 아라리까지 한 개 장단입니다. 아 도는 음이 많아요. 아라하디요. 요는 다른 장단이거든요. 요. 이 부분은 괜찮죠. 네. 요.

있습니다. 요호 아니고 요 여기 살짝 올려놓고요. 그다음 또 아, 여기도 두 개 음이에요. 또 아.

0: 것이요. 개.
1: 개는 안 된다.
2: 로. 맞습니다. 로.

가사 아이고 너, 여기도 역시 타는 너 못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후렴이 다 갔어요. 후렴만 배우셔도 오늘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빨리 고 올리는 네. 부분은 아마 우리 예전에 다른 민요를 배우실 때 있었어요. 네.

에로 이부 이거는 집에 가셔서 그냥 누워 자기 전이나 뭐 그냥 어디 걸을 때도 개에에에에로오개에에에에로오 이걸 천천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되면은 개로 이어가고 안 될 때는 개에에에로오 이렇게 가시면 돼요.

0: 막 이렇게 흔들어도 어? 되고요. 네, 네, 잘 안 될 땐 네, 이렇게 흔들어도
1: 겁나 안 써.
2: 아리라.

0: 리, 리를 하고 바로 라, 아, 앙 세 개 하면 됩니다. 아, 리, 라, 앙. 자.
1: 네, 세계 음문 나와야 되는데.
2: 그거 세계 음문 내야 온다고. 네,
1: 아리랑 하면 두 개고 하나 더 붙이세요. 네.

0: 시키지.
1: 이게 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0: 근데
1: 힘들다.
0: 우리가 보면
1: 했는데요.
0: 그 옛날에도 전문 서리꾼 그 전문 서리꾼 그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네요.
2: 전문 서리꾼들이
0: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수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옛날에도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타고나신 분들이겠죠. 옛날에는 어떤 뭐 교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그래서
2: 부르다 보니까
0: 네 그렇죠. 맛있게 부르고. 그런 전문 서리꾼들이 이 타고난 서리꾼들이 또 제자를 기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어요.
2: 그럼요.
0: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했을까?
2: 아니 근데 바쁘게 해도 부를 수 있으니까.
0: 부를 수 있으니까. 아, 예.
2: 대중들도 그렇죠.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0: 근데 그게 이제 바빠야지 또 들으면은 재미없고.
2: 그렇죠. 재미없죠. 따분하면 그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러면 동요고.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런 식임새들 덧붙임으로써 그때 그 뭐 우리 민요의 그 맛이
0: 그렇죠.
2: 예, 살아있고 또 그때는 또 일하면서도 이 힘든 노동생활에서 겪었던
0: 맞습니다.
2: 고통이나 이런 걸 잊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만큼 삶이 힘들었을 때는 예, 그 애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여러 가지
2: 있습니다. 야 오늘 잘 배웠었죠.
0: 다음 시간에 네. 후렴을 한번 대해야 돼요.
2: 그래요. 후렴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네. 예.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자 예술학원 니헝관 선생님으로부터 본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공작대에는 18살 먹은 위생병이 있었다. 총명하고 싹싹한지라 사람들이 무척 따랐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한편 병도 고쳐주었다. 마을에 티푸스 비슷한 돌림병이 돌자 남다른 처방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산무 사람들은 그를 명의처럼 모시었다. 공작대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이 위생병은 날마다 찾아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는 밤을 타 돌아갔다. 홍군이 떠나는 날도 아픈 이들을 돌보다가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주둔지에 이르러 보니 로선도만 남겨놓고 다들 떠난 뒤였다. 그는 서둘러 부대를 달아나섰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지주한테 잡혀 죽고 말았다. 산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시신을 거두어다가 소룡산에 잘 묻어주었다. 살아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듯이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위생병이 신령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 기원을 드렸다. 따라서 18살짜리 소년 위생병은 홍군 보살님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전설은 사방 수십 리를 넘어 퍼져나갔다. 찾아오는 이들도 점점 늘어났다. 도호와 악질지주, 정부 관리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결국 무덤을 파헤치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을 관아에 일꾼들을 보냈다. 모여든 사람들은 이처럼 신통력 있는 홍군 보살님을 건드리면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수군거리었다. 일꾼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감히 파지 못했다. 그러자 보장이 몸소 무덤을 팔아 왔다. 부들부들 떨면서 몇 삽을 떴는데 무덤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렸다. 그러자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보살님이 오셨다! 보살님이 오셨다! 하고 소리를 지었다. 보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밤이 되자 그는 향과 종잇돈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번에는 구장이 무덤을 파러 왔다. 그런데 오다가 마린 나뭇가지에 걸려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보살님이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쑥덕거리었다. 주위에 높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해서 무덤을 파헤치라며 부대를 보냈다. 그는 감히 막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명령을 받고 무덤을 파러 온 군대는 마치 엄청난 적과 맞닥뜨린 것처럼 삼엄한 경계를 펼치었다. 이번에는 무덤을 파고 관도 꺼냈지만은 이튿날에 누군가 또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무덤 앞에 놓인 향불은 더 늘었다. 군중들 사이에는 지주와 정부 관리들이 향을 못 피우게 무덤을 파헤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향과 종잇돈 외에도 흙 한 줌, 돌 몇 개를 함께 가지고 왔다. 낮에 관리들이 파헤친 무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국 무덤은 없어지기는 커녕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들까지 먼 곳에서도 찾아와 무덤 앞에 향과 종잇돈, 달걀이나 과일 같은 것을 올려놓고 경건하게 빌었다. 그러자 관리들도 더는 무덤에 손을 대지 않았다. 도철초는 말을 마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저도 회의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웃으면 포조개가 배는 정말 귀여웠지요. 지난번 홍문이 떠난 날 제가 늦은 시간에 주은이를 떠나는데 가다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대가 떠났으니 어서 쫓아가라고 재촉을 했는데 그때 멀리까지 바래자는 게 무척 후회가 됩니다. 이름이 뭐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산부 사람들도 몰라서 그저 홍군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태똥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얼마나 훌륭한 전사입니까? 죽어서도 우리 홍군을 빛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번에 준이를 치면서 3군단 참모장 등병 동지도 희생되어 소령산에 묻혔어요.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 전사 무덤하고 가깝겠지?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곁입니다. 머리를 다 깎자 이발사는 속이 다 시원한지 홀가분하게 웃었다. 모태똥은 두철추 기물의 등과 함께 소령산에 올랐다. 소령산은 준이성 바로 옆에 있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을 울창한 나무들이 뒤덮고 있었는데 산등상이가 무척 아름다웠다. 날씨가 따뜻해 어디에 가나 새파란 싹이 돋아 있었다. 벌써 피어난 작은 꽃들도 드문드문 보이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날아다니며 울었다. 모태똥은 등평의 무덤 앞에서 팔각 모자를 벗고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저쪽이 바로 소년 위성병의 무덤입니다. 두철추가 곁을 가리키었다. 무덤 위에는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돌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무덤 앞에는 향과 종잇돈을 태운 재가 어찌나 많은지 몇 지게는 되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가 한참 말없이 지켜보았다. 자, 우리 홍군 보살님께 인사를 올립시다. 모태똥이 먼저 허리 굽혀 인사했다.

0: 불안한 장계상은 몸소 전선의 나라가 지배하려고 한다. 떠나기 전 그는 수하의 문무관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한다. 준이 대첩은 남경을 뒤흔들었다. 장계상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몰래 진상을 불렀다. 진상은 조항소베트 구역을 치는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켜 그 명성이 하늘을 찔렀다. 국민당 장군들 가운데서 총명하고 눈치가 빨라 군사, 인사, 재정 권력을 장악하는 데 뛰어나며 결단상에 있기로 이름이 났다. 예비부대 총사령을 맡아 조항소베트 구역을 소탕하는 것 말고도 육군 정리처장으로서 전국의 육군을 재편성하는 중요한 일도 맡고 있었다. 군정부와 훈련총감부의 권력을 대부분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참모총장을 맡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대장부라면은 하루도 권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1924년 진성이 황포군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작은 구대장이라 하면서 별 볼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동이 터자 이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해서 등불을 밝히고 삼민주의를 꺼내들었다. 그러다가 마침 야간 순찰을 하던 장계석의 눈에 뜨이는 바람에 출세길이 열렸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질 무렵 진상은 21사 团장이었다. 그 무렵 진상이 모시던 사장은 이름난 혁명파 등연달편에 서 있었다. 사장은 장계석이 이 일로 살을 없애버릴까봐 사장 자리를 진상에게 대신 맡기었다. 진상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 지금이야 나서서 힘써 일하는 사람은 다 공산당으로 모으는 판이니 누가 감히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리고 겸손하게 덧붙이었다.
1: 사장님, 사장께서 안 계시면 저는 할 재간이 없습니다.
0: 하지만 할 재간이 없다던 이 청년은 얼마 뒤에 장계석의 품에 안겨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1년도 되지 않아 남경 경비사령으로 진급하여 단번에 중장으로 올라갔다. 그 뒤 장계석과 염석산, 풍옥상 세 군벌이 혼전을 벌일 때도 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제남 정주에 들어갔다. 진상은 그 일로 장계석의 신임을 얻어 18군 군장으로 진급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장계석의 총애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산당 포위 토벌 전쟁만큼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다. 1933년 4차 포위 토벌에 나서기 전 진성이 거느린 18군은 2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나 병사수가 8-9만 명에 이르렀다. 그는 중로군 조홍지비를 맡고 있었는데 강서 적색 구역을 한 번에 평정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였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기 바쁘게 52사와 59사가 잇따라 섬멸되더니 사장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고 다른 한 명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조홍지비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진상은 고집이 남달랐다. 그는 본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서 18군도로 계속 진격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소 뒷걸음질에 쥐잡는 격이라고 한 번은 이겨 체면을 세울 수 있겠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졸사의 발판이 되어준 11사도 전멸하고 사장 소군마저 부상을 입었다. 이른 엉망이 되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진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싸움이 끝난 뒤 진성은 남복이 부끄러워

0: 무서워 남창에 있는 집에 들어박혀 있었다. 한창 우쭐거리던 청년 장군이 대피하자 국민당 내부가 술렁거리었다. 진성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위를 빼앗고 18군을 재편성하자는 사람까지 있었다. 장계석은 이런저런 고위 장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지만 하나같이 우유부단하거나 생기가 없고 무력하여 공산당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장계석은 공산당을 도우보라는 일을 또다시 진성에게 맡기었다. 과연 진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행군할 때는 집신을 신고 가족들을 질끈 졸라매했으며 병사들 틈에 끼어 밥을 먹었고 몸소 양식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병사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그는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키어야 했다. 이 젊은 장군은 비로소 진정한 영웅인 양 뽐낼 수 있게 되었다. 키는 작달막해도 가슴은 남보다 곱절로 쑥 내밀고 다니었다. 4차 포위 토벌에서 받은 상처도 잊혀져 갔다. 그런 진성이지만은 오늘 장계석이 갑자기 부르자 잠시 머뭇거리었다. 준이 전선에서 패한 뒤였기 때문이었다. 설악과 오기위는 모두 진성이 들이민 사람이었다. 측근들의 실패로 체면이 깎인 데다가 설악과 오기위가 무슨 처벌이라도 받는다면 자신에게도 썩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성룡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장계석의 저택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려 누런 군복을 여미고는 엉덩이에 찬 단검을 만져보았다. 단검에는 장중정 드림이라는 글귀가 박혀있었다. 진성은 가슴을 쑥 내밀고 군인다운 자태로 객실에 들어섰다. 객실은 넓고 대낮처럼 환했다. 잘 닦인 군화가 부드러운 불빛에 반짝이었다. 짙은 밤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장계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용단호를 서성거리었다. 짐포레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작고 병약한 몸을 소파에 묻고 있었다. 진성은 벗은 군모를 들고 가슴을 내밀면서 발뒤꿈치를 차며 경례를 올렸다.
1: 자네 조니 전선 일을 알고 있나?
0: 장계석은 앉으라는 말도 않고 진성을 쏘아보았다.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성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2: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구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1: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성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0: 장편 소설 대장정
1: 9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레이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평상시에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우대활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약사할 때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겠는가 하는 한계 수단입니다. 때문에 우대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배달전화 혹은 약국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건의보신 환우는 약이 좀 진귀한 약재로 해서 큰 처방으로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효능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약보다 우리 주요 효능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 콩팥이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요즘 제가 계속 콩팥이 음기란 무엇이며 왜서 우리 몸에서 음양 평형을 잡아줘야 되는가, 음기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자연에서 우리 세상 만물이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듯이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이것처럼 우리 몸도 음과 양이 평형을 이루어야만이 사람이 몸은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양기란 무엇인가? 양기란 주로 우리 그 몸이 신진대사를 하게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게끔 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자동차를 말하면 기름과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어야만이 휘발유를 넣어야만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모든 신진대사를 하고 말을 하고 소화를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일을 하려면 양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기가 충족해야만이 우리 오장육부가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 양기만 갖고는 우리 그 살 수 없죠. 그래서 음기가 있어야만이 음과 양이 평형을 잡아주는데 그중에서 양기는 모든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하는 데 수여되는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양기가 한 사람 몸에서 부족한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립니다. 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근본이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손발이 시리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소화가 해야 됩니다. 이 위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힘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양기란 말입니다. 폐도 한 가지입니다. 폐가 숨을 쉬고 이 바깥으로부터 많은 산소를 흡수해 들여오자 하면 폐가 활 늘어났다 또 쑥 줄어들어야 됩니다.
0: 네.
1: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건네보시한 우리 어머니의 집에 와서 지금 이거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약에 처음 써봅니다. 약에 굳이 네. 써도 아이 되던데 이번에 이거에 한 달 썼습니다. 저는 근데 효과를 정말 잘 봅니다. 우리 어머니는 네. 이게 집에 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던 게 요즘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좀 줄어든다. 그래 왜 네. 정신 상태가 늘상 희미하던 게 아이 또르르해지는 게 알게 됩니까? 이 약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얘
1: 알깁니다. 나사지는 게
2: 용 좋습니다. 자꾸 얘 바깥에 나가고 누구 자꾸 의심하고 그래던 증상이 좀 줄어드는 게 알긴답니다. 용 좋다 제가 네. 예, 네. 약을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여기 이번에 여기서 효과를 너무 잘 보고 나니까 이번에 우대 돌 때 좀 맛있겠다 때다 계속 쓰기로 해서
1: 네. 네. 좀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쓰는 게 한 배웠습니다.
2: 예. 네. 영, 네. 이 약이 두무다 말이 이런 돈 약이. 그래, 오늘이 배달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이 두무 어디오 제약공장의 약 우리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네. 제약공장이 상당히 이름 있는 제약공장입니다.
2: 근데 특별합니다. 네. 약을 먹어보던 중간에서 특별합니다. 네. 다른 약을 쓰면은 효과 나지 않고 사람보다 애만 하던 게 지금은 안을 정신 또를 해야지 얼마나 좋습니다.
1: 이 약이 효과 좋습니다.
2: 예, 네. 그래, 오늘 전 배달받다 네. 그래 전화드립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주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몸에서 양기란 어떤 작용을 노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양기가 충족하다 할 때는 사람이 정신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유쾌하고, 그런데 반대로 양기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말하기도 싫어지고 웃기도 싫어지고 이래서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쪽에 양기 부족해서 저렇게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말도 우리 가끔 듣게 되죠.
0: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2: 근데 보시 않아서 한 달 반 안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음양피님이 돼서 지금 얘기한 게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양기가 허하다 말다 나는 게 어당이 부서워도 다시 못하고 속발이 시리고 오늘 좀 골짜군 두번 나고 막 이렇게 열이 나고 그런 감이 나고 손발은 그다음 무릎이 아래 자꾸 시리다 말다 발은 자꾸 내게 오는가지고 입으로 쏘겠어도 그래 이것을 간다만 쓴게 벌써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우이 두번 나는 게 벌써 없어지고 아래 그 손발이 손발이 시린 게 손끝이 발끝이 툭 이리도 시립니다. 무릎 아래도 서늘하고 참으고 남치는 감은 두둥이 그것도 이제 이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야기했을 것까지 정신하고 좀 맥이 납니다. 선생님 이야기하고.
1: 예. 맥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2: 예. 예. 글쎄 그래 그지 어쨌든
1: 성경이 들어갔는데 맥이 안 남아. 그 다음에는 약이 없죠.
2: 그러니까 꼬리집이 따가만 나겠는가 안에 그런 게 집이 어디서 꼬리 따가본 건 나사지고 그다음에
1: 그것도 해서 뜨거워나고 허혈이 생기고 이름 좋은 약이랑 못 말하지. 이 약은 딱 음양 폐명을 잡아주게끔 약이 또 음기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가서 열이 아예 납니다. 열이 있던 사람들 대비 열이 없어지고
2: 대비 내 먹어볼까 꼬리집이 열이 내리겠구나. 그리고 발이 손발 같이 세놓고 그러니까 음양 폐명을 딱 그래서 중심 잡아서 폐명을 시켜줄까. 약은 어째서 좀 요 약이 좀 다리 아마 다리긴 단다. 공장이 원래 따질 겁니까?
1: 맞습니다.
2: 그래서 이 노래 한번 이번에 참가합시다. 예, 열 곡의 아들까지 선생님 참가하겠습니다.
1: 예, 항상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양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자연을 생각하면 압니다. 해가 나오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양기란 바로 우리 몸을 덮여주고 몸이 따뜻해야만이 혈관이 수축이 안 오고 혈관이 수축이 안 와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3: 네, 저도 건네보시 안 쓰고 있습니다. 용 소화에 대해서 밥을 잘못 먹은데 소화 잘 돼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예.
1: 네.
3: 그리고 또 이 손발이 용 손은 따갑고 발이 용 차가웠습니다.
1: 네.
3: 이 손발이 다 이전과 같게 되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고 용 제대로 정상을 됐습니다.
1: 네.
3: 그다음에 콩팥이 나빠서 양등이 다 묶이고 저도 잘 아이 나가고 어떤 때는 자주 보이던데 이 증상도 이건 싹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이 다리랑 용색이 아파서 이 뭔가 밀차를 밀고 다녔습니다. 허리 다리 아파서. 근데 이 약선에 밀차를 밀지 않고 용차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예. 동맥경에 혈진 아팠습니다. 근데 동맥경에 혈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이렇게 부족할 수 없고 오늘 대달받아도 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왕왕 우리 림상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질이 차다는 거 압니다. 나는 차서 그래도 조금만 참을 먹거나 남들이 그렇게 시원하도록 먹는 수박을 먹거나 혹은 요월에도 맥주 한 병도 못 먹는다고 해. 그래서 자기 체질이 찬 거 압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입안에 쌍호하는 것처럼 해지고 이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코안이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목에 위에 와서는 마른단 말입니다.
0: 네.
1: 이거 왜 이런가?
0: 땅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언니도 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4: 나빠가지고 당뇨 있으면서 손이 나빠가지고 저기. 근데 당치도 많이 나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네보지 않으니까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근데

0: 그런 거니까 당뇨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예. 여간도 마르고 과부도 자꾸 말라던데 예. 그것도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0: 몇 번 쉬었으니까 용맥이 납니다 예.
1: 용맥이 나는 약입니다.
0: 그렇게 말입니다. 용맥이 납니다. 용맥이 없어 꼼짝 못했는데 지금 용맥이 나니까 정신 나면 용 좋습니다.
1: 네.
0: 보시면 좀 더 배달보다 그냥 수다부린다.
1: 예, 의대 활동도 있습니다. 예.
0: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찬 체질인데, 확실히 내가 냉하다는 거 아는데, 왜서 계속 이렇게 입구창이 나고, 해수리 돋고, 해끝이 빨개진다거나, 입이 마른다거나, 이런가. 이런 치료에서 이럴 때, 칭호하는, 조심하는 먹으면, 또, 위가 또 냉해지죠. 예? 그 다음에 네. 아래 하지가 냉해지고.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아, 우리 언니, 네 두피 걸린 다음에, 그냥, 그도 어제 출원해 열흘 만에 나왔는데, 그냥, 그도 예, 골이 무겁고, 아프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날 꿈이도 못 합니다. 그리고, 네. 식사하는데, 입을 조금 벌려놓을까, 밥을 자꾸 흘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머리 정시에 아이 나고, 그래서 예, 이제 이거, 건네 보신 한우 선생님 강의 듣고, 한 달 썼습니다. 한 달 썼는데 네. 다른 약을 그렇게 나왔어도 효과 못 봤는데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렇게 허리에 거지름 쓰이라고 자꾸 무겁던 게 우선은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우선은 네. 맥이 조금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그 놀이터에가 곰방공원 앞에 집 있을까 놀이터인데 거기 나가에 걔도 조금씩 안산올매설에 그렇게 어지럼 쓰인하고 골이 아프던 게 많이 좋아졌단다. 그리고 얘 네. 밥을 잡술 때 시계 흘리던 게 어떤 술 흘린다. 내 밥을 조금 너무 흘릴까 볼까 얘 입을 크게 버리지 못합니다. 어찌 그랬는지
1: 마비 그랬는... 왔죠. 입 주위에 이 신경들이 마비 왔다.
3: 아이 걔네 우선에 밥을 약간 흘리지 많이 나서도 쓴다. 그렇게 그때도 네. 아이 흘린다. 그래서 이렇게 네. 효과 좋을 때에 이분이 이 근에 보신 한우 좀 많이 써야 되지 뭐 예? 한 1년 네. 그래야 다시 재발하야
1: 그 정도 됐으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장기적으로 쓰고 보면은 그게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3: 한 1년 쓰면 되는가 하고 물어본다 우리 언니.
1: 그래. 1년 쓰면 됩니다. 예. 이래서 네. 뭐 확실히 알긴다. 근데 이 약은 좀 우리가 늙어가면서 상용약으로 써도 좀 이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3: 예, 맥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좋을 때 이거 근데 보신 한우 배달 받다고 저는 한 개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입이랑 마르고 계속 상호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중초에 와서는 한기가 이렇게 뭉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중초의 한기를 배출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2: 양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아, 저는 중풍이어서. 지금 근리보현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근부에 오니까 제가 말해도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듣지 못합니다.
1: 네.
4: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집행이 짓고 재근한 거라다, 걸어다닙니다.
1: 네.
4: 근리보현을 쓴다면 지금 집행이 짓지 않고 다 걸어다니고 있고 어느 말을 하면 이 정도는 어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1: 네.
4: 네, 권유방에 이렇게 효과에 도우니까 더 싸서 쓰라고 그랬나.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도 있고 합니다.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이런 치료에서 먼저 순서는 뭔가 중초에 있는 이런 한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한기를. 이 한기를 몰아내지 않고는 위에 이런 찬기운, 밑에 찬기운,

0: 우의 열 이게 순환하지 못합니다. 순환하면은 이렇습니다. 내 몸의 열기하고 한기가 순환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한기를 누가 몰아내는가? 양기가 몰아냅니다. 우리 몸의 양치라는 게 든든하고 충족하다 할 때는 이런 한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 집에 이 습기 있고 한기 있을 때는 어찌입니까? 집에다 난치를 돌려야 되죠. 방도 치려놓든 불을 떼든 어쨌든 이 열을 가해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만 뗐다가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음양평형을 잡아주면서 몸의 양기를 보충해야 되죠.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한우는 진화라든가의 그다음에 잔투이라든가 이런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은 이 몸의 그 양기하고 음기를 딱 평형 잡아주면서 몸의 허혈은 없이는 약입니다. 그리고 양기를 보충하는 약 충분히 들어갔고 근심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약 공장을 믿어야 됩니다. 산동 뚱어어조라는 거는 뚱어어조는 여러분들 많이 악요로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악요도 우리나라에서 산동 뚱어어조가 더 좋은데 그 내보신하니가 바로 이 제약 공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 가마처럼

0: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도 이제 약간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잔뜩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로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잘할 바다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엽지.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인증까지 구해서 오게 되는데 이. 한 40 먹으니까는 맥이 어떤 게 맥이 약하게 나더라면 돼.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 들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간이가 많이 좋아졌다.
0: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불안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사리면서 지금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그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온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환자들에게 복심이 들어가게 몸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이맘에 선생님이 강의 맥이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어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려 살았다 나.
0: 네. 예. 이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예. 예. 선생님 예.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0: 네. 예. 치료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 구복을 애를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 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버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있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에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변하는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곡은 김철아 작사, 장명 작곡의 고양이 얼굴이여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양이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노래합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박정길 작사 방화 작곡의 연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삼태의 연변, 그곳에 깃든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의 정겨움, 그리고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성수 작사, 박성철 작곡의 할머니의 소원입니다. 자성들 잘 살고 행복하라는 바람, 할머니의 따뜻한 소원이 노래가 되어 전해집니다. 지춘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춘선 작사 박성구 작곡의 동구방 느티나무입니다. 말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쌓인 새로가 추억을 노래합니다.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재관석 작사 최령원 작곡의 위대한 당이여를 준비했습니다.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서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이름, 무한한 존경을 담아 숭고한 마음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욱 작사 유주섭 작곡의 산꽃입니다. 작고 힘찬 꽃처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삶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선물입니다. 인생길에 만난 소중한 인연, 뜻밖의 찾아온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이 선물임을 일깨워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원실이었습니다.

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걸입니다. 네, 여행은 가장 좋은 삶의 쉼터입니다.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여행. 복잡한 머릿속을 말끔히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동력을 전해주고 오직 나만을 위한 포근한 쉼터를 찾아 오늘도 함께 맛여행 떠나보실까요?

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성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낸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저는 반죽이나 얇게 썬 식재료를 기름에 지져 익히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재료마다 살아나는 고유의 풍미가 일품인 저는 오랜 세월 조선족의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소중한 음식 문화입니다. 전의 기원은 매우 오래됐고 일찍 요리서적에는 빈대떡이 실렸습니다. 예전에 저는 고기를 얹거나 넣어 만드는 귀한 음식이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반죽 안으로 전을 만들어 먹어 이로 인해 빈궁병이라는 별명도 지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름을 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기름 자체가 귀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사용하는 전은 특별한 날에도 맛볼 수 있는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잔치나 연회 때 다양한 전을 차려 올렸고 민간에서도 명절이나 제사상에 전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상에는 소고기 전, 생선전, 버섯전 등 정성이 담긴 전이 올려졌으며 이는 조상에 대한 공경과 가족의 정성을 함께 담아내는 의미였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인 전은 연변의 풍부한 식재료와 결합시켜 더욱 다양하고 독특한 전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연변에는 감자, 김치, 각종 해산물과 채소가 풍부해 이를 활용한 전 요리가 특히 발달했습니다. 전은 주재료에 따라 크게 채소전, 해물전, 고기전, 곡물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이 지닌 고유의 맛과 식감이 조선족의 풍성한 음식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채소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소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김치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신김치를 넣어 만드는 김치전은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으로 조선족 가정에서 가장 흔히 즐겨 먹는 전입니다. 파를 듬뿍 넣어 만든 파전은 향긋한 파의 풍미가 돋보이며 여기에 오징어나 새우, 홍합 등의 해산물을 함께 넣으면 더욱 풍성한 해물파전이 됩니다. 감자전은 강판에 간 감자로 만드는 전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며 조선족을 대표하는 전 요리로 손꼽힙니다. 부추전은 부추 특유의 향긋한 맛을 살린 전이고 두부전은 얇게 썬 두부에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져내어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또한 더덕을 얇게 썰어 만든 더덕전도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물전으로는 해물파전 외에도 생선전이 있습니다. 명태나 조기 같은 생선살을 얇게 저며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진 생선전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고기전으로는 동그랑땡과 산적이 대표적인데요. 동그랑땡은 다진 고기에 두부와 각종 채소를 섞어 동그랗게 빚은 후 지져내는 것으로 명절이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귀한 음식입니다. 산적은 얇게 썬 고기와 채소를 꿰어 지져내는 궁중 음식으로 고급스러운 맛과 모양이 특징입니다. 곡물전으로는 녹두전, 즉 빈대떡이 있습니다. 불린 녹두를 갈아 만드는 이 전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녹두전은 예로부터 해독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봄에 진달래꽃을 얹어 지지는 화전은 절기 음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얼린 명태로 만드는 동태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이처럼 조선족의 전은 그 종류와 맛이 무궁무진해 각 계절과 명절 그리고 가정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 특색 음식인 전요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은 재료에 따라 다양한 영양학적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녹두전은 예로부터 100가지 독을 치유하는 천연 해독제로 불렸습니다. 전은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어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증상에 도움을 주며 혈중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자전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김치전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또한 김치의 매운맛을 내는 고춧가루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진대사 촉진과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해물파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성장과 세포재생에 좋습니다. 오징어나 새우에 함유된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전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합니다.

조선족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 요리로는 감자전, 김치전, 해물파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전은 고유의 맛과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그 조리법 또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에는 다양한 전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전인데요. 감자전은 바삭하고 쫄깃한 맛을 지닌 연변의 대표전입니다. 감자전은 신선한 감자를 강판에 갈아 만드는 전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이 전의 매력은 감자 본연의 향긋함과 아삭한 식감에 있습니다. 감자전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감자, 양파, 청양고추, 소금술,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여기서 감자는 되도록 전분 함량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전을 조리를 시작할 때는 우선 감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감자는 산화되어 색이 변하기 쉬우므로 빠르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아놓은 감자에 잘게 다진 양파와 얇게 썰은 청양고추 그리고 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로 달군 후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얇고 동그랗게 펼쳐놨습니다. 앞뒤로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지져내면 바삭한 감자전이 완성됩니다. 특히 중약불로 천천히 익히는 것이 감자전의 성공 비결인데 이렇게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 최상의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은 간장에 다진 파와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만든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적당량만 사용하는 것도 맛있는 감자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치전은 잘 익은 신김치를 넣어 만드는 전으로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조화를 이뤄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 요리로 손꼽힙니다. 특히 묵은지처럼 잘 익은 김치를 사용하면 더욱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재료는 신김치, 양파, 청양고추, 밀가루, 튀김가루, 김치 국물, 물, 그리고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김치는 잘게 썰고 김치 국물은 따로 준비해둡니다. 양파는 같은 크기로 다지고 청양고추는 채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밀가루와 튀김가루를 넣고 김치 국물과 물을 부어가며 되직한 반죽이 될 때까지 섞어줍니다. 이때 반죽의 농도가 너무 묽으면 전이 팬 위에서 퍼져버리고 너무 되면 속이 제대로 익지 않으므로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썰어놓은 김치와 양파, 청양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로 달군 후 반죽을 얇고 둥글게 펼쳐 넣습니다. 이때 뚜껑을 덮고 익히면 수증기가 생겨 속까지 골고루 익게 됩니다. 한쪽 면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김치전의 핵심은 김치 국물을 활용해 감칠맛을 살리는 것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 속촉이 식감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물파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물파전은 파의 향긋함과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전 요리인데요. 해물파전 재료로는 파 또는 쪽파, 오징어, 새우, 홍합이나 조갯살, 밀가루, 물, 달걀, 소금과 후추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해물파전 조리를 시작할 때는 파를 5cm 길이로 썰고 오징어는 얇게, 새우는 등껍질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밀가루에 물을 부어가며 되직하게 반죽한 후 달걀을 풀어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로 달군 후 반죽을 얇게 펼칩니다. 그 위에 파를 가지런히 올리고 준비한 해산물을 골고루 얹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중약불로 천천히 익히면 파가 노릇하게 익고 해산물이 부드럽게 익어 맛이 어우러집니다. 한쪽 면이 충분히 익으면 뒤집어 반대쪽도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해물파전은 특히 막걸리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데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즐기는 해물파전과 막걸리 한 잔은 많은 이들이 꼽는 낭만적인 먹방 조합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김장철에 이웃끼리 김치를 나누며 함께 부쳐먹는 김치전,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성스럽게 빚은 동그랑땡, 그리고 연변에 푸르른 자연이 선사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채소장까지, 이 모든 전에는 먹는 즐거움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인심과 정겨움이 담겨 있습니다.

연빈의 맛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에서 여러분은 잠시나마 나만의 포근한 쉼터를 즐기셨는지요? 여행은 곧 나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풍경이 선사하는 설렘과 따뜻한 인연이 주는 감동,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풍성한 선물이 되어 돌아오죠. 오늘의 이 여정이 여러분의 일상의 활력과 행복을 가득 채워주길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작은 꽃이 하나가 바람을 타고 물을 따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꽃씨는 아름다운 곳으로 피어납니다. 그것은 꽃씨의 여행이자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문추산 작사 방동걸 작곡의 오금실 가수가 부른 꽃씨의 여행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귀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책 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계신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인생사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는 나팔꽃의 상큼하고 활기찬 모습은 올해의 하루를 밝게 시작합니다.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은 오늘 하루 바쁜 하루였나요? 아침부터 아이를 챙기고 밥 차리고 출근하고 장 보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하루 내게 감사한 일이 뭐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 책은 한 여성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겪은 놀라운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도 시동이 안 걸리고 비 오는 날 진흙탕에 빠지는 등 안 좋은 일만 가득했던 그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심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니스 캐플런이 들려주는 감사의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 제니스 케플러는 원래 잡지 편집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글 쓰는 일을 전문으로 했던 분이죠. 그런 그녀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어느 새해 저녁 파티에서였는데요.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들고 서 있던 제니스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년에도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텐데 그때 지금보다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녀가 복권에 당첨되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새 결심을 하나 합니다. 바로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하려니까 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원래 나쁜 일에 더 집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에 좋은 일이 9가지 있어도 나쁜 일 한 가지가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 심리학자들은 이걸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매일 밤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자가 감사 일기를 쓰면서 겪은 구체적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달라진 것은 바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자는 평범했던 결혼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하루에 적어도 두 번씩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가 그러듯이 그녀도 남편의 장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봐도 그게 당연하지라는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 정말 멋져 보여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도 기분 좋게 웃더래요. 그냥 30초짜리 칭찬이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뇌 회로가 바뀐다고 말해요. 피아노를 매일 연습하면 손가락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커지면서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뇌 경로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일종의 정신 훈련인 셈이죠. 저자는 남편에게 고마운 점을 하루에 한 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도 저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대요. 이게 바로 긍정의 순환입니다.

다음으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자녀와의 관계였어요. 이 책의 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큰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고중생이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 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숙제했니? 방 청소는? 밥은 먹었어?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함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방학 때 집에 왔을 때 그동안 하던 잔소리를 줄이고 그냥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의아했지만 곧 엄마와 더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같은 부모를 둬서 정말 행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우리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된답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목표 달성을 20% 더 잘한다고 해요. 감사가 게으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오늘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날씨에 대한 불평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의 저자는 날씨에 대한 불평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평을 해봤자 날씨가 변하나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불평을 할까요? 그것은 불평 자체가 우리에게 일종의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시각의 재구성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따뜻한 코트를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눈을 지워주는 이 옷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걷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서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미국에서는 연봉이 약 7만 5천 달러 정도만 넘으면 그 이상 돈을 벌어도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새 차나 새 가방을 사면 처음에는 기쁘지만 곧 그 물건에 익숙해져 버려요. 하지만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좋은 공연을 보는 등의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는데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 그리고 추억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음에 정말 기쁘다고요. 여러분, 오늘 당장 작은 경험을 하나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간다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 책은 직장 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직장인의 81%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상사 밑에서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대요. 그리고 70%는 상사가 감사를 표현하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사가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건강 휴양지의 의료 원장 마크 리포니스 박사는 감사가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화를 내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염증을 일으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감사, 사랑, 연민을 느끼면 이와 반대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몸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진다면 이보다 더 쉬운 건강 비결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녀 3명을 교통사고로 잃은 제키라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놀란 회복력을 보여주는데요. 제키는 매일 감사 목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할 일을 찾았지만 점차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 면역 체계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 몸이 병을 이겨내는 면역 체계처럼 마음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 책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노래 듣고 구체적인 방법 제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을 세 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좋고요. 다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다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직접 그 사람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숲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공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니스 케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결혼 생활이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심지어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뿐인데 정말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감사한 마음이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소중함을 잃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평범한 1년이 눈부신 1년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함께한 책은 제니스 케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혜, 담당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어른이 되고 마음이 자라도 꿈은 필요합니다.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어른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언제부턴가 꿈이라는 말에 목에 걸려 삼키지도 내뱉지도 못한 채 꿈아리를 하기도 합니다. 꿈을 이루는 일은 내게 딱 맞는 옷을 입는 일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입

그것이 바로 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목표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조금씩 가세지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 오늘은 립추입니다. 초조함에 달아올랐던 내 몸의 온기도 식혀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의미 있는 일에 꿈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살이 복원하면 금반지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하나는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물이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액세서리는 여러 가지 있어도 반지만은 두 개뿐인 까닭은 반지는 사랑의 상징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 나절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두 반지에 깃든 가슴 조매는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을 수 없으며 지금도 어젠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른다. 결혼해서 10년 만에 남편한테서 처음으로 금반지를 선물 받았다. 결혼식을 올릴 때는 두 집이 모두 털면 먼지밖에 없을 정도로 재지게 가난해 결혼식도 돈을 꿔서 치를 처지였다 보니 반지 같은 선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학생 시절에 나는 남자 벌개란 별명을 달고 다닐 정도로 왈패이다 보니 대학 동창인 남편도 내가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등 여자들이 애용하는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 결혼 후 여유가 있을 때에도 남편은 나에게 장신구를 사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도 필경은 여자인지라 주위의 친구들이 끼고 다니는 금반지나 금목걸이가 무척 부러웠다. 특히 친구들이 남편한테서 받은 선물이라며 반지랑 목걸이랑 끼고 나와서 자랑을 할 때면 시샘이 났고 그런 낭만을 모르는 남편에게 은근히 서운하기까지 했다. 참다 못해 하루는 남편 앞에서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를 내비쳤더니 낯선 사람 쳐다보듯 놀라운 표정을 하는 것이었다. 아, 당신도 그런 걸 좋아하오? 미안하오.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라고 하더니 그의 결혼 기념일에 예쁜 금반지를 깜짝 선물하는 것이었다.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반은 선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척 기뻤다. 하지만 그날 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남긴 남편의 고백이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당신과 매일 마주보고 있다는 게 꿈만 같소. 나한테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소. 그동안은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구만. 이제부터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랑하오. 남편은 나한테 기타를 치면서 사랑의 노래까지 불러주었다. 낭만의 결혼 10주년을 보내고 약 한 달이 지나서 남편은 뜻밖의 교통사고로 인사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하늘로 갔다. 금반지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유물로 되었으며 남편이 남긴 그 말과 노래는 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어 나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나는 그 금반지를 한 달밖에 끼지 못했다. 금반지를 보면 남편 생각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낄 수가 없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금반지를 봐도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남편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사랑의 선물이기에 손에 끼면 색이 바래도 달아버릴 것 같아서 지금도 보관함에 고이 보관해 두고 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반지는 가슴 아프게 불효했던 한 가지 사연을 떠올리게 한다. 20년 전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난 후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모셔왔다. 두 분이 서로 첫눈에 반해 젊은이들 못지않게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랑의 선물로 새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선물하셨다. 젊었을 때 가난해 낭만적인 사랑을 못해보신 휘한 때문에 만년에 만난 사랑은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새 어머니한테 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주책 없어 보였고 눈이 거슬리고 화가 났다. 엄마한테는 머리핀 하나도 선물한 적이 없이 평생 엄마를 고생시키더니 새 어머니한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혐오감까지 들었다. 하여 하루는 작심하고 아버지한테 무리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가 어떻게 고생하시며 모아둔 돈인데 그 돈으로 계모의 선물을 함부로 사십니까? 아버지는 퇴직금도 없으면서 돈을 아끼며 사셔야죠. 너무 어질고 착하신 아버지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더니 민망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책이 없었구나. 자식들의 신세에 살면서 주제를 모르고 설친 것 같다. 나의 60이 되도록 반지 한번 끼어보지 못한 내 새엄마가 불쌍해서 그만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오늘은 전복순이 글 금반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악세

없을 거다. 그렇게 나는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아버지 가슴에 매정하게 찬물을 끼얹었다. 로네네 새롭게 만나는 부부들은 처녀 총각대와는 달리 서로 곁에 달린 자식들 때문에 상대방의 가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위에서 후처들이 훗남편의 재산을 가만히 따돌려 자기 안속을 챙긴다는 소문을 많이 들은 터라 새 어머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나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식들의 눈치 때문에 련애도 맘 놓고 하지 못하고 주고 싶은 선물도 맘대로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가여운 모습을 생각하면 뭘 인정했던 나의 처사가 너무 죄스러워 나 자신의 용서가 안 된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영원히 이팔 청춘이라는 것을 내 나이 50대 중턱을 넘어서면서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의 행동이 100번 리해되었다. 후에 알고 보니 새어머니는 부모들이 억지로 맺어준 인연으로 첫 남편과 마음 없는 결혼을 하다 보니 사랑 없는 메마른 삶을 살다가 만년의 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고 첫 결혼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슴 설레는 낭만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자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젊으나 늙으나 똑같다는 것을 불효했던 나는 몰랐다. 로인들의 순결한 사랑을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사랑의 낭만은 젊은이들에게만 속한 특혜인 줄로 생각했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로넨에 만나는 사랑도 가슴 설레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하지만 주위에 보면 많은 로인들의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고 싶은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때론 같이 살다가 생리별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해서 살다가 그중 한 분이 큰 병에 걸리면 헤어져서 서로 제각기 친자식 곁으로 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병치료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과 간호 때문이다.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리별을 해야 하는 로인들의 슬픔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라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드려야 하는 것임을 나는 아버지와 새 어머니의 사랑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결혼해 10년간 행복하게 사셨으며 아버지는 새 어머니가 폐암에 걸려 고생하실 때에도 항상 곁을 지키며 간호해 주셨다. 临终하시기 전에 새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만년에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젠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어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새 어머니의 오른손 약지에는 아버지가 선물하신 금반지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이 지나서 아버지도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새 어머니가 남기고 간 금반지를 나에게 물려주셨다. 사랑의 영원함을 뜻하는 금반지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젊은이들의 사랑이든 로넨이 만난 사랑이든 영원히 빛나며 변치 않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금반지는 묵묵히 깨우쳐주고 있다. 20년이면 강산도 두 번 변하는 세월이지만 보관함 속 금반지는 변함없이 눈부신 황금빛을 발산하고 있다. 이 금반지들을 볼 때마다 금반지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으며 그분들이 남기고 간 사랑의 향기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감돌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은 때로는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짧게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빛날 때가 있죠. 새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던 그 금반지처럼 아버지의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피어난 사랑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2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손길의 온기와 약속의 무게입니다. 오늘 이 금반지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장신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에도 포기하지 않은 함께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에게 영원히 변치 않은 반짝임을 선물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소중한 분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 손이 바로 가장 눈부신 금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상책.

어린 시절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어느새 점점 사라져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 물건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옛 추억으로 떠나는 감동적인 시간 여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이 힘들거나 지칠 때 아늑한 옛 추억으로의 시간 여행은 우리들에게 힘과 열정을 솟구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박영옥이 쓴 소필, 고양이 시냇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낳아주고 키워준, 또 칠생무지개 같은 꿈도 심어준 고향을 떠난 지도 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고양이 시냇물을 늘 잊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속에 안겨 물장구라도 치고 싶다. 지금도 내 시냇물은 그때처럼 맑을까? 그때처럼 청하게 노래하면서 흐를까? 인정 많던 고향의 사람들도 그립건만 고향의 시냇물에 대한 그리움은 늘 짓궂게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았다. 언제쯤 고향에 가야 하겠는데 하면서 벼르고 별렀건만 50여 년이나 앉은 석동으로 자리를 굳건히 틀고 살아오시던 어머니마저 13년 전에 내가 사는 도시로 이사오다 보니 그 후로는 다시 고향 갈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난 가을에 동창 모임을 고향의 학교에서 가진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 내가 살던 고향. 그래, 고향에 가면 시냇물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토록 그립던 고향의 시냇물. 전화기를 놓은 나의 입에서 어느새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튿날 오전 우리 동창생들을 안친 버스는 고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야릴 수도 없는 산과 들을 지나 한 시간 반이나 달려서야 목적지인 만보중학교에 도착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학교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고향의 시냇물로 향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금광촌이라고 하는 물 좋고 인심 좋은 동네였다. 이제는 대부분 조선족들이 다 한국 아니면 시내로 이사를 가 오늘은 한족 동네로 됐지만 그러나 마을 앞에 있는 깨끗하고 맑은 시냇물은 변함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금방 돋아난 봄풀처럼 새파란 나의 동년 감미로운 추억 속으로 나를 끌어들였다.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나는 옆집의 송월이 그리고 뒷집의 초록이를 불러 시냇물에서 놀기가 일쑤였다. 비오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이다시피 시냇물에서 놀았는데 종로의 해를 바라보며 시냇물가로 달려가는데 난 다리가 부실하다 보니 맨 나중에 도착하곤 했다. 그때면 벌써 송머리와 초록이는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나도 옷을 벗어 풀 위에 활 던지고는 물속에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 셋의 물싸움이 또 시작된다. 그 놀이가 실증나면 우리는 또 물가에 나와 진흙으로 여러가지 동물도 만들고 집도 짓고 허물었다 또 짓기도 했다. 이렇게 실컷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면 엄마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너 그 옷을 좀 봐. 흙이 가득 발렸구나. 또 풀물도 들었고. 이 옷들을 내가 씻어 못 대겠다. 욕먹을 때는 입이 한 잔 나오다가도 이튿날 또다시 시냇물을 만나면 그렇게도 좋았었다. 물이 어찌도 맑고 맑은지 얼굴을 비춰보면 거울처럼 환히 들여다 보였고 신발로 시름 없이 헤엄치며 오르내리는 아기고기 떼들을 살짝 담으면 신발 안에 가득 담겨졌다. 좁은 신발 안에서 맴돌아치는 고기가 불쌍하여 다시 물속에 넣으면 좋아라고 헤엄치는 그 재미로 우리는 잡고는 놓아주고 하면서 놀았다. 나는 여자애였고 또 지체장애인이었지만 장난이 심했다. 적하면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에 기어올랐고 적하면 큰 강에 가서 헤엄을 쳤다. 한 번은 만보의 넓은 벌판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고동하에서 헤엄치다가 긴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빗자루로

나를 때리시면서 다시 고동아이 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치셨다. 그래도 엄마 몰래 가만히 큰 강이가 헤엄치면서 놀았는데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는 늘 한 조각의 엷은 불안이 가슴의 구석구석을 연기처럼 채우셨으리라. 그 후에도 나는 계속 나무에 오르고 큰 강에서 놀 때가 많았지만 사고 한 번 없었다. 고향의 시냇물은 언제나 나에게 삶의 지혜를 배워주었고 또 내 꿈을 살찌게 해주었다.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사는 법,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노래만 부르며 사는 법, 시냇물처럼 모든 걸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 10살 때의 어느 저녁, 나는 송무리와 초록이와 함께 시냇물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건너편 생산대 남새밭에 눈길이 멎었다. 거기에는 새빨간 도마도들이 탐스럽게 달려있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얘들아, 우리 저 도마도 따먹자. 내가 먼저 외쳤다. 그러자 담이 작은 송우리가 그러다가 한족 아바이한테 붙잡히면 어떡해. 그 아바이 막 때릴 거야. 라고 주저앉는 바람에 셋은 잠시 요지부동했다. 그랬다. 바로 초막 안에서 한족 아바이가 창문으로 밭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로 집에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우리 집에 20평방이 되나마나한 채마전이 있었지만 다른 채소를 많이 심느라고 도마도는 심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 먹을 돈도 없었다. 도마도가 무척 먹고 싶었던 나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도마도를 훔쳐 먹어야겠다고 읍별렀다. 봐라, 저 아바이가 소변 보러 간다. 이럴 때 뜯으면 된다. 초록이가 소리쳤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아바이는 바지춤을 움켜쥐고 변소로 가는 것이었다. 좋은 기회였다. 우리 셋은 제껏 감자밭을 지나 도마도 밭에까지 접근했다. 나는 재빨리 제일 큰 것으로 다섯 개를 따 옷 앞섭에 감쌌다. 요 계집 애들 어디 맞아봐라. 벼란간 그 아바이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 셋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기 내기로 뛰기 시작했다. 그때 다리가 불편했던 나는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뒤에 떨어졌다. 그래도 붙잡히지 않겠다고 절뚝대며 죽기 내기로 그 애들을 뒤쫓아갔다. 하지만 원래 불편한 다리가 막 떨려나면서 더욱 말을 듣지 않다 보니 그 아바이한테 곧 붙잡힐 게 뻔했다. 아, 이걸 어쩌나. 오늘 영락 없이 얻어맞게 됐구나. 나의 가슴은 쉼없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 아바이는 정말 성격이 사납기로 이름이 있었다. 한 달 전에 형식이가 참외를 훔쳐먹다가 붙잡혀 귀싸대기를 얻어맞았고 또 며칠 전에 다른 애가 땅과리를 훔치다가 단단히 혼뜨검 당했다. 나는 막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행렬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그 아바이는 금방 나를 뒤쫓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바이가 내 곁을 지나 앞에서 달리는 초록이를 붙잡는 게 아니겠는가. 초록이는 울상이 된 채로 그 도마도를 몽땅 빼앗겼다. 물론 송우리도 붙잡혔는데 애들은 매는 맞지 않았지만 된 욕을 먹은 후 밭에서 쫓겨났다. 나도 그 애들의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겁이 더럭 났다.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후 그 아바이가 밭구랑으로 되돌아올 때 내가 겁결인 눈으로 도마도를 꺼내는데 아바이는 아직도 분이 내려가지 않는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다. 넌 도마도를 가지고 어서 집에 가거라. 네? 다시는 이렇게 훔치면 안 돼. 알았지? 아바이 목소리는 퍽 온화했다. 그날 저녁 나는 훔쳐온 도마도를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다른 애들은 훔친 도마도를 모두 빼앗겼는데 그 한족 아바이가 내 건 안 빼앗고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날 생각해주는 그 아바이가 참 좋아요. 나의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그 아바이가 널 해쳤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이튿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도마도 값을 물어주셨다. 우리가 그 도랑뚝을 따라 집으로 올라올 때 아버지는 나더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이 시냇물을 좀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때론 사람들이 빨래하거나 쓰레기를 던져 물을 흐려놓아도 부르던 노래 계속 부르면서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지. 너는 불쌍한 애지만 그렇다고 동정만 바라면 안 돼.
이 시냇물처럼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 그랬다. 간혹 창살 같은 빗줄기가 내리꼰질되면 시냇물은 흐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비 온 뒤 하늘이 맑으면 시냇물은 그 작은 가슴으로 널따란 푸른 하늘을 안을 줄 알았고 밤이면 별들이 돌다리 위에서 깡충대다가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는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놀이터기도 했다. 가담가담 괴로워지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아픈 마음을 토하러 시냇물을 찾아가면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사귈 수 있었고 다시금 고운 꿈을 키워주던 시냇물이었다. 시냇물은 또 온 동네의 생명줄이었다. 자연의 풍화 예측이 어렵다고 어떤 해에 가물이 들어 옥토들이 아우성칠 때면 시냇물은 온 마을의 밭을 적셔주는 감로수였다. 깨끗한 시냇물을 실컷 마신 곡식들이 미풍에 춤추는 자태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시냇물은 또 이 동네 저 동네의 개구쟁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잠깐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애들이 찾아가 마음껏 동년을 즐기는 웃음 천국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하면서 서로가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빨래터기도 했으며 마을의 부지런한 어른들의 좋은 목욕터이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랴. 너무나 깨끗해 지나가던 해님도 달려가던 구름도 홀랑 뛰어들어 목욕을 했고 또한 여름 한철이면 물고기들이 많기도 했다. 돌종개, 버덜치, 메기, 그래서 동네 어른이고 애들이고 반들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아도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엄마와 같이 엄마의 친구네 집에 가 놀다가 돌아오는데 시냇가에서 나지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엄마와 같이 다가가 보니 봉규 엄마였다. 아니 웬일이오?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엄마의 물음에 봉규 엄마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다. 애 아버지가 어디서 술 많이 마시고는 와 조정을 하길래서 내 왜 저런 나그네를 만나는지 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눈물 보기 싫어 여기 나와서 가만히 운다는 게 누구 와도 말하기보다 그래도 여기 시냇물에 와서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요. 이렇게 시냇물은 아줌마들의 하소연도 묵묵히 들어주었다. 오늘날 우리 동네는 초가집들 대신 덩실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또 사람들도 다 바뀌어 더는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고향의 시냇물은 여전히 옛 모습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다. 또 여전히 변함없는 목청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서 여전히 깨끗한 모습이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하죠. 오늘도 행복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변하는 풍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움, 소중한 사람과의 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추억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고향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학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지만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입니다. 정광훈 작사, 김광일 작곡의 우리 사는 세상은 보내드립니다. 석광선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정은 소중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진정한 정이 더욱 소중합니다.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정 따라 돈 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산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맑은 메아리처럼 맑은 공기와 웅장한 산의 기상이 마음을 시원하게 정화시켜줄 겁니다. 김철학 허출림 작사, 허출림 작곡의 장백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시대 새 천년을 맞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래 부르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가요?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노래하자 새 천년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0: 성적표를 받은 작은 곰. 어느 맑은 날 곰나라 학교에 친구들이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있었어요. 바로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1: 대부분 친구들은 재빨리 봉투를 열고 성적표를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난 A 받았어. 나도 B야. 친구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어요.
0: 그런데 작은 곰은 달랐어요. 작은 곰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마치 봉투 안에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1: 작은 곰은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몹시 긴장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에서 성적표를 꺼냈어요. 첫 번째 과목, 어문, B. 두 번째 과목, 수학, D. 세 번째 과목, 역사, D. 네 번째 과목, 자연, D. 작은 곰의 눈은 점점 커졌어요. 체육만 빼고 모든 과목이 D 등급이었어요.
0: 체육만 겨우 A. A를 맞은 작은 곰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작은 곰은 원래 학교에서 운동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축구팀 주장이자 스타 골키퍼였어요. 달리기도 가장 빠르고 야구도 최고였으며 체조는 원숭이처럼 아주 민첩하게 잘했어요.
1: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작은 곰은 운동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적이 나쁘게 나온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곰 아빠와 곰 엄마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0: 방과 후 작은 곰의 동생은 버스를 기다리며 좋은 성적표를 들고 아주 신나 있었어요. 그는 오빠에게 자기 성적을 자랑하려다가 오빠의 얼굴을 보고 그만 말을 멈췄어요. 표정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1: 작은 곰은 눈이 흐리멍텅하고 걷는 모습도 로봇처럼 굳어 있었어요. 버스에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동생 곰의 친구가 물었어요. 너네 오빠 왜 저래? 동생 곰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험을 완전히 망쳤대.
0: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곰은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곰 아빠에게 건넸어요. 곰 아빠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2: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는 난생 처음 본다.
1: 곰 아빠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어요.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도 깜짝 놀라 날아갔고 이웃집 동물들도 귀를 막았어요.
0: 곰 아빠는 화가 나서 계속 꾸중했어요.
2: 너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내 아들이 이런 성적을 받아오다니. 앞으로 외출 전면 금지야. 텔레비전도 핸드폰도 유희도 축구도 스케이트보드도 모든 운동을 다 못해. 성적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 안 돼.
1: 작은 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축구공, 스케이트보드, 게임기, 운동선수 포스터.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0: 그날 저녁 집안은 온통 슬픈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작은 곰은 공부하려고 앉아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곰 엄마가 곰 아빠를 불렀어요.
1: 여보,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작은 꼬미 공부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0: 꼬마빠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 아,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운동만 잘하는 걸 보며 좋아만 했지 공부까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1: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작은 곰의 공부를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곰 아빠는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주었고 곰 엄마는 과학 프로젝트를 도와줬어요. 동생 곰은 오빠가 단어를 외우는 것을 함께 도와줬어요.
0: 처음에는 다들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함께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니 훨씬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1: 몇 주 뒤 작은 곰은 수학 시험에서 B학점을 받았어요.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A를 받았고 다른 과목 성적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0: 곰 아빠는 작은 곰을 불러서 말했어요.
2: 이제 내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약속해라. 앞으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잘하겠다고.
1: 작은 곰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다시는 낮은 성적표 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게요.

0: 친구들도 가끔 공부가 힘들고 성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즐겁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1: 만약 성적이 좋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작은 곰처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가족과 함께라면 공부도 더 즐겁고 마음도 더 든든하답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용기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블리나의 용기인데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소녀 파블리나의 성장 이야기예요.
1: 파블리나의 용기. 파블리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가시나무 가지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의 집은 아빠와 세 명의 씩씩한 오빠들, 남자들만 가득한 집이었어요. 집에는 남다른 이상한 규칙이 있었는데 설거지부터 빨래,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운동 시합으로 승부를 정해 정하는 것이었어요.
0: 막내이자 유일한 여동생인 파블리나는 언제나 힘겨운 싸움에서 지기 일쑤였어요. 매번 시합에서 지고 나면 온갖 집안일이 고스란히 파블리나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그녀는 말없이 혼자 모든 일을 짊어지며 지내왔어요.
1: 어느 날 저녁 파블리나는 얼굴에 푸른 멍이 든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가 걱정스럽게 누가 다치게 했는지 물었지만 파블리나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0: 사실은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누가 할지 격투기로 정하다가 오빠들과 힘겨루기를 하며 생긴 상처였거든요.
1: 오랜 시간 조용히 생각에 잠긴 파블리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피아노 그만 칠 거예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래요. 대신 격투기를 배워서 스스로 나를 지킬 거예요.
0: 오빠들은 갑작스런 말에 폭소를 터뜨렸어요. 섬세하고 여린 파블리나가 격투기를 배운다니 우습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딸의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받고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0: 결국 파블리나는 망설임 없이 격투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격투기 감독님은 어린 소녀가 장난삼아 온 줄 알았지만 금방 파블리나가 남다른 강한 의지와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그의 왼손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쉽게 당해낼 수 없었어요.
1: 몇 주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운동시합 판세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항상 지기만 했던 파블리나가 오빠들을 상대로 이기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억지로 떠안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파블리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0: 하지만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격투기를 훈련하며 단단하게 굳세진 파블리나의 손은 예전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피아노 건반후를 뛰어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싸우기 위한 단단한 손이 되어버린 탓에 정말 사랑하던 피아노를 다시 칠 용기마저 점점 잃어가고 말았어요.
1: 시간이 흘러 파블리나의 첫 정식 격투기 시합 날이 다가왔어요. 낯선 큰 경기장 안은 관중들의 우렁찬 환호 소리로 가득했고 파블리나는 홀로 거대한 무대 위에 선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어요.
0: 떨리는 마음으로 격투기 장갑을 끼는 순간 파블리나는 오른손 장갑 안에서 작은 쪽지들을 발견했어요.
1: 알고 보니 새 오빠가 몰래 쪽지를 넣어둔 것이었어요. 누구든 너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혼내주마. 파블리나, 넌 정말 최고야! 라는 따뜻한 글귀가 적혀있었어요.
0: 그리고 왼손 장갑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 뒤에는 아빠의 정성어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파블리나,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서 너와 함께 있다.
1: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쪽지와 사진을 보자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감동과 힘이 가득 차올랐어요. 파블리나는 그 힘을 안고 시합에 임했고 용기를 내서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시합이 끝난 뒤 파블리나는 격투기 장갑을 영원히 벗어던졌어요.
0: 주변 사람들이 왜 격투기를 그만두는지 이유를 묻자 파블리나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격투기는 나에게 약한 모습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에요. 하지만 피아노는 달라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 슬픔과 기쁨까지 모두 담아 세상에 전해주는 소중한 언어가 바로 피아노예요.
1: 그 뒤로 파블리나는 다시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격투기로 단단해진 손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용기를 배웠고 성장한 마음이 피아노 건반에 고스란히 담겨 더욱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0: 이제 파블리나는 알게 됐어요.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힘도 소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감정도 소중하다는 걸요.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간직하며 마음을 키워나가는 성장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품고 용기를 내서 성장한 파블리나는 이제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피아노 선율을 타고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친구들, 파블리나는 스스로 용기를 내서 진정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힘들고 위축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파블리나처럼 용기를 내서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웅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시골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실개천이 감도는 시골에서 몇몇 아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부모보다 더한 사랑 쏟아부어서 개천에서 룡이 나는 꿈을 꾸었네. 우리가 용이 되어 나르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제일 먼저 태우실 분 시골 선생님. 많은 사람 떠나가는 시골에서 한평생을 바쳐가는 우리 선생님. 도시 가면 잘 산다고 하지만은요, 시골에서 봉황난다 풀이 박았네. 우리가 봉황되어 궁전을 세우는 날 제일 먼저 모실 분, 제일 먼저 모실 분 시골 선생님. 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시골 선생님.

0: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예, 강철수 주임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주임의사는 예, 40여 년이란 마조의 애림상 경험을 마조 쌓은 분인데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하고 애주약에는 화룡시 중연에서의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에,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에,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에,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에,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멘풍, 관심병의 심교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예,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어,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예, 만성폐염, 예, 흉막염, 인후염, 여러가지 류형의 비염, 예, 특히는 그 과민성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신염이라든가 결석, 신결석의 신저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고요. 예, 그리고 결절의 예,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자궁 지료에 림파성

0: 최근에 우리 려야란디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선생이가 예, 골관절교통의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소문을 놓고 했습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에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교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요즘처럼 예, 날씨가 예, 덥고 예, 무덥고 또 예, 공기 중에 습도가 말이죠. 높아짐에 따라서 노인님들이 중노년분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파서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골관절교통의 질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이 대개 보게 되면 영배에게의 말이죠. 골격이 있는데 또 명칭이 뚜렷한 말이죠. 70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골격하고 관절에 말이죠. 모병이 생기는 질병을 갖다서 골관절교통의 질병이라 하는데 이 골관절교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황이 대략에 1.3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골관절교통의 질병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 연령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분석해 보게 되면 65세 되는 5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30% 내지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할 말이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의 결부에서 중노년분들이 어떤 말이죠. 진단을 받았을 때 허리가 몹시 아파나고 다리가 아파나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요추에 있는 간판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투요투 하는데 요추간판 돌출증. 이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수허라는데 수액이라든가 생외환의 섬유환 연골반으로 조성되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간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환이 파괴됨으로써 이 안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와서 그 주위에 있는 말이죠. 신경이라든가 기타 조직들을 말이죠.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트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 관찰하게 되게 되면 하나는 허리가 아프고 이 말이죠. 좌골신경이라든가 마외선증이라는데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할 때면 단순히 허리가 아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세를 보입니다. 좌골신경을 압박할 때 보게 되면 말이죠. 허리가 아프면서 아래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 쫙쫙 벅치면 말이죠.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아파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마외선증이라 그러면 말꼬리 신경이라 그러면 들어 못 보셨겠죠. 이 말꼬리 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대소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풍이 오지 않았는가. 이것은 중풍하고 다른 말이죠. 증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전화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2: 선생님이 요추간판 탈출돼서.
0: 예.
2: 머리가 아픔이 자꾸 다리 내리풍을 뻗치며 골짜무에 한 30m가 자꾸 앉게 되고 이래서.
0: 심하구만요. 예.
2: 예, 거기 강증 치료 좀 힘도 맞고.

0: 지금 약도 쓰고 이랬는데 지금 맞은 게
1: 예.
0: 거기 아픈 것도 많이 났고 다리 자꾸 내리켜도 치면 걸집 아픈 게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0: 예, 한번 더 가다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하나는 말이죠. 예, 이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하게 되면, 예, 대소변을 보기가 말이죠. 힘듭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제가, 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아주 심하게 고통받았는데,
1: 예.
3: 그 강철수 주임 선생한테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효과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방문하려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세요. 예, 연계됐습니다. 예.
3: 네.
2: 네, 안녕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4: 저는 아침에 깨나면 어째 얼굴이 그렇게 붓게요. 붓기고, 그래서 정신 안 나고 꼬리 뻥 해서 딱 얻어 맞은 것 같아요.
1: 예.
4: 이 아래 몸이가 너무 무거워요.
1: 예.
4: 그래서 우리 영덕 주님이 약을 몇 번 깼단 부분 게 이 머리 뻥 한 게 많이 좋아지고
1: 예.
4: 몸도 많이 개고가졌는데 몸 붓긴 거 이래 손을 눌러 이전에는 쑥쑥 들어가게 얻을 그 효과가 얻으면 그게 없어졌어요.
1: 예. 효과 좋습니다. 예. 예.
4: 그래서 오늘도 또 방문도 부임을 예약하려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2: 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내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5: 네, 그 오늘 그 박창호 선생 나옵니까?
1: 나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위에 제가 아파서 그런가.
1: 예, 오전에 오세요. 예.
5: 예,
1: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6: 저는 예, 두 다리 너무 아파서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막 때려짚고도 그 안간을 붙잡아야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1: 아, 심하구나요.
6: 예, 다리 심하게 아파서 예, 들어 무릎인데 부기도 하고 이래서 걸기 영 힘듭니다.
1: 예.
6: 사람이 뭐 늙으면 다리부터 늙는다더만
1: 예. 예, 맞습니다.
6: 영 힘듭니다.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인데 가서 저번에 가서 예, 보리산나도 맞고 진통제도
1: 예.
6: 맞고 약도 좋아하고 이랬는데 예. 그게 많이 나았습니다.
1: 예.
6: 그게 오늘 한 번 더 가야지 딱 그러면.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위 소화한다고, 예. 음식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고, 뭐 먹으면 또 부룩하고, 특히 낮에는 이러는데, 밤중만 되면 투지하고, 이런 상기 계속 반복되고 해서, 잠 잘는 것도, 못 자고 해서 머리도 많이 아픈다.
1: 예.
7: 그래서 우리 방호 주신 약을 가서 두 번 먹었습니다. 그런 게 밤중에 투식한 것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해서 그러니까 밤잠도 잘 자지니까 머리 아픈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1: 네, 예, 좋은 일입니다.
7: 네, 효과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박창훈 주님한테 진료를 또 받아보려고 전화합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네. 오전에 오셔야 네. 됩니다. 예.
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8: 길태 문의 전화입니다.
1: 예.
8: 저는 길태 중위 원장님이 환자인데 오늘 집에 아저씨가 노공으로 머리도 아프고 머리에서 윙윙 소리 나며 어지럽기도 하고 심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1: 네,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우언니 소별로 길태중이 박성호 주임 한테서 보니까 소아내과 잘하신다고 해가지고 가서 점약 한두 번 먹었는데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위 아픈 것도 낫고 설사하는 것도 많이 나아가지고 오늘

0: 걷거나 이렇게 머리를 빗기도 힘들었습니다.
1: 예.
0: 그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어깨도 마음대로 쳐둘 수 있고 예. 효과가 영 좋았습니다.
1: 예.
0: 그래 오늘 또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제 차례인가?
1: 예, 맞습니다.
3: 예, 제 차례 맞지?
1: 예, 예, 맞습니다.
3: 아, 예.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 좀, 영심들어 하고, 다리도 저리고, 오래, 허리 아프고,
2: 예.
3: 그 원자인데, 예약했습니다.
1: 예.
3: 예. 약 쓴 게 좀 많이 나사졌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쓸까 안 해서 예약했습니다.
1: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녁에는 서대니 대에 스타 시대 나가다 보니 그 화장실 생기다 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서대니에서 거품도 나가고 소변 들 때도 저리고
1: 예.
4: 아랫배가 또 사살 일이 아프고 해서 박영덕 주임한테 가서 예,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선약을 두어 축 썼지만은
1: 예.
4: 아래에 살살 아픈 게 좀 쓰라고 저녁에 저 소변 차수가 그저 두 차, 세 차에
1: 많이 들었어요. 예, 예.
4: 예. 잠도 잘 올 수 있고 그리고 소변 볼 때 드린 게 더 쓰라고
1: 예.
4: 그래서 오늘 또 좀 박용덕 주임한테 찾아가서 약을 더 쓰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 어떤 여자예? 이분은 어서만 네. 문진합니다. 예.
4: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2: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아, 나는 저 이거 위가 세게 쓰리 가지고 미스겁고 해서 그 주위 그 원장님 약을 조금 써봤어요.
1: 예. 예.
5: 아, 그게 좀 나사졌는데, 아, 이 며칠은 또 날씨가 더워 그런지, 아유, 아, 먹지도 못하고 하고, 조금 어째 더 불편해서, 또 가서 원장님을 또 보려고 하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연계됐습니다. 예.
5: 예. 그럼 수고하시오.
1: 예. 안녕하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란이병 환자입니다.
1: 예. 예,
6: 예. 예. 평시에 소화도 안 되고,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조금 먹으면 배 앞으로 가고, 예. 흐름도 자주 나오고, 입에서 식후물도 올라오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 예.
6: 그러던 중에, 박상호 주임 선생님한테 그 광고를 듣고, 거길 찾아가서 선약을 한번 재다 먹었는데, 확실히, 여러 방면으로 소화도 잘 되고 배가 앞으로 가던 것도 많이 나아졌고요. 그래 식물이 식후물이 올라오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6: 여러 방면으로 다 여러 면으로 다 편하게 소기가 많이 변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지금 한 번 더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보이러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6: 예.
1: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제 계단 너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엄청 아파서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침무 맞았습니다. 강철수 주임한테.
1: 예, 예.
7: 아, 그런데 맞으니까 뭐 맞은다 못한 지금까지 현재 다리 아프진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제가 날씨도 이런지 머리 아프고 자꾸 어지러워서 그때 같이 청약을 한번 먹은 게 벌써 효과 보이더라.
1: 예.
7: 그럼 한번 또 뭐 질문을 좀 되는데.
1: 예. 한번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아 그렇습니다.
1: 예. 청약을 그러면 겸해서 쓰세요. 예.
7: 아 그런가. 그럼 예. 오늘에 가면 되니까.
1: 예. 오전에 될 수 있는 대로 오전에 오세요. 예.
7: 예. 알겠습니다.
1: 예.
7: 네. 수고하셔.
1: 예.
2: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저는 예, 저번에 그 뭐니까 최영 선생님께서 치료 맞았습니다.
1: 예.
8: 허리도 아프고 다리 아파서.

0: 받았는데 예. 많이 났습니다. 예. 지금은 또 이 어깨별로 뻐근하면서 목이 줄이 뻗침에 좀 불편한다. 그래서 오늘이 재영님 좀 이사를 하려 하는데 예. 어떻게 예약이 될 수 있습니까?
1: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일찍 오세요.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 나는 그 심장병 환자인데, 그, 박상호 선생님 이용하다고 해서 좀 한번 가서 보이자고 그랬다.
1: 예, 어서내 오십시오. 예, 오늘은. 예.
3: 땀이 자꾸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 예. 땀 지내놔서.
1: 같이 그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예, 예.
1: 어서내 오셔야 됩니다. 예.
3: 예, 예, 알만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2: 네.
1: 안녕하십니까? 네.
4: 두 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는 박윤덕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이 어젠만 투술로 좀 치료받는데.
1: 네.
4: 이, 여기 이미 재먹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래, 약 한 번 더 써야 먹자, 그랍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4: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1: 예.
4: 요새만 투수대 선생님 지금 강의를 하는데.
1: 예.
4: 이 말에 제 내부 제 마디가 나갔다 할 때는 대세번을 보기 바쁘다는데, 뭐, 감각이 없습니까? 뭐, 나가는 줄은 모릅니까?
1: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교대를 하다가 지금
4: 예.
1: 환자분들 전화 오셔서 지금 끊어지는데, 에 하나는 에 감각이 무뎌지고 에 그러니까 에 대소변이 나가는 걸 모른다 말입니다. 에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에 대소변을 보기가 바빠합니다. 이 정황이 좀 틀려집니다. 예, 보통 네 번째 맞이 다섯 번째 맞이에서 요 뭔가 요투가 잘 생기는데 그거는 생리 해부에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요 굵은 신경에 좌골신경 눌러놓게 되면 아래로 말이죠. 다리까지에 발까지에 줄이 딱딱 붙이면서 아파나고 예. 그 다음에 말꼬리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하게 되면 하나는 감각이 무뎌지고 예. 하나는 말이죠. 대소변을 보는 것이 예. 힘들어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
4: 저기 이게 어찌 치료를 해서 치료될 수 있습니까?
1: 치료됩니다.
4: 됩니까?
1: 예, 예.
4: 아, 알았습니다. 예. 네, 지금 네 번째 마디 중에 됐을 중에 괜히 말아본 감 조금 나긴 한데 활나무가 조금 조금만
2: 네, 예. 소리가 났습니다.
1: 예, 예. 알만합니다.
4: 예, 그래야 하겠습니다.
1: 예, 하루빨리 예. 건강하십시오. 예.
4: 예. 예약입니다. 예.
1: 예, 됐습니다. 예약이.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제 전화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5: 예, 예. 예, 저는, 어째 요지간판 탈출 때문인지 다리가 예, 줄이 뻗치고, 붓고,
1: 예.
5: 저리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불편해 그랬는데, 광고방송 들었어요. 근데 광금 선생님이 잘 보신다고 해서, 그래가 치료받았는데, 침 맞고, 점약 먹고 한 것이, 영 좋아졌어요. 다른 사람들 어땠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 효과가 좋아요.
1: 예, 예 고맙습니다.
5: 그래서 예, 효과가 좋을 때 또 한번 치료받으려고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니다.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6: 저기 지금 우선 한 달이 됐는데 척추 골절이 됐거든요.
1: 예.
6: 그랬는데 지금 그 진통제를 많이 먹어 그런지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두근하고 잠을 못 자겠어요.
1: 예.
6: 그리고 밥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1: 예.
6: 어느 선생님 보이면 좋을까요?
1: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소개라고는 예. 강주임 찾아도 됩니다.
6: 예예예 예, 예.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

0: 있는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본은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에 우리 문진에서의 환자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중노년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증상을 보게 되면 무릎이라든가에 이런 부위가 말죠. 아파나고 부어나고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일어났다 앉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길을 걷거나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이럴 때 말이죠. 이런 증세가 다 심해지고 어떤 분들은 아예 말이죠. 일어났다 앉을 수 없고 앉았다 일어날 수 없고 길을 걷기가 상당히 바쁜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2: 이 퇴행성 관절염을 놓고 본다 때 우리 중의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깐주진이
1: 네.
2: 진이라기는 힘줄에 쓴 주구의 뼈에 뼈를 주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깐주진하는 공능하고의 쓴 주구하는 이 말이죠. 공능이가 점차적으로 하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프로수가 말이죠.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어떤 분들 속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인기되는가 이걸 우리 알고에 여기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말죠.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인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속에서 옛날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식들 속에서 이 병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체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뚱뚱한 분들이 뭐 버스에서 내리거나 오르거나 어구어구하면서 오르내리기 영 바빠합니다. 이 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꼭 줄여야 합니다. 복근 폭식을 하거나 지방 함량이 높거나 열량이 많은 이런 음식을 많이 잡수게 되면 체중이 저도 모르게 불어나면서 관절에 부담이 온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일찍이 퇴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성별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 쌍방을 우리 관찰해 볼 때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여성분들 속에서 이 병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간이라든가 콩팥이 여기에 대한 말이죠. 자양을 위주로 해야 된다. 보호해줘야
1: 네,
2: 된다.
1: 알겠습니다.
2: 예.
1: 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 서기 황강이 왕청연을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우리주 공원교통관리부문에서는 지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실속 있는 민생 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지리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백운이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에서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폭우 영향으로 7월 15일과 29일 왕청연에 연이어 두 차례 홍수가 덮쳐 일부 향진에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성당에 서기 황강이 5일 왕청연을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황강은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뜻임없이 관찰하고 시종 인민대중의 안위를 마음에 두면서 재해 후 재건 재반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한맘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배초구진 봉림촌의 일부 제방과 농경지 관계수로 등이 엄중하게 파손됐습니다. 제방에서 간부 대중들이 긴장하고 질서 있게 보강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피해 정황을 살펴보면서 교통, 통신, 전력 등 파손된 기초시설에 긴급 보수를 다그쳐 조직하고 농경지 배수와 감탕 제거, 보충 파종과 보완 조치를 다그쳐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청진 춘하촌에서 주택 150여 채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집 앞뒤 감탕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황양은 촌민들을 찾아 주택 수리와 물자 공급 등 정황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의 관심과 도움 아래 반드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은병 종속에는 시종 재해 지역을 마음에 두고 각급 당위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을 잘 돌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고 곤란을 극복하며 한맘 한뜻으로 삶의 터전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대흥구진 묘룡촌의 다리는 재해로 엄중하게 파손돼 곧 재건될 예정입니다. 황강은 공사 설계를 잘하고 시공할 때 교두 등 중점 부위를 보강을 하며 질 높게 능률적으로 건설의 문을 완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천교령 수문 관측소 건물을 홍수 피해를 봤지만 관측소 3일꾼으로 일터를 굳게 지키면서 실시간으로 수문 정보를 측정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삽일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맞서 일선을 지키면서 홍수 방지 대처에 끊임없이 수치 정보를 제공해 큰 공을 세웠으며 표창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분발하여 인민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더 큰 힘을 기하기 바랍니다. 전향 저수지에서 황강은 사전 방류를 통한 저수 용량 확보와 물 조절 정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감축과 감탕 제거 등 사업을 계속 잘하고 홍수를 막고 홍수 구봉을 낮추는 역할을 잘 발휘하는 동시에 저수지 안전 운행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연구 과정에서 황강은 기층 당원 간부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대피와 위험 회피 조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왕청에서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현향 촌 3급 당원 간부들이 홍수 방지 재해 구조 3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켜 인명피해 제로 최저선을 지켰으며 폭우와 홍수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 성과를 검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강은 왕청 각급 당원 간부

0: 특히 기층 당원 간부들이 사업을 긍정하고 칭찬했습니다. 황학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매개 당 지부는 모두 하나의 전투 보루입니다. 홍수방지 재해 구조라는 이 간관 사업에서 승리하려면 기층 당원 간부들의 신근한 사업과 사심 없는 기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층 경험을 총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기층 간부들 가운데서 선진 전형을 선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전전해야 합니다. 홍수방지 재해구조 열선에서 간부를 고찰하고 표현이 두드러지고 청렴 결백한 간부는 대담하게 등용을 하고 중임을 맡겨 중확한 인재 등용 향도와 삽향도를 선명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호가복 최동 왕자린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화 수단에 의탁해 치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속 있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온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 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 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종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더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 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 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 정체 조기 경보와 신속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 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2: 자이부.
1: 다음 단계의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온정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0: 철도교통중추의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참호단 연결서역에서는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습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면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 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0: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차 문안 연결서역 여객 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 철수송 기간 우리는 상급 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 역치물을 쟁취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 흐름 고봉 시간대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 열차를 증가해서 수송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면 관광의 장성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서역과 교통, 문화관광 등 부문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에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그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군은 길림청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배구는 수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그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 작성과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꾸준히 배웠으며 선으로 여러 성, 주, 시급 과학기술 혁신 경연에서 영예를 따냈습니다. 연결시 신계점 AI 과학기술 혁신 중심 교장 전신입니다. 왕배구는 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중요 경연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본기와 암덕에 견디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 4만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 전국 총우승과 특별상을 따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국가급 영예는 왕배군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청소년 인공지능 과학보급 교육과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일내 우리 주 교육계통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실천 플랫폼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예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비축하면서 디지털 교육 현대화로 연변 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주 상무국에서는 일전 알리바바 공익 및 미 ONE 공익팀과 손을 잡고 모든 여성과 알리바바 공익 연변주 우국산진 공익 농촌지원 원산지 탐방 특별 생방송 활동을 개최하여 연변의 생태보물과 인문전략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번 생방송 737만여 명의 팬을 부유한 모든 여성 생방송사를 의탁을 해 소비 부축 핵심 분야를 정확히 견해을 했습니다. 생방송실에서는 연변의 독특한 생태 우세를 보여주는 7가지 류형 14종의 농특산품을 정성껏 선정을 했는데 생방송 룩의 시청자 수가 연 88만 3,800명이었습니다. 활동은 생방송 창구를 통하여 연변 농특산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향촌 산업의 온라인 판매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화체험 플러스 산지 생방송의 몰입식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을 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변의 문화저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전 단계 알리바바 공익과 미 ONE 공익은 상품 선정, 품질 검사, 생방송 진행 등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 왕소미 농업과학기술 중화삼, 과학기술 등 현지 선두 기업들을 찾아 전 산업 사설에 대한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생방송의 품질관을 엄격히 다져봤을 뿐만 아니라 연변 농업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선진적인 이념과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알리바바 향촌지능 특파원 리화평입니다. 이번에 알리바바 공익은 미 오예니 공익과 연합해 원산지 탐방 농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미 오예니의 완미된 상품 표준을 통해서 연면조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표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게 하랍니다. 둘째, 산지와 공장을 직접 찾아 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면서 상가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조력하랍니다. 셋째, 생방송실의 영향력을 빌어 전국의 연변주의 양질 농산품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연변을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랍니다. 연일 우리 주에 무더운 고온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볕더위 속에서 실외 근로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보호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피서와 더위 해소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에어컨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선 환경미화 일꾼들의 고온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종시에서는 고압 세척차, 습식 청소차의 순환 작업 차수를 늘려 도로에 대한 세척, 먼지 제거 및 온도 저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도로면 청소 작업을 기계로 완수하고 있습니다. 인도 도로 연석, 녹화대, 모서리 등 기계가 미치기 어려운 구역은 환경위생 일꾼들이 구한 물총으로 직접 세척을 해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전시 환경미화 애심쉼터, 쓰레기 중개소, 공공수세식 화장실을 종일 개방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더위 방지약품, 광천수 등 더위 해소 물자를 충분히 갖추어 환경미화 일꾼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하고 더위를 식히며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정 명일 환경위생관리위원회사 부경리 주희해입니다. 작업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대 분산 원칙을 엄격히 실시해 작업일꾼들이 아침 저녁에 시원한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한낮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많이 쉬도록 하면서 극단적인 고온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온 날씨에 에어컨은 더위를 식히는 주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잘못 사용을 하면 목과 어깨의 통증, 오한과 무기력 등 에어컨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도현 중의병원 회복치료과 주임 조석평입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 좋은 에어컨 환경에 오래 머물거나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두통, 오한, 무기력, 목과 어깨의 통증, 코막힘, 콧물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실내 온도는 섭씨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찬 음식을 적게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고온 날씨에는 생강차를 많이 마셔 몸을 덮이고 쑥뜸, 부황, 안마 등을 배합하여 한습을 제거할 것을 권유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 중국어 교육 발전 중심에서 주최한 같은 언어 한 마음 미래 함께 육성 해외 중국어 교원 연수반이 연변대학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계 17개 나라에서 온 중국어 교원 51명이 연변에 모여 13일간의 중화문화 연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이금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그 고향 소식에 함께 우리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아래의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세계조산속시엠연합회 제9회 조산속시엠 경연대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28개 팀 254명 선수가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연변의 한 초등학생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연길시 연신소학교 학생 안정현입니다. 안정현은 길림성 대표팀의 일원으로 이번 경연에 출전해 뛰어난 집중력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개인종합 1위와 번개암산 1위를 석권했습니다. 긴장된 경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난도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며 연변 청소년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연길시 연신소학교 관련 책임자는 학교는 단연간 주산 속시엠 특색 교육에 힘써왔으며 체계적이고 상시화된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내외 경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억력,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왔다면서 이번 경연 대회를 계기로 주산 속시엠 교육과정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 주산 속시엠의 전승과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경연에서 연변 선수 6명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세계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안도현 용경향 청산촌에서는 리마산 재배로 향촌산업 발전에 생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마삼은 주기가 길고 자금 회전이 느리며 토입이 높은 원인으로 인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규모화 재배를 제약하고 산업 확장을 저해하는 난관으로 됐으며 적지 않은 농가들은 자금 회전 압력으로 인해 감히 재배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재배에 공력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산촌 당조직에서는 인삼재배 농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일선에 내려가 정밀하게 시책해 도움을 줬습니다. 인삼재배 농가들에서는 총급 당조직의 기술 지지와 정책 인도에 힘입어 8년간의 반복적인 모색과 시험 조정을 거쳐 밭인삼과 리마삼 재배 결부 모식을 성공적으로 모색해냈습니다. 이 모식은 단기간에 효익을 볼 수 있고 수익이 안정된 밭 인삼 재배를 통해 수익을 얻어 주기가 길고 가치가 높은 리마삼 육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재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자금 사슬을 든든히 함으로써 리마삼의 자금 회수가 느리고 산업 투입이 부족한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 성숙되고 능률적인 재배 발전 경험은 현재 용경향 전역에 보급돼 현지 인삼 재배 농가가 뭉쳐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본보기로 됐습니다. 현재 전 향의 인삼 재배 면적은 100여 헥타르에 달하고 년간 생산량은 약 1200만 근에 달하며 생산액은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도문시에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목표에 맞춰 농촌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치리적계를 보완하며 사업기재를 혁신하고 여러 면의 협력을 결집함으로써 향촌 환경이 잠시적인 정갈에서 지속적인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하고 새로운 향촌 면모를 조성했습니다. 정돈 사업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동하기 위해 주거 환경 정비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동문시 당위 정부 주요

지도자가 총지휘장을 맡으며 주관조정 격주보고 동태적 관리기제를 실행하고 각종 사업 임무를 목록화로 시달하며 난점 문제를 상시화로 분석 연구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정확하게 제거했습니다. 도문시 농업농촌구가 도문시 당위 독찰실로 구성된 연합독찰조는 독찰 업무 지성, 기한 내 정돈 재확인 검증, 말소 및 기록 보존 폐쇄고리 관리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환경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은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문시에서는 환경관리 보호 요구를 촌민규약에 포함시켜 문합 3도급 제도, 주거환경 점수 정립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깨끗한 집 평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본보기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시켰습니다. 현재까지 2,440가구의 깨끗한 집을 육성했는데요. 점점 많은 촌민들이 환경정돈의 방관자에서 마을을 관리, 보호하는 참여자로 돼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하는 향촌치리 분위기가 날로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도문시에서는 주거 환경 정비를 전역 청소 정돈에서 전역 품질 개선으로 1층 승격시키고 변경 특색을 살려 산과 물이 어우러지고 향풍이 순박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화폭이 그려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령정시 개선 툰진 성구청과 광서촌에 자리 잡은 G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이 주변의 나무잔도, 조선족 민속식당, 촌역사관 등 문화관광자원과 융합돼 변경특색 문화관광 종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G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는 성구촌의 향토 민박 6채와 광서촌의 10개 객실이 포함됩니다. 성구촌의 6채 향토 민박은 모두 비어있던 민가를 개소한 것이고 광서촌은 368평방미터, 334평방미터의 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각각 4개와 6개 객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상은 지난해에만 연 5천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1200m의 나무전도가 논벌을 따라 성구촌과 광서촌 두 촌을 관통합니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 연간 계산툰진에서는 G331 국도, 계산툰 통상구, 홍색문화자원, 변경촌 관광자원에 이거해 변경관광, 당건설 체험학습, 향촌체험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찾는 이들은 주로 기관 강습반 대학 실천팀이지만 최근에는 자가용 관광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구촌과 광서촌의 관광자원이 분산되고 일일 예향, 단거리 예향이 많으며 성숙된 숙박형 관광 제품이 모자라 전반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방출되지 못하던 부족점을 정품 민박 대상이 효과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과학이...

0: 네, 우리 수의 경작지 분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산간지대나 산간지대다 보니 이 유효 적산 온도가 낮아 옥수수 생산량 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우리수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부문과 협력해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기술을 시험 보급하고 있는데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이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농기계관리본소 농기계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몇 해 전부터 우리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옥수수 재배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비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주 옥수수 생산에서 나서는 장애는 무엇인지요?
1: 네, 우리주는 전형적인 산간 냉량기후로 무상기간이 짧고 유효적 산 온도가 부족하여 봄철 기온 상승이 느리고 네. 그리고 봄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0: 네.
1: 밭에 옥수수를 심으면 발화가 느리고 생육이 부진하며
0: 네.
1: 잡초가 많아서 옥수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상승에 큰 제약이 생겨서 곡물 생산 증산이 어렵습니다.
0: 네, 네 전형적인 량량 기후다 보니 총적으로 네. 문제가 있네요. 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해당 부문에서는 어떤 기술 탐색을 진행했는지요?
1: 네, 우리 지난 2년간 우리주 농기계본소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소 성농업과학원 세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0: 네.
1: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0: 네.
1: 2년간 시험 재배를 거쳐 뚜렷한 증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0: 네.
1: 하여 우리주에서도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시험 기지를 특별히 룡종시 지신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곳에 시험 기지를 설치한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지신진이 산간지형은 특성과 기후 조건이 우리 주 전체 산간지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이곳에서 표준화된 기계 지면 피복 재배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비닐 재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0: 네.
1: 모든 현장 수치를 기록하여
0: 네.
1: 농기계와 농작물 재배 관리 기술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0: 네.
1: 실제 운영하여 경험을 정리해 완성된 표준 방안을 마련하여서 앞으로 우리 주 전역에 대규모 보급할 실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0: 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여러 차례 이 시험포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재배 당일 그리고 옥수수 금방 남았을 때를 비롯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정황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0: 네. 네.
1: 조사 내용에는 첫째 지면 피복 재배에서 기계 작업으로 완성된 옥수수 재배에서의 품질을 살펴
0: 네.
1: 지면 피복 평탄도 그리고 복토 압착 상태를 검사했고
0: 네.
1: 둘째로는 옥수수 발화류를 통계했으며
0: 네.
1: 셋째로는 옥수수 전체 현장 생육 상황을 관찰했고
0: 네.
1: 넷째로는 지면 피복 시 토양 수분 유지 및 잡초

0: 있는지 실제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1: 네.
0: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농사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심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0: 네.
1: 또 시기에 맞게 또 조사를 해야 되네요.
0: 네.
1: 이 현장에서 작물 재배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현지 농가들과 교류도 진행해 손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0: 네. 현지 산간지에 맞는 비닐 규격, 농기계 작업과 지역 옥수수 재배 기술이 이런 게 문제를 중점적으로 농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1: 네.
0: 그리고 농가들이 실제 조업 중 겪는 각 각종 어려움을 수집하는 동시에 기술 최적화 개선 방향을 기록했었는데,
1: 네.
0: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기술 보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기초로 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비밀지이면 피복을 한 옥수수와 비닐 재배를 하지 않은 옥수수를 현장에서 비교했겠죠?
0: 네.
1: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0: 네,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1: 네.
0: 지면 피복 재배를 한 땅에는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아,
1: 네.
0: 건조 균열이 적고,
1: 네.
0: 그리고 지표면이 자광되면서,
1: 네.
0: 잡초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1: 네.
0: 또한 비닐 방막이 지온을 높여,
1: 네.
0: 옥수수 발화가 고르고,
1: 네.
0: 어린모이 잎은 푸르고 뿌리가 발달합니다.
1: 네.
0: 반면 지면 피복 재배를 하지 않은 밭은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1: 네.
0: 잡초가 무성하며 옥수수모는 키가 작고,
1: 네.
0: 누렇게 변하고,
1: 네.
0: 발화가 불균일합니다.
1: 그러네요.
0: 한마디로 비닐 지면 피복을 한 옥수수의 자람새가 더 많이 좋았습니다.
1: 그렇죠. 그 작물들 보게 되면 하루 사이에 정말 크는 것이 우석우석 크는데요. 이 하지 않은 것과 한 것 차이가 눈에 직접 나타날 만큼이면,
0: 네.
1: 앞으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1: 현재 농가들이 기계 지면 피복 실제 조작 과정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어려움 무엇인지요?
0: 네, 첫째는 산간지대이다 보니,
1: 네.
0: 맞대기 크기가 제각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비닐이 폭, 그러니까 넓이죠.
1: 네네.
0: 비닐이 폭과 재배 사이 거리를 맞추기 어렵고,
1: 네.
0: 둘째는 산지 경사가 커서,
1: 네.
0: 농기계로 밭 가장자리에 비닐 피복을 할 때 잘 덮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셋째로는 일부 농가가 기계 조작 기준을 잘 몰라서,
1: 네.
0: 복토 두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1: 네.
0: 비닐이 유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1: 그러네요. 네. 이 기계 지면 비닐 피복은 전통적인 인공으로 피복하는 재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0: 네. 인력으로 지면 피복을 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고,
1: 네.
0: 비닐 피복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비닐을 덮지 못하거나 잘 덮이지 않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기계 지면 피복은 표준화된 작업으로 비닐을 고르게 포설하고,
1: 네.
0: 복토를 단단히 다질 뿐만 아니라,
1: 네.
0: 인력을 크게 절약하며,
1: 네.
0: 작업 효율이 몇 배로 높아 대규모 재배에 적합합니다.
1: 그렇네요. 이 인력 절약이 참으로 중요하죠.
0: 네.
1: 이 현장에서 쓰는 기계가 단순히 비닐만 펴는 게 아니라 파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 비닐 피복 파종 일책이라 할 수 있죠.
0: 네.
1: 장점 무엇인지요?
0: 네, 올해 시험에 사용한 것은,
1: 네.
0: 비닐 그리고 파종,
1: 네.
0: 복토, 압착,
1: 네.
0: 과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일체형 농기계였습니다.
1: 네.
0: 이 농기계는 한 번의 기계 사용으로 비닐을 덮고 씨 뿌리기, 흙 덮기까지 완료해 밭을 적게 눌러 토양 통기성이 유지되게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파종 깊이, 씨 간격, 고랑 사이 거리를 기계로 일정하게 공제하여,
1: 네.
0: 발화 불균일 문제를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가 인력으로 하는 작업보다 서너 배 빠르다 보니,
1: 네.
0: 씨 붙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봄철에 저온으로 인한 위험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재배는 산간 작업에 대비한 그런 기술인데요. 좁은 밭 경사진 땅에서 이렇게 일체화된 기계 사용할 수 있는지요?
0: 네. 소형 경량 비닐 지면 피복 파손 기계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기계는 경사지 떼기 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시험 중입니다.
1: 그렇네.
0: 현재 룡지천 시험 포전에서 소형 기계와 대형 기계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 이 시험 포전에 쓰는 비밀 방막을 보게 되면 그 뭐 일반 흑색 비닐, 뭐 투명 비닐,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방막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투명 비닐 방막일 경우에는 지원 상승 효과가 가장 강력해 적산 온도가 매우 부족한 고산 냉한 지역에 적합하지만
1: 네.
0: 잡초 억제 효과가 약합니다.
1: 네.
0: 흑색 비닐 방막을 놓고 보면
1: 네.
0: 차광으로 잡초가 자라지 못하고
1: 네.
0: 수분 유지력이 좋아
1: 네.
0: 잡초가 심한 밭에 추천하고 있는데
1: 네.
0: 지원 상승 속도는 비닐 투명 비닐보다 느립니다.
1: 네.
0: 그리고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이 있는데
1: 네.
0: 이 비닐은 수확 후 회수 작업이 필요 없고
1: 네.
0: 그러기에 노동력을 절약하고 잔류 비닐이 토양 오염을 막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또 그 단가가 일반 비닐보다 좀 높습니다.
1: 네.
0: 지금 포전에서 이 세 가지 비닐을 구역으로 나누어 생육 차이, 비용 차이 데이터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1: 그렇네요. 투명 비닐 방막, 흑색 비닐 방막,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 방막이 있네요. 이 분해되는 비닐이라 할 때 이 비용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농가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0: 네, 농업 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닐, 지면 피복 비닐 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있게 되면
1: 네.
0: 실제로 구매 부담을 많이
1: 그렇죠.
0: 낮출 수 있게 되죠.
1: 네.
0: 네.
1: 예전에 그 비닐 피복 재배를 한 밭에 보게 되면 비닐을 제때 회수하지 않아서 토양에 네. 남다 보니 이듬해 작물 생육에 해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기계 지면 피복 재배 시험에서 이 잔류 비닐 처리 방안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0: 네, 물론입니다.
1: 네.
0: 전 과정 녹색 기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 네.
0: 비닐 피복 재배와 련계된 잔류 비닐 회수 기술도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은 수확 후 전용 비닐 회수 기계를 사용해
1: 네.
0: 인력 회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시험전에서 비닐 두께 규격을 표준화해 파손률을 낮춰 회수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회수한 비닐은 재생가공 업체의 가져감으로써
1: 네.
0: 순환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 네, 순환 체계. 우리 토양에 남아있는 비닐이 토양에 남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요?
0: 비닐이 밭에 남게 되면 토양 속의 수분이 이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뿌리 발달을 막고 장기적으로 토양 구조를 파괴하며
1: 네.
0: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수확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 네, 그렇네요. 예전에 비닐 방막 지면 피복은 인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0: 네.
1: 지금 기계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당 사용되는 비용 어떤 차이 보이고 있습니까?
0: 지금 룡정시 지신진 룡지천 지신진의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인력으로 작업할 때에는 비닐
1: 네.
0: 그리고 파종, 잡초 제거,
1: 네.
0: 인건비와 자재비가 포함되다 보니 비용이
1: 네.
0: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기계 작업 시에는 우선 인건비를 60% 이상 절약하고
1: 네.
0: 증산 효과가 있어 수입을 늘릴 수 있어서 연간 순수익이 상승합니다.
1: 그렇네요. 인건비 60% 이상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농가가 지면 비닐 피복 파종 기계를 구입해도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0: 네. 지금 지면 비닐 피복 파종기계라 하면 보통
1: 네.
0: 면경 파종기를 쓰고 있는데
1: 네.
0: 면경 파종기는 농기계 보급 보조 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지면 비닐 파복 피복 작업을 원하는 옥수수 재배호에서는 네. 명경 파종기를 구매 시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매년 봄 파종 철 전에

0: 네. 각 진천에서 구매 버저 신청 배치를 하고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네요. 네. 전일이죠. 보조금을 행수할 수 있으니 기계를 싸도 부담을 많이 덜어주지 않습니까? 네. 이 기계로 비닐 파종을 마친 뒤 우리 농가에서 이 관리면에서

0: 수로를 내서 과도한 수분으로 뿌리가 썩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을 한 구역에 맞춰 액체 비료를 주입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비료 효율이 높아지고
1: 네.
0: 로지 대비 비료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비닐 진면 피복 재배 기술은 농가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첫째는 증산 효과입니다.
1: 네.
0: 비닐이 적산 온도를 높여 옥수수 성숙 시기가 앞당겨지고
1: 네.
0: 알곡이 충실해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명확히 늘어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생산 비용 절감입니다.
1: 네.
0: 피복한 비닐이 토양 수분을 유지해 관수 횟수를 줄이고
1: 네.
0: 잡초 억제 효과로 잡초 제거 인력이 많이 절약됩니다.
1: 네.
0: 셋째로는 토양 침식을 막아 우리 주위 녹색 고효율 농업 발전 요구에 부합됩니다.
1: 그렇네요. 증산 또 생산 비용 절감, 토양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라고 봅니다. 일용지천 시험 포전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그 최적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지요.
0: 네, 우리는 몇 차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농가들이 제기한 재배 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네.
0: 비닐 피복 농기계를 맞춤형으로 조절하고 비닐 규격, 고랑 사이클이
1: 네.
0: 모터와 연계된 농기계 재배 기술 표준을 최적화해
1: 네.
0: 완전한 기계화 작업 절차를 보완할 것입니다.
1: 네.
0: 이는 앞으로 대면적 보급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서
1: 네.
0: 우리 주 옥수수 재배에서 증산을 이루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이제 령지천의 시험 포전에서 성숙된 경험이 확보되면 우리 주의 모든 강냉이 밭에 보급할 수 있겠죠?
0: 네, 령지천의 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 주 각 산간 마을의 단계별로 시범 기지를 조성하고
1: 네.
0: 정기적으로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하며
1: 네.
0: 옥수수 전 과정 기계화 연계 서비스를 완비해
1: 네.
0: 완성된 지면 피복 기술을 각 전 농가에 널리 보급할 예정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옥수수 기계 지면 피복 재배를 보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수 농작물 생산에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요?
0: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보급은 산간 지역이 적산 온도 부족이라는 약점을 해소하여
1: 네.
0: 옥수수 생산량을 안정화하고
1: 네.
0: 농가의 재배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옥수수 재배 기계화의 약점을 보완해
1: 네.
0: 우리 주 전역이 녹색 고효율 기계화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1: 네.
0: 곡물 생산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사실 우리 지금 보급 과정에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지만요. 그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보성 경작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송 작업도 이 농작물 생산기에 실시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심송 작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1: 네.
0: 흙층을 뒤집지 않고
1: 네.
0: 단단한 경반층만 부수어
1: 네.
0: 토양을 느슨하게 하는 기계화 정지 기술입니다.
1: 네.
0: 오랫동안 얕게 밭갈이를 계속하면 땅속에 단단한 경반층이 생깁니다.
1: 네.
0: 심송 작업은 바로 심송 정지 기계를 이용해 단단한 층을 부수는데
1: 네.
0: 흙이 아래 층을 뒤섞지 않고
1: 네.
0: 토양만 느슨하게 만드는 정지 방식입니다.
1: 그렇네요.
0: 일반 작업 깊이는 25 내지 35cm 정도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송 작업 실시하면 농사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0: 첫째로는 경반층을 파괴해 작물 뿌리가 깊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토양 통기성과 투수성을 높여 비가 왔을 때 수분 저장 능력을 키우고
1: 네.
0: 감원 피해를 완화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토양 수분과 비료 리용률을 높여
1: 네.
0: 작물 수확량 소화량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1: 네.
0: 넷자로는 흙을 뒤집지 않기 때문에 지표 유기물이 보존되고 토양 수분 증발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어떻습니까? 이 심송 작업은 모든 밭에 매년 해야 하는 건지요?
0: 네, 아닙니다.

0: 네. 심성정지 작업은 보통 2년 혹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1: 네.
0: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고 네. 토양 상태에 따라 간격을 시간 간격을 그러니까 조절해야 됩니다.
1: 네.
0: 또 토양이 너무 수분이 많거나 너무 건조할 때 작업하면 오히려 토양 구조가 파괴되므로 적합한 토양 수분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성정지 작업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요?
0: 네. 보통 밭 전체적으로 하는 심성정지 작업과 일양사의 심성정지 작업으로 나뉩니다.
1: 네.
0: 전면 심성정지 작업은 밭 전체를 고르게 하고 그리고 느슨하게 하는 방식이고 일양사의 심성정지 작업은 두 뚝 줄 사이 간격을 두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산간지대에 위치한 밭이나 두 뚝 재배지에도 적합합니다.
1: 네.
0: 우리 주 산간지역의 밭에는 일양사의 심성정지 작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심성정지 작업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까?
0: 첫째로는 작업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네. 경반층을 충분히 관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심성정지 작업 후 필요에 따라 쓰리질로 밭 표면을 정리하여 네. 파종에 대비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심성정지 작업과 함께 유기 비료를 함께 살포하면 토양 개량에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의 지금 이 심성정지 작업 보급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주는 산구에 위치한 떼기 밭이 많고 장기적인 얕은 경작으로 토양층이 굳어지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1: 네.
0: 현재 농기계 합작사를 중심으로 심성정지 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1: 네.
0: 현지 기술 지도를 강화해 농가들이 과학적으로 심성정지 작업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앞으로 토양 보호와 흙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네. 심성정지 작업 기술을 더욱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1: 네.
0: 또한 농가들에서도 농사의 근본이 토양인 만큼 심성정지 작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토양 비옥도를 잘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그렇네요.
0: 때문에 농가 여러분께서는 토양 상태를 잘 살펴 네. 적절한 시기에 심성정지 작업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사실 최근 연간 우리 주에서는 명경 파종 심성정지 작업을 비롯한 이 보성 경작 실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네. 명경 파종 심성정지를 비롯한 보성 경작 사업에서 1년의 조치를 취한 데서 우리 주 보성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이 보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촌민들이 보성 경작 기술이 선진성을 인식하고
1: 네.
0: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시작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보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이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으로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0: 특히는 2020년부터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5년 사이에 3.6배 늘어났으며 그
1: 네.
0: 면적은 2025년도에는 137.6만 모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1: 네.
0: 보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적게 밭갈이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이 침습을 감소하고 토양이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1: 네.
0: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1: 네.
0: 감청에 따르면 보호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이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네. 보호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1: 네.
0: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는 경작에서의 기술이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1: 네.
0: 경작에서의 기술 보급을 착실히 틀어주고 농업이 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
1: 네.
0: 량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오늘 옥수수 지면 비복 재배 기술과 함께 심총 정지 작업에 대해서도 좋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농기계 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새롭게 보급될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과 함께 지금 농사철에 실시할 수 있는 심송 정지 작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정말 얇은 한 겹의 비닐이 이 산간지대 옥수수 재배의 큰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령지촌 시험전을 계기로 많은 경험들이 정말 농가에 보급돼 우리 농가들이 밭일은 더 편하게 하고 수확량은 더 많이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풀어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